0: ཁབ་ཏེ སེཅུ དེ་ནེ སེཅེཅི
1: གུན་དེ སང་ཁུར མང་ཚེ ཐོ་ནེ སོ གུན་ཆོང ནོར ཕུ ཝེ སིན དེ་ནེ ཚེན
0: ཐ་དེ་ཁེ གི སེང་ཚུབེ ལེ་སེན དེ་ནེ ཕན་ཆོང ལུང་ཅིན ཡན་ཅིན ལེ ཁུ ཕུ་གེ ལུང་ཅིན གི
1: སང་ཁུར གུན་དེ གུན་ཆོང སེཅེ ལེ་ཚེན ཡིན
2: 你对于三个月门市部门的行动三个月把也看明在当中三个月连接接龙也多年松了培育业业最三个月滚对滚冲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月连接三个 조니의 체크 냠뇽타 삐쳐 띠뿌디니에 티자 세볼치
0: 생교 군대 군총 리젠키 주된 조의 티자 낭체
3: 생일이 팅디 주된 조의 티자 집에 낭체낭 뭐로 고주토 니위 총기리 양외 다다라 피제 조신 유시크베 파세 벤조로 동포로 통주로 동네 계획 교린 피외 거 니르슈기
4: 롱아 젠줍시바 고초베 제룽예도 니슈로 벤조 동볼고 통조 주교급주 학잠 심번에 롱아 젠줍시바 죽지외 제룽예도 녀가로 고 통조 책도네 개외 팔 롱예링 하사 통결케 뷰체 토에 피게 로리신 게림 사발리바타 춤제 첨부토비 녀외 로셰링 통결 용게 고와 창매 춤제 토발 녀 미즈베 삼료 고도타 제제 조발 나이 베베 루규기 겐티 쿠르심나데네 게비 겐봉타 닝르 덴총게 탄잠게 대외 총결기 유년 살바식 표유 유법타 듄바 팅럽게 퇴내 말라라데네 가시 선주 제바 타사 총결 면주 공갈 정도 내베 편종 주롱 대례 체유 공실 규급 경링 링뇌 춘신례 대듄토 락제베 수입 직베 소콜 빅투니 투직도 거주 지신도 변종 주유농상례 체육공시 직접증리 쉰바 乔빈키 사괴발 미타 추제러이 남배 거주바 태두마와타 제자체와서 레둡코류 나 뇌미괴발 레둡게 된자게 린토바마세 디리 레리네 튼제 하장용도 친유 제용어 주체업시 라스 총결 피규어 올린기에 당조의 조지타 조른 쉰바 조화위에 타스 통길키 토니 머치키 남자 낭진 제베 타제 덴부송네 솔레 텐용젠 타즈순젠 토초교 제발 근디 당외 제로니도 녀가로 솔레게 파담고 통조 니게 된주 튼제 타 치조 총동 갸시네 변주키 도잔 송제 갸자 니슈 접시 타 청중고 파 토르 친디 솔레게 투드 니버 티웨 원세 퇴도 친유 문루트 하세기주 조생 조생 대기 동화타 로외 차치리 초월에 라서 총결기 롱어동기 루규타 피계기 균도 첨봉의원 광동의 영외 90종라기 사괴바 조생 조생 토 첫된탄 진정라 르월에 박비기 나와식 진기도 제시해시 예외 로시아링 라서 총결기 캔덴링내기 낭턴 먹두 띵습체내 제외 축별 하세 기주타 탕별계 모자 첨부수하기 조내 남자 퇴교로 근디 단위 링내타 유골 퇴내티 조승다골내 용료를 교대 링내기 습제타 링내기 퇴제 냠내 토비 지루니도 냥을 외다오 주발 지계기 만조 제배 린진 제그리 레뇌 남자 식 하세 축도 최송 퀴토 최대 콜교 제고 초보타 진대 개발 퀴티 슈규 추든 샤바네 진드 주발 최다 콜규 최고 초배 발 퇴동 다원이나 규림 시뷰처지 리그룹스이네 총고 제배 로테랑러 최다 콜규 토배 사퇴 뉴제 되부지 총일 콜규 성민키 계제 슈왕 치슈 킬레러유 부지 남배 십슈타 뉴제 격동키 근디 동당 티리 레 킬레 티웨 마와 하살 시초바타 사도 베덥체규 담가치기유 제로니도 녀가로 라사 리카게 녀경 제부티니 타게동 국게 망투 침바타 토괴 제베 녀경 제부티 이슈적지 타 숨동 야심바티 페기 숨지직 송협시
3: 벤조 코르주키 피조 뒤도 당 네킹 콩토 취도부 차지 라사 총기리 피규 울린키 미제 제가 숨지 소구 당시 제미제 야 당 숨지 소니 취베 벤조 코르주 괴동키 미제 말라 쪽디 규남 진키 대십 체린 타 다치키 괴동 다리 20제 규 벤조르 코르주 트위키 간에 타 강네

0: 도토 체시를 타주시니 벤저로 룩든 키 캡공낭 코르규 도바르 체유브지 제로 니도 야메 니슈 쟁을 진등 아빠라 하세 이지알 호메 게드 차종 튜네링 무수 고장께니 니르종 지구축디 벽이 신지림비 게드 차종 튜네링 통마 테레 담바타 다테레 치르동 우이버로 고르통 주르직타 제조 시동 신유브지 편이 게지 코르 코르 도담 체유 공세 긴코와 후공 이이 사괴바라 튜네링 키 제낭니 총소 지규 체바타 하세네 규바 체계 전에 태동지의 송도 지위 림숨 소주 차제 남바르디니 나주 랑고로 시비 칠동키 튜고로 치치레 뇽도 침부터 조람키 댐벼릉 신라 총재 켈링 톱유 지시없이 민아르 링구이키 계주 차종 켈레 종이 슈규 이왕 국부터 네발리 가다만두 체계 저기 튜딩 입에 조준을 구디 댐부 동신 유시 하자 최송 계주 총소 디네 총강 최대 녀중 체내 뇨에 닌 테랑라 라도 조르토바 총디 미츠 김네 콜라시비 총소 뇨토바 총유지 로다라 노슈네 자자 뚜주인 망초로 동주니 하사 총의 당 총결의 세숑키 켈린이 부채 부식인라 켈린티 망초키 미토라 신토비 톰낭탕 기낭토 조르신유지 강리지 차신 남카야 타바탕 당장 추모 향상토 교진 자지신키 코라코류 용수진 다자 기공 체마타 원장 지신 통주 유바타 김군의 퇴마타 강사라 빵쇼 이번이 미세르키 균등 소외 내당식도 교류엽시 제로 뉴동자민 뉴시쟁을 루진데 개발하 포장 보더리 눈물타 작보리 덥수네비 다세 튠지 지링 응을수 지마라 고치오시 지린낭 키 진부 당신장와타 원장 중심호 키 시지 기바 매도 나조 루부르 시에진 지린님장 토등키 종미 디앙키 nga thangi na jiling thu cham cham la chim bi sim ba ha jang ki gi bu do jiling ju be ji nga rang ki chue bi ze chang ya tu qing song xi xie xi de ga le yu ling chue jing ke le ji chung ki nyong zu le xi yu ba ni ha za chung ji ki nam xi gam xie qiu wen ni lin xi jin le jun duo zu xin yu bu ti xi ha za chung ji ki ji bie chung ji zu jun qi ba ti ge ji dam le chung ji zu du qia ju tan song ji ki de wei chung gui ki chu ju ju ji jin bo le zha zu ne tu la da de qie di jia bu ri ko ru ju ji tan 링체니 쿠지 초규르 심볼라 구디 당웨 추상 총결의 림신 문주르 총협시 명에 바라 총결의 용수 총결의 키 초규 지리 초규리 니하 주마타 총결의 키 추격견 지친 계제참 치르친바 총결의 키 담레 격견 지진 주신 학삼 라스토톱협시 하세 로시 타비 할루 담자라 뒤제 지가라 주와타 몸에 호장키 리부미타 다자 뭐 팅팅 토교력이 제로 니도 겸이 니슈 쩌지 로로 파세 로리 창리 우주 레정 우수 고속신 최시다나 로지 인낭 나소무티 니지 주미 톡치지 엽시 명에 바라 나소무티 곱주 리도 세마타 동총 나소 강 통출 직탄 최소 니도 학삼 담네 모장 중심기 진배 총결의 칼레레 차신 엽시 제로 니도 겸이 니슈 쟁아 로니 표랑 교주 은인의 롱 초주 코르웨 로시 김배 파사라 튜엔진 탄 자시배 처망 부총 엽시 직접수지 시진핑키 중앙구접석배니티티 벼랑교주 운인의 롱초주코르웨 딘디 제고로 슈바티 메리카키 망조투 튜럽사바라 배드체배조와 슈진폐유입시 파사총기르키 폐제리 튜럽사베 당기 표중 제주기 접지고 탄장 메리세구일 뷰제토의 폐제기 램프로 약부교토비 딩슈타 딩츠 뇌바제 휘바 라주슝유입시 대신바라 치미대지 롱아친 집시바라 총제 유르도 사와 토바타 종주르 장다 체지 롱아친 중앙비 지치 79 엽시 파사 총제르키 방아르 체지기 장람 사바라 괴티 중국 로기 팅럽진 조준치 도쇼 레기소 뷰신 엽시
1: 락도 카바 뇽고시 지치네 시타 계급 섬뉴타 론주기 커섭이 락도 카바기 공제 티웨키 레니 칸르 펩시 계급이 커섭 게지 정 롱주 체처 토시러 워르나케 조교타
2: 天气人心了我写东西给你去救救写别能听中国地震给连年的片面录制能说中国地震给云志拉道卡巴城市亚爷了电价月了烧江阔月底卡巴尔塔安大忙为列去去了熊给人阴界些修这龙世界的铁东年浪扛地儿死一车卡巴尔他这一家日子去这几个儿子去
0: 生了一项目，目前确定作为体制级别，能在南国居图。村道那段密道独孤路线，抗中级别的当军旗送协区别，人质冲击的起，刚安区别起不了解决他送中级别，七点七九百位过了人质受刑。
3: 因为路线人质冲击的起三年铁的，同样的是从呢村道那段密道。
2: 唐浪曾祖杰刚业月别七本接用他松用七别七段查出三段点别国内别的刚业月别七本三段社会给开出唐三别接用他松用七别特朗三百出席七不是给自己修建全部唐给不也不我是特别不如为准备出国穷穷先谈招儿仍然来养素不汤不喜用为对不光把穷队打抢行业也能养面具且把面临国体送去咱们东国的金山客快要个门西内铁站要不没别对面能力普门拿着居住日系让个米就要干米穷记录你多年纪略到我九本迎着重叠蒙四句给列团别政治起人那就铁线到穷我谈铁界铁多多列团别的村到那段面到给面具弱就起供所车都就别看车店点谈点前谈铁心相谈重叠思想起样铁基土打连用玩应该切的深圳土相聚起把吃不谈昨天恰当当晚，下句新节的查解说有人识别来电了，却用眼听就接不马子，才是突然惊动了点呢。前不及讲起，他就告为少工者我谈面具给面人突然那天三月不是，进入年度年年六到日本深圳起别面讲起下句做难的点呢，下句接不谈查解穷节对面素不黎明时差的月不是。前段恰就团结他贴着偏债团别给连恰子，因着重叠蒙西聚集，那说他了没不别名怂恿两者冲突，冷落他列个前段真的做的，却出去跟着年度单位他师兄去组织他蒙西给你这点赞给两呢，制作数不借前边，年过来个。中西水呢，刚也有别七本接用谈相对属于巧用来去办公的单元。各自明年内面取代去切断切就给偏这团板切吧。面具若有他，先看接用你送这他用切行，因这重叠蒙西就给广东去开店配角也立着断铁。深圳重叠土村到那段面到给。面具若有给下坠坠蓝对不他车些他面干就如啊面具从这节给车队间去是不是蓝不对吧给住给盟友国替你一下咱们车所借切吧人际给们那些借我谈忘不远接车间去刚刚也别七八十就十几了若有切不他七八那边清早年面人这个穷面不是
0: 地址前面对比 SIMCOM 那跑比七八样样的 SIMCOM 路这趟 SIMCOM 是不是偏特别车些也不是洋洋去那些谈紧张的刚硬的命令，前来去制作列团筹备出国的解决的命令，但当拉水落成国际前不谈 ，SIMCOM 陆地委推加到了空气阿玛阿米拉 SIMCOM 谈话嘛些，即 SIM 点别开来谈人工前别，洋洋去怕他泥沙了来修都不穷有事，军队给前来面具前不久，洋洋去没钱谈直接前别那边我在推别来做钱呢，紧张了热我拉洋钱的。村道那段没到期，没给了十九周边村村少年们退不起土，就是也不是。前两年的重建的土，他从老早塘茶龙连续接起来给马拉段的，年的重建的起起别偏的康塘，每些老早老着来里拉在老着结束，每些老早进着走的，各家所讲塘在女头东连续了七段节起不是。民间族群特殊群，我们解决伢罗汤，罗亲罗妈家汤，估计可送早讲去吧。每家汤都就团住，来手来对通的，来手都在家就估计可几下生个月事。哪怕十二对鸡，两顿配送厕所当的，七顿吃住也不别话。包总图，罗九来那边订正，紧张起那最起鉴别，一目不如求的。他了，有人罗参交个穷月事，你这穷家的蒙西就去来对不汤，第贵去汤那边吃些的吃零。你最提西到穷别记，前面了，初帮的年贵难受，让人担心。第贵去出个贴，昨天接种吃有去厕所就不谈，今早珍珠去出个贴，前列心看弱脚了，明天谈这都吃都就不。今早来对别出个贴，那些那最了心的弱脚去吃些水吧。汤那边推开他的钱都达到钱吧，记住都不收给错位，可是给你吃的，出个的确用的擦了用的，加脚了吃些准备，出个的人心刚硬的吃的，落不出来吃骆驼不穷也不是。前段吃酒去偏正阿罗为定舍不动去，你的重结的去，我为了催他吃酒肉冷清吃的，蒙我过了去十几女十几单的，包总统催带来段表示，今年送男恩十许，那不催十钱呢？今年来段提，我被托呢让人吃不呢，新疆托呢强将吃不汤，看望宋江所记，恰光是农村吃酒肉贵的好大当也不是。吃的肉交了两斤钱钱，这时金藏中呢，金星旁边七八中年呢，居然爬了起，你吃的金钟明星去推门搓不搓不马赛，唐浪不丢呢，打的肉不停着汤，老将了做的停着钱呢，啥都吃不了，初一搓了吧，钱也不是。
2: 내초비 탐진 전종 댐부 드네 사드 피게라 튕기 조와시 크브시 세나엽쇼
0: 진대 덴베 티진인 닌지 총계의 적입주 닌지 총대 덴바 총수의 당 지부수지 체링 남계키 지계부수지 시진핑 키 차니 마당 따위 계용키 원튼 시림 당 전주키 라키리 티 랑싱 급티류 나랑 심규 체미 팀니 유링 심 흘러 퍼덕티 시지 체니티 나랑 직부 민바라 마주 팀바 총주의 당연탄 망초 용기 퇴문기 배전 체배 제부시 지 체링 남계키 라키르 뛰신토 개상 퇴배 대다르 시부시 공기 시에바다라 팀바 총주의 만당 라키르 당연체 레레 취외 동린키 당탄 총주의 냠디 변조르키 키보 고급 총민 오동의 응외배 디기기 당 총주 용기 미세남 로직 심지기 뛰인도 규배 퇴지기 당소 조낭탄 총제 망부 뒤유 지급수지 토답 하루숨토 나조로 토구로 삽시 남기유 비징 미마 초간 침으로 지급수지 나조 총조로 니자라 폐제 강조 총미 꼬록 간지나쇼 시 총조로 7일 로마타 7일 남기기 지급수지 토구로 탄 시지 체니 유미 초로 캡자체 유시
2: 진부 총조 로주창 링케 총제타 용도라 치미 대체 당조 용기 니티레 심슈 직도 디토바 총유 대 시림 폐제 유림 최기 닝치 가숨케 네튼 망부식 레체바타 망소츠 락당 제싱 로심 직튠키 차와두베츠 탁주 총협시리 컴베메도 럽두시에티 총전난키 컴베메도게 젠종큐토 유고와 윤체 메바 축제 하잔 퇴부예 테타 챕지 젠종큐토 장저체바타 켄이 장세체바 유고게 지베 상주 꾸주 닥용소게 렘보 망토 숙진친유 테니 연용 산에 카게 총습게 링내 유고 폐게게 유림츠 용캡마 체베 간내지리 원장 정부 총수 당주 용기 튠진 조르웨 닌덴 튜디키 쥐종 람스르 데네 시림게 간에 타다 강릭세 토버 총유 다와 겐첸 땅르 쇼네 로니슈 송리 팀버 총즈 콩도 깔라 릉중 총즈 닌덴 튜디키 템빈 시그리 다와 겐첸게 드부이 진동 규제 타 당윤 겐니 티티 겐고와 타 젠종 규제 장저 타 징 람송 용체바 창마 튜장 토 십자 고와 타 미토토 튠유제 지기유 튠다티다 총준나 치괴미네 겐장님부타 진시기 차시 미야 바르 튜장 창마르 겐지유부타 미창미에 겐지코와 당윤키 렁규앙 원러 치바 망소기 쇼디 후다 치바제 타용 지기유 지시샤
0: 차와 주디 제베 총제티 타라 망소기 응응을 진진키 용법도 교류해 런주도 총재 냠대 변조르기 캐보 고급 총미츠 라도 캐보 교회비 멍을 송신 모도네 가위 좀당 문신도 총조시 초부차나 초부로 미지워라 창마 초부차는 신의 초부로 지기유 땅 족용키 총세 타르게르 니리 제바라 펜츠 로람 체구 시 니마도지 시바타 콩키 개체 낭내 디버 총재 땅 디뷰 윤신 락다르 체비 긴디 코르심타 나바 챙기 유시 Timba Chongzui Dang Dibu Sakung Diwe Pijay Ki Nyamshu Jigdu Dini Kangchung Sadoro Simba Jigdun Ta Lakdang Dini Tarkye Dongwe Tunji Ki Medo Xiebara Che Yubzi Tunji Ki Doyang Xiebe Jidun Zuwe Lopsu Timkang Tu Yugab Bari Sarnin Ta Kebo Gowe Zido Tangla Xiebju Sintu Che Rizile Chongzui Ti Tengai Gyundin Ki Rizung Chungchung Xine Chongzib Tarkye Ki Mikbir Kyuwe Bebong Dungyu Ki Lampuru Gyeba Tongtogu Yubzi 개용기 응원튼 시림 땅 전속기 시지라키리 마부티 미링와르 잼드윤라 샘나 땅 죽용기 니티타 응원줍라 디니 총소 타르기 땅위 방부사르경 시토 교류엽시 잼드윤 강낭 내일 하보로 중화식 민비 계급 림비 시지 체니티 라도냐니 체리남계기 디니 나주 고족사 사바식시 땅기 지수로 탐포로 장니 무튜 내가 약부 체치 창매 초와 니리레 마대바라 야도 종이시 지시엽시
2: 喂,天哪,快去吹些穿了休息。科技呗,出去吹呗,出去有些局呗。啊,第一。看要念了卡巴东大,你不得参照。中国古镇界卡巴东大撒吧,哎,卡巴东大,请问我说的是。三个人界,下面的南部村母体切,老个冲街生日总期,撒丢牛月女别,车辆宽端期,别村撒巴对别国期,听众国界图,得丢王部,擦去,年前对面,龙界图巴村,写可不行,三大有秀。 亚克营养沿龙藏布微距龙雄图学别龙不长细细图当心业十八米送到阿比浪站月别生日总体列于许多出街给地者盘面图查行

0: 네, 추세 토의 고무이 기체를 담아타 쿠콩키 퇴년염대 딩섭체 최응원발체 유프리 지체 적숨 내접게 님파 응리서구이키의 예동자민이 서출류 시림키의 표정 적집주의 진두타 경진 배정다 진진여타 정탄 취칸 내용의 시림키 적집의 접게 유프리 적두 제도 체제 예동자민이 서출류 시림키의 표정 적집주의나 계급키 지주계의타 별개 적중기능내 가소서 민안담부타 권주련내 토록제 시림키 망조처 당기 투구섭시 능로 적제 딩섭체 유프리 지세 주주타 주드니엔 참도 정기키 디구이기 레튼베 레리 제뉴 젠도 급 탐문요타 정기 대용키 정탄 취죽지 내용외 시림 디구이키 긍진베 시림 주경태 젠도 제프리 서구베 지세 접견년 계커 피규 운련의 시도 제와 신나 계커 피규 운련키 중앙 경문진앙내 망외고 치조섬동구이지 제디 重庆키 리니외 뇌즈포구이키 멍시디구이타 지베 셰슈디구이 라수치부소기태 단유리 Sargubay jitse jubdun nye jitibu nye xie doa chebar xing na jitse juru nye jitibu ta gyekab ringwen ju ke bijin to chong du cho nye jiyu san nye jitili kong ta ringwen chenbe ringwen nye so la qing a dong di dong wei le tuan gui di chebri. Sargubay jitse jubdun nye xing le chong si bu nye xie doa chebar xing na xing le chong si bu ningya bi tab che nye nye chen gwen wo che di nye xiu yu gui dun ju ta lo khor mu juri la lo li yong wo chi gui bi dian pi chebri.
1: 因及西江当地所谓当期及其中年明显促进策略因地婆那么当期中间三万当天穿完贴着切不烫婆那么及其年数年因及无数人群给监护所预备天年因及罗军南期无数人群对不提应不提有了南地西交列顿书以及其中年三十八岁以色列西兄给你退蒙文当年帕里斯天期交点藏文农墨期电对库 给准契约他这边什么这切不谈其他地给客们一部取信偏女团结二位冲突主义应被特色炸鱼不利年冬家民女子处理阿克米怎么的碰别刚才波旅真都是给特多撒起提给推出其实就过年二里行则是旅在汤都吃鱼不谈给及刚才波旅娘这天做起他听给真都拿真都去拍信托年速结构插顿规制切鱼不提真都去拍信托年速结尾推出零度清鱼不提
2: 曾经的天地刚爱上九年之许差想了这个猎物呢这些许别的先不难人别信先难有秀
3: 你看人你
4: 这种龙青年轻猎户来见龙青蚁

0: 어제 조링기 토안에 튀기 교방음
1: 심담 로볼주연의 미치 기도링
0: 튀럽기 당시에 로규기 겐치
1: 미치 기도 서총기 등규지리 차담기 치와림에 샘프 년투준
0: 당대기기 생부초비에 리제디니 어제 조링시비에 초규 조링리 선생

0: 니마네기 절에다 직불이시야. 고란 유고네 셈부를 동아. 아니 님치 콘츠 유고 속부지를 니린 슈드. 안 속배 나로기 미지게 아 범디 처모. 유고네 셈부 치네 범신다지라. 딱한다 내 격 처분 제 녀시 구동아. 안 범디 이제 이게 통자 미대야 내루 시지 치드. 유고처변나 안 통보되도 되는 아래선 안 돼서 삼죠. 아직 진내다 보면도 닝지 아 삼죠. 니내다 이제서 계시다 보면도 논주 인배 쿠르 담비 이내래.
1: 맞습니다.
0: 규칙당야 구급제 맞아 가리나 이제 삼삼 좀 삼나 양아보다 판심 속으로 이제서 중아.
1: 맞습니다.
0: 다 대통령도 좀 뭐 양견라 이제 삼코기 天三기다.
2: 죽둠 개배 주어마베 어디 랑 노브다 세제로 디 갑중기 내주 르방운에 제나 먼저 내주 가리 있네래고 직 고래지 가소르다 규림 주어마베 규림 디 찬산래야다 직 20 딱제 제약이 난규딩 아주 망부지 직 라진베서 싫어 다 딘제 게임베 아니 직 된다 가질이야 직 죽둠 개배디 노바 엔디 게임베 Tezam gu guba mebe toni ye yungi mi jik karsuri tsuari eni semkham liya dapsi shukchenpo chinji rwa anta di genbe unay chanay tanda gongla genwandu la sung nanshin ta dindze egi jik ku karsuri ta nelu da matun basinay jadu dangnyi mayin basinay jadu jik dindze egi genbe jizo kyunyo ne dewa di mirang mi jik gan ne zujiri ta ine mirang unay shebe ine di ngune khura ta pe di zamiling khura maa jik gudin lobe chona su leg rwa rwa jik soya tenza di neva cha teni miraan le ya jik gaan le ya jik pama gengwe re eni jik sami putu yo rwa jik dizu gange chowa toba chugu yo rwa jesa ngune chane nga zu misi nye di tionda khari towa li yinpe ine le lamsang jik jik dum kebya si nye di nyaga sabzi re cha jesa eni jik chana uri kurang dinte ta lega na jibu na nye kurang shigo jik chana
3: 但你说卡特呢，直接直男的私下钱，男生他出钱，男生那个这不是端过呀？给出去停车钱的，伢估计个停车结果一般少些。是呢，但也看到加拿大跟王主那个，宋江一交流呀，我这年头怎么停车的少了？但俺这个年年前不一样呢，加拿大宋江大概今年，但之前的估计的可能，连工给直接直男男性，跑没得停车机，但结果有几日是吧？那一年两年是不了，看这是老的，但是今年龄也是不了，苦个几折大样么呢？没让给跑没得个，你最长到看这是腊月面的。 계제야부 지고야디 계제물이셨음기. 근데 내 이버디다 직 응안조 레군기 미 관계 둘 범어데 딘제 지에디 그저슬로레 당가레기 냠뉴 체빈의 디지 노샤슴기도 가인스나 범어데레다 미랑이야 수수기 크레시에고야기 계제 망보 유기르바. 계시 크랑기다 구지디 크랑이 캅잔 지게 단제 내주데 야고제제 계제 치브이나 양 페제 직선의 중재디 딘제 인스마리슴기.

0: 마주지 소소 심저드스 파 칼규약 디 내가데 하고 비나 아니 안 된다드스 찍고 가르소레 탁주에디 찍 내일 케버지 요야 돌리 펜도 망부 용구르스도 다 디주장아데스 디르도 안케난 미슈엘리아 녜네 저지 고도와 안주 믿게 근데 지는 아랑 아래레 인데 쓰여지 쇼게야 란 잡다가 찍 우정 부스탄지 야 다양 드링이 메고 줄 찍 칸스치디엘 파 야부지 염쇼 아슴사 그래 찍 삼년은 저와도 무슨 내지 있자 야 쳇지 다 있네양 안주 미리 미지조 놀로레 미강가 삼목하가리 양거르치 권권 더더 믿음이 바라리안 저 아직 계시세베 규림나노 콜룩룩제다 직딘데 요한세브리 딘데 존스나 녜 샘소 저바다 독적 샘소리 야메노 콩조 야메노 아게 저바다 데데 딜소바 직딘데 게 아니 람상 규규제 녜 탁조디 마제 아 녜 람상 직 커서 아주 베베 담지 메베지 담마게 뭔래 소소 개과 마게과 삼다 해스다 개자스나 딘데
1: 추
0: 코에 말스 지산 띵우네 에 남저 직 던진 두바르 능린스 제 스이얼라 갑도 갑도 레 튼다지 타 제르스네 낭핀 제비네 제 여르바디 낭딘 수르베 로도 다오 장고 마르데레 엘레 감 카시 장비네레디 저바 조니자로리아 펜도 친구다 다디즈 운네 안즈 미지용기 고 가르서 올다 준뉴 시네타도 로 소야 준뉴 제고 여르바디 저담기 레스 님문에 세는 문에 딘즈야 딕스 캐치 부 서비스리
1: 진짜 다 단데 디 갤라 소문시 디 토담베 문에 차샤입니다 수수 디 냉가 크디자데 토난 최고야다 딘제다 캐치 부 시작스르바 다 딩은 주카레 된기 녜 대베 데미디 베데네 춤부르바 다 디나 동문에 자 차고르스도 다 탁수 세단데 레문에 고르베디
0: Kenla nga nansu nye ma tu rup si mebe, tu du nga nansu lo chun ju je ji zo nga li du zumbo, nganzo tu be gu chi, nganzo tu be le ro, nganzo tu be ji zo ki kuru yu jor ba. Ta tando kunzo tu bi tu tu ta be lo hain be su su tu, kenla ande nang du wel. Di shuk chenpo yung du, so na shuk chenpo yung du. Ani di gen bar ba, nye ma ta tesang ki lo chun ju du zu nganzo du yung, teri le wu na nje nje se chung nga, dinje dinje ne su shi to tu ju, pok du dinje shiung si du.
1: 他現在他幾個都沒能夠人不切都不把你個吧,就從的不的,聽著運動怎麼,哦,都啊馬西長吃多。你嘛,我說,人家切土牛沒別說,他都都運動呢,什麼看的,是不是呀,可樂的,跟著樂的,聽著運動的,馬勒子,哈馬我不是,也能夠先都都做個,米都做個呢,這沒別的,但也能直進進藍都做他的能心年不沒別的,卡著在幹了的。我來先把他地拖了呀,這個卡索的,能做
0: 상처가 규어리 슬럽 쇼르 벤에 차시하는 미 지도관 딱 레가 카리 제비네 레직 투수 담진 쇼르 세지 계시 저 말을 했다 디 초진의 셰비는 쉽지 레다디 지 개침부지 레 가르스는 지윤의 삼담는 안주 미 매지스니 데 체요리 르완 디데 인도스네 직 투수 디 촐라던 규어 말이스 다 이내양 투수 디 에니 촐라 마담 체제 에니
1: 就是春秋前的一个卡拉巧的，是就是嘛，对吧？卡拉托不巧的，是。这张啊，这各位听着三点的单个月吧，到底变成相当的健忘度了，是不是？俺就说就是，第一次打起，没读书的那几，听啥没，哪怕是选择的那，俺不都是今天通过月生的，俺都是俺们这老爷们，等着，俺呢，就是来他做几个孙子嘛，兄弟呢，几个听着是。 초진에서는 진짜 체결상도 그렇다.

0: 你也是当那路里啊，这个西地林家是啊的，爹爹奶奶是的，你也是当到那路里啊，就是他们在地上，我爹丢了些个，就是他们在的，爹，像把这事没得的，是吧？但你那里第一，你帮着是这个人呢，听说这，是吧？这就是他们在抢大，是的，俺他们说，俺呢。
1: 哎，那，如果哎，那工商人士呢？哎，那俺绿绿才是么子？绿绿才的，给我们马家，咱俩下代的哇。其实第一就是呢，他，第一是也的，俺嘞，三六男的，他，谈的，要么呢，天天给你们那路嘞，你心里啊，给那买不呢？你绿不绿啊？得不买不呢？是吧？绿得心急是的，谈的买不呢？芝麻芝麻才的嘞。 나시우들이
0: 로예츠레스는 저와체베 제마기 디기디 근데 지윤아 아슴사스 나랭군에서는 니르니르나 로그 대와디 제마 디기세디 니르니르나 로요나 다 요리
2: 님르르다 투수가치르나 콤부디 야오제 보야디 조멘부체 듄기 직 테제 조고 유베디 조체디 엔 테테테제 시고 가르 테브레서 시
0: 다란 다란
2: 문제스러지 딱 쿠류 딘제지기 나로라 아 미초 페지 남자 차버러 지림신 차제 다 탱기니에 슈야기디 두아딘데 시운도 좀보 어느 간좀 만자 차야기 다 디지거 봐 규림제디 인제 면조선 거 와이기
0: 다란 노 노 다란
2: 지 차차 아니 남자 잡사의 차는 아니 미밀이네자 직시다 직침지게 밀스네자 저와슈주로 봐.
0: 저와 저와
2: 딘제 차우르 핀데 차마 딘제 차우르 딘제 젠직 지르 핀데 젠직 지르서 멍구지어로 봐.
0: 저와 저와 따티 벤샤샤는 아주 녜마 녜마 임베는 아주 부구춘주거든 임베네 따 되저 따야세데 저저 쓰시라 요마로 하지. 아니 자가 얘기했으나 세데 아니 가마 지지 마마 샤스나 세 안다 되저 아니 남팁 시르거리 가마사나 요마리 이니 링암라스 되즘 요마리 따이나 아잔자 밑에 딩에마 계지리 따 단다 임베네 곧 되저 곧 저저게 되지려랬더니 따 제시 망부지 즉 그게 니리니리다 아니 둔다 메른 거래 다와 다와 체지 즉 수요세선에 또 정신게 그래 즉 그 가서를 말라더부지 그 추 소소 디젤 디 디젤 디 디젤 디 두주다다 직체과 직 들이 차대 알아봤대.
2: 일단
0: 남성은 좀 밑에 두자리에서 자원이네 랩도 말이야. 다 원장이야 미개간 마지 법제 삼다인도 봐. 아니야 그리 아 된소 제 계심을 다이네야. 배디디 자자자 배디디 추 소소면서 칼로주르 주베인남. 다 도도 튜니 소소 고야게 디기디. 아니 자그자그마레 사드로 단다 단단 일인 일인 알로는 디기디 갈라가 버차 되어라 베 등암자다 직 딘데랑 나로 저고 주세네 되니 직다 제마 세디 지단 거리 나랭원에 세네 딜리아 직 지다서 직 교육해도 안 돼
2: 무슨 장게 선배나 다 녀녀 다야 치도 디 티고르 봐
0: 아니
2: 직전 다 지린 지린 주고도 면도 다고 케도
0: 와 맞아 맞아 다 맞아 맞아
2: 내기 라스로 로젠데 차샤미나 단도 구체해져 봐 레고나. 이게랑은 이제 등기 결란이 디도와디 거시도 다 결란이 니마 뒤럽 조수로 사제 세송. 이게랑은 이제는 단다 니에 듄데르 교수 누가 다 대상로신 주도서 칠라 차다 남자 차보 어저와 멍부 딘제기 구류지나 레베소스 두사처 봐. 디 근제도 계란은 이제는 다디 베란다다 뎀도 사실도 야면은 잡으르스도 야면은 계란소소 식수 근제스도.
3: 다 gela gen jisna la gen onjela tandis ngema gela kina zugi sungyo de ngem barwal kina zungu de ngema digi sibu re sha sungi nganzul ta tanda tuzu dinje khora samla da ye gi tuzu ta kanjis la gure jik so so samla gela sungna shi o ta

0: 죽어서 다 하고야요 말이 나를 소소기 때 덤진 체제다 간다 드리 님직 디기 중에 중벌이 있어 등문에 진짜 삼도 진짜 용 거야를 봐 진짜 땅으로 봐 아니 내가 간주기 단대기 지조 그 조단다 간주기 쿠류다 진짜 삼등 진짜 봐 지단 기타 나르네 쯔베 로춘주 망부직을 진짜 그 삼로호로 땅에 디데유스 마샤 가이즈는데 직내니 직 레게버를 갈소를 젠즈 침부를 봐. 아니 내니다 다르게서 럽저 침부 통교 망고 딘제 요리 직 레가 이내레 체카로 카로 주고도 와. 딘제 인도선 바지 칼로 다 로춘줄을 런고요 딘제 뉴슈 직레 용도선 바 간절 지단게 다 딘제기 직한다 아 디슈고 디세 디슈고 디세가 야 레가 컨제스 야로 주고도 아 직 소소기 레고 나로 직 구제기 틱따단 컨제스 야로 주고 치고고도 간이스나다 딘조간 걸로 젠저 봐 아 인제 인도선 바 직 로춘줄 망부지로 디 뉴슈 주 챔부시부도 아 딘제 손자 겐제스 라이네레 게라레 딘제 망부 투나요리 간이스 게라 심강 빌리에가 나니르바 직 딘제기 다 가서 간도 쿠부 체다 주제 아니 직 수수기 디카레 심낭로를 디 심하도에 서로 체제 마이기부 체제 로망부지 하는 간도 개개 있는 유유승물을 딘제기다 딘제리교 망부도가 체장 디 컨데스로다 아래기 섬주시는 간도 다 삭바도 간주 단도 럽점마 퇴교기 부근에 제제지 나 지조디가 레스나 다 딘제지 나 수수 염료 치고레 아섬 당분에 딘제지 저지지 구유스리 가이스나 망체지 아 당가 럽주 된당다 아마 링가 레가란 기상 레섬 그 유기로 봐 당문에 디기 초 뭐란 쿠유 딜레디 좀 봐 가서 칸네 뉴슈 망부인 거 봐. 직 레록 버로 봐. 구지다 수수 버로. 아 야만의 레게기 직 수수를 전다 매매 체제 직 치모토 배기 딘데 내주 망부인 거 봐. 딘데 홉디 칼 내주 딘데 망부레 드선 봐. 아니 수수수 알마딘 베서체. 아니 직셈 마기 봐 용야다 딘데 내주 망부인 거 봐. 세상에 선불 직 간주 롭제 나로 이네리 계시 딘데 기타 직 전에 롭제 셈 딘데 유에스 그리 나시라 하고 메 딘데 직 간주 롭제 이네리 야만 직 간데서 왔다 당부 지조간의 공부 독서 배우다가 수술로 직삼료 처지 연구에 개침부를 자선 게가
1: 지소이 토네 디루디
2: 소아이 우시 디나세
1: 수미기 센터 디센터
2: 듄초스 구외 구미이 다네키기 센신베디니
3: 偏向农村的这类矿，偏给农村的我拆砖的系列，秋冬砖的里程碑。吉拉坦的松柏干木的那里，南田尼西都是旧土旧。那是。吉拉个来地块，团队集送热闹。那是。吉地里下，吉拉坦的吉拉松松啊，俺来上的科技。那是。那边那罗呢？罗边那罗，将工业的设计的那边吉拉。
4: 你也三八，但天上个几座地大姐姐，
3: 几座俺那边几里啊？俺地那了村内肯定吃过这些，地你不得来过个，你也见了，是吧？但俺讲拉不着卡些来过一个吧？俺也谈得不到，可叫都做南阳西拉门都，但俺嘞，别去地做些苦油的，进去起来买上些冰激凌，是吧？俺你俺三八拉不着干干来不的生病，是吧？俺地几钱谈的给拉送别，你最近你不得干了？
4: 但罗群区都做内村停车图、停车图，其实总部跑多穿去的。
3: 那是吧？俺六十岁嘞，六十超过穿么？能没的。那是吧？超过穿么？后来内村停车图对六十岁嘞，能没么小孩要么？是吧？但能没钱咱，但工作呀，女婿停车图啊，三姐三些七块的，你也三百块钱么的，小生意。但是不是的呀？能没米七来块钱这嘛吧？怎么看不看？
5: 能没能没长什么就看嘛吧，是不是个？那去看没让这个讲，人家还估计是那么多年了，但看看啥，大家的感觉去啊？那是，我的嘞，到底，看来大把的是这个现在的意思，停车钱呢？你人家跑多，你不得下？是，很多嘞，人家准备跑多的，体外切生病的是。那是吧？这是。干嘛去呢？那是，他让这，但是那么你说么能行？这，我有昨晚那路来的时候呢，你做忙不是当俺做。
6: 가르소르다 당연히 진이 마도네 간다 당연히 배준 제구어르바 다 벤체샤나 팅상게 젠즈르바 아니 직 레슈 그 강에 레미다 미바라 제베뉴크진리 다 딘데 인드스네 문에 장내 직
3: ku ngalapak pe chamsa gyor tangan zu di tanga de mazun de tang tang tang tang tang gyo tung gyo zu ne su su tang de de zu ye gyo ma je rang je re de ni ma di de re si le le je zi de ne ta ta yung gu mar ba di che san ti ni zu ne jik su su ine jik ta ko ji zo gi de da de ne de ne ta pe zun che ya re zu ba jik de zu ma je rang je re ta yin ba yin yang di pe zun che ba le che da re pe na cha sha ne nge ma yin na ra zu da come on it lesley ya penya zu yo marbe konsul nga me dile tambe ji du khali khali chin lesalip je je chup chup chen lam da ring si yo sa de
0: yes
3: ko dog war da zwa de lesley go din zu ne ta komba pen do re ji za ur chu ge ur re zwa sa ne pe de di yo re ta i ne ya ji ngamjara ji shibu ji chebina zwa tsege tsege ji shibu chebina langa no je to si ri tini chala le si ri tini ya yun mil lung ten si ri du si zene en thuzu de jo kha ga su jo ri to dwa jo ri ji mi ji jo ri ta ine ya na sim ki ji ji ti si dan jo ma re ngi ki la su ngi ne sam le na chi ji go so o ta ti tsege tsege ji ak ta si ma ri kan da ine le ji ko kharsoreta gili nyembu chejeta jewa tongpar chejeta nga nyeje deje nga lhesa lep shuwa slavi na diyo nga yama jewa chesan ko bejun di ku nyugru isigirwa ta nga zhukun tuni chejeta kejum inele sim di paji lulu cheje shaa tubu cheje tati kejimu shibujire tati tanda gyanwundu lage sun sun sim chor tang zin sigo arwa tati nga namgyu takwari shu deya di ku chowe junu kejimu shibujire chesan din zuja duzu jik mune changne tingsan jik maashi labdren na lo ne ajaan chang zoda mi lupshi rahan di karso re ta ang tangpo maashia rangshia re karsan yikyu na lo zo dike legyu arwa ta yi di shayla nga ra tiba labdren diba na jik simkham di tangda dreya tamshia di di siri genla su le bugu shugu yu bugu choya junyu di zu to lo mune changne ta di zu jik ma xie pa tsam ka tiki wa mara, bukul dinti kuyu shi tuyung ku wad, bende xia xiam tanda gila xia jik riba jik o jima nizu dinti te sikir da, di tola rang samlu chati, dinti kuhu da ane ya nan dita chan chawa jik, goi tsua nguyo na nyam nyo ra dinti saar juya, riba riba, dinti xia wii na ane bukul jik mida mi bara dinti xia ki nyo bari mida mi bara dato len xia ri, su su sem kam nyum di xia ri, jik dun su 소연 준유도 이야기 친수나 아니 제마 지속한 레드선에 펜더십 주어리 다 벤처상 간주 단다 어 녜마 간주 단 벤처상 된데 직 실회부 여리 수준 다 실회부 여리 수준에 내가 마찬가지 수도 요즘 그 대우하세요 네 말이
0: 맞아 맞아 내가 실회부 때가
3: 지원을 제리 좋아 타나 카샤살라 팅사는 시기 직팀 주다디 요마리 아니 녜마 직 가르소랑 아주 직다 응급주 거니 고슴 대방 아주 내신래 제외 거서 내신스도 직 대세 기회 지고 말다 모저 대와 메멜론도 근데 레그 근데 레나 때네 베디 레가 콜롤 해 봐줘도 되는 데 맞지 제 우리 두배 잖아 야마
0: 어로 시지라 마진라 니라 참에 잘했나 보다
3: 제 우리 알레 시부어레 디 다이나야야 심디 직 당리 제약 좋아 그둘 당리 제다 정을 스니디 딘데 베 디고 갈소레 시장 보지 간리야 아니 엔트 해스니디 저기 뷰어 마리 디 벤차샤는 네 뻬디데 삼디데 거기 nima nga zutiba du sijita kaban yo ma re iya yun tiba jik tingsan nang xing jik tingde ku karso re jik shepshu sijita jik sin yo ma ro ante jika nga zungari su chimine mime longdo na jo gyuri ta kolu dosu na ane o iya ta ina kolu dosu aze dinti nga amra dinti jik ma re ndi ta kare ta kare jika hato
0: su su tepsi rishita
3: ta ina tingsan jik lo chun ju ka jik nga dinti nyambo di di zonyo yo ba nima chigiye kundru da chibu chigiyandu chigiye kundru du balung shibu chigiri di andi di di tuyajia sun andi
0: nizu di di tuyajia sun tuyanchio maris
3: namda chio maris di nganzu ganzu ne chenjio maris di ni chay sikiri si di ting ada drama kanda ngate tuzu dalatan de menga kanda tering on the list de taktale kenzu tarshi garda ting ada drama kanda ngazu pegile so yuse dinje sam de shukje me yore ani ngazu ni tudu de tsuren ani pegile ne sase jiru de le sase se ngamra masta ngazu tabshi ni gres de le gre kyorun yonba investe sen sigdo bat ngazu cheji gore pegile de de den chigbu khabar de chage mi dusu ni ke chig mari ganzu tashi ni gre diba jig robo chine yung gre du robo chine yor yo ji murin de ka kharche so sa che ani kan da tamshi ni gdo an mis ni de ta ni ngam ra ji jo re chi zan ta din je gi ji kep de du gi ji ye gon du du sim kham ne dan da ji ting sa ganzu ji zo na le yung du de ge da shen su la ba lo shin ju na de le yung da ji ji tun da ji Cheese swimming in the machine that the sabre, or cheese corn and the little shire is any adji good deal to the whole day, any yay and me, any magic siri. The curry penis near you and a curry can't so good. Did you get your mother? Tara, a tara, I see that he do wish you
4: did.
3: Thank you, sir. He says, I did so not later. Says, I guess, Eddie. Sim didis ma lulur che tun ani ko bezun de jwa ji ko kharso re da ne al ke be bezun jwa paralia da ji ko kharso re legal no ju jwa da ne yung do ang zung am da ji zu ne jala ke chen bu ji le de ya so de je bu da ji de de ma bu shi bu yung do sa zo re de bezun de je ore de le sim kham ti da sim ma lulur su de ko ti Samuel de Venezu de de yon sibri a samsang de de tangne ki samdu ti gune tangne ki ta chi zo ju ne gna lo ne ke chem sre sha sang gu du di no che zan ta ting sang ne chi zo ang ne lo ne chi tin de ki khar so da bang da ra ju de ma su ne yung gu du khar sen na chi kong sang da chi tin de tue jin re su de ji gu shi chi jia cha de dong an de du tang ma lele chao yes na
4: lege na nyo chu dige da da nga jo me si je lo chun ju de
3: ji ani chi ga yu go kha ba jo do ji ga ji ja ju ta le jo go do ne me ne chung ge chen bu jin na jo do ya me na ji ge zeng jun kam da ji ka da ni se jin jo do ine sem di sha ma dun ya di na lo ne ya ngam da la di ya ji ba di ji zan zo sem di sha ma dun ku yu kha ba le ya ko Sinde kukasur ngamda lanya da simzab sonye di tuyende yuye besu
4: sti. Da gyanla tanda nde sombra tisan chakin ya uri da namgyu me gibshi da dokji rande yuwe ne karsita kungsan da nje rachi yuwe zan tisan kungsan munguru ba da
3: rachi
4: nani chakman lo kungsan munguru ba. Andi diba yugo rachin ya ta rinzi yugo me ne kanda junga seje de de andi di kore kuryu di na lo gore rachi gibze lwebze rwa misinda sila mesi la.
3: Nje
4: da tablam chokto dunga
3: ine
4: le gyanla da tisan Kaba Turup said they live near Che. Kaba to Jingu Kaba. Jan Sing Sing Kuku, Kawaii, Nele, De Karsa Chinchenda, Kile Chinchenda, and then Nalone Ding, Sedemji Nalon, Yen Namsa Yachegua.
0: Riva
4: Kungsa Ridley, Namsanda, Jumi, Chichi, Quayo. Namsandi Ganja Kishu. Kasa Chichi Legsuba, this should be condensed so. Di rangge tanda namsan da ge chokdom jengsin ge dinje yikji shije gu shu
0: ji
3: na ji
4: da kuku singsi ketse kemne kebya meb cha cha ji mai ge la di li du en gyan la teng gi song bi de neng xin en je che zhu duan mi si ni da gi bu shi ge su shi ge bo sum du tan de neng su dinje tian ji gi bu ko meb cha ji da nga ka de ke su min du a san de no shi
3: na ji na ji zhe zan dinje yin zhe zan ne ni he sam zu chen er da qi luo ge da ji ge mala jine diksi jine da ko jizo kyeong dire cha da yar ba da de zu ngi zu yo dan do mar ba de
4: da kuryo chime shu kin kor cha sa
3: ba ba de ko jin yong kor din de cha sa da de zu san da dang ba chig ran yo de kha chu lo je chi sem chi kan lu ji do ma sem le le cha zu ba su su pi gi da ti gi yo de te na chi sem zo da ran long chi be na Ani susu nying yu ya yor chim u he ya dirir cha dhur ba di. Ani semchab le yung kuri. Da ina yang ya katsi mogu katsi egi chik jilu egi chik nunshu yuwa ina yang semdi lulu chan jaya yuwa den yuwa jiri yang.
0: Si.
3: Ngune pe tre tre tsubzu na lo le yang semdi lulu cha cha cha di yuwa den yuwa jiri di. Di zongu na bezu mangbu yori ben cha cha we na 도담 그 레가친 단 길라 니네 도담 레는 되어리다 아주 땡산 찍고 갈소래다 찍 에 계시게 난 가서 찍 리그 미네든 되게 소소 초하고 만냠주 제윤도 전에 탑베티 쇼가네 권다버도 베티 동거면 도와 베그리 따이네야 같이 삼루디 르르 제제 딘줄이야 좋아 디주 싱도 마마 줄제 딘제기야 디코 가르소래 따지 딜 소소 찍다 삼루 두시 진단게 주어지와 다 벤차샤비는 아란주 찍 샘캉 슝루 딘줄날로네 디데 제거다 에 찍 능수다 내수스야 딘데 제거다 능수스는 다 아란주 두 수수바도 때들은 초통해야 돼. 어, 다 가리 내지. 어, 다다다다다다 제고야. 내 자장보. 아니 지금 대수비여봐. 이봐 지금 남자여봐. 등대수지. 능수 등대주어리. 능수에서야 돼. 다 벤처에서 안주 때문에 수 때문에 초통해야 줘 말해. 니리 문에 입에서 동그라. 야 삼리야 어째 단지 때. 아, 때문에 이 문에라는 말이 이봐 이봐. 뭐 니수디다. 벤처에서 안주 때문에 대대주. 때문에 오늘 한 말 봐디 이제 이제 닐름 임베네레 아니 닐름 거 오늘 소저데 니세르 오늘 말 봐. 다 안주 단데 니지 초라나로 니즈 망부제 생각한 게 중로 망부지 있다. 딘소야 규모 밀름 답 레스게 왔다디.
4: 걔가 한데 소야 디다 배차샤빈 추구지 마 덥겨 러비나. 답겨 러비 뭐이 네츠리.
3: 제제제.
4: 러베젤 뺏사스야디 소수는
3: 츠리. 어떻게 소수에 봐. 첨부 사수. 배딩 사수. 배춘주 사수.
4: 소수는 츠. 무엇 채는 안서 개여 말이 탁주 채고리 사디 렘부가 조고 거라.
3: 맞아 맞아.
4: 베즈디야 쪽쪽스 추디 쪽제가 그래 지레 기제 추디치. 추양 교실로 디 탁주 채야리.
3: 그랑
4: 등기 능주 남자들 지체는 실뢰도 좋아하는 거.
3: 쌤 르르제는 어 수수 락백한데 봐 벼도 벼면도 딥다 개체슈 디르바네 엔 디직 추참은 안 줘도 엔 비게 디게 디 담들럼 버스네 딘제기 차고 쳔블라이스 개요 말아 다네 남자 제비네 다고 예고스데 다고 마기브지 에니 진다데 오 미톤 베사르 나 굿다서 슈도 시르스데
4: 그리 호 당고 자게그리
3: 좋아 제산디 코레 유피기 뇽르디 이 조마리 수수 심나로네 뇨르 피길 덴제 수수 심나로네 뇨르 지서브르바디 디두두가 그리
0: 디르샤가 나레기야 따단지 체비네 수수기 록보다 크루 네 개참 싶으시죠 배차선나 나 록보지 유입세 미랑게 딱 nga di chung ma so nga phagi chung ma so ta mirangi siyesa di ngar ba nga legu ne chiji chik sigi nga legu ne nyi sigi nge nangmi dindre resha nge chog dindre chigi su lop dedu zamba nga ra su su ngamja di menele rengsingi ngamja lang guya
4: di mida mi parge dirba rengsingi pazu samshi chayag du shigi
0: o phagi indre chidi nga le dindre chay me yong e samsari mewe ta di gela ag sung e dirse su su su su sem ma lem ma tu chiji ane chik su su su su be chas na ngat da jwa ji mi gyo gle ge ne le o di din je su du nga ye jik chen ne din je chi si ge a da nga de kan je be zhi chi go da nga di ma yo ma kan je chi go do su su su su jeng gu ngam zha xi bu lang de ji me ba da o di si bu le gi zhan ye gi du sam dang de zhen ba su su ku yu da ro bu le kan da ra xi bu le se ge la ji ya be chas na ngan zu gen je la nian bu ge la nian bu du su nam ju ne ga me shi ji de du zhen ba din je ku yu ge me du ga kan da ji pa ᱡᱮ ᱪᱩᱱᱥ ᱟ ᱥᱟᱢᱥᱟᱨᱤ ᱛᱟᱨᱮ ᱱᱤᱢᱟᱹᱫᱤ ᱛᱟᱭᱟᱝ ᱟᱱᱡᱩ ᱡᱟᱵᱚ ᱡᱟᱵᱚ ᱫᱟ ᱤᱧ ᱡᱮ ᱠᱤᱥᱮ ᱫᱮᱫᱩ ᱡᱟᱢᱵᱟ ᱠᱤᱢᱡᱟᱝ ᱜᱮ ᱱᱮ ᱡᱩᱨᱤ ᱥᱟᱡᱟᱝ ᱜᱮ ᱱᱮ ᱡᱩᱨᱤ ᱭᱟᱢᱱᱟ ᱞᱮᱜᱮ ᱱᱮ ᱡᱩᱨᱤ ᱢᱟᱝᱯᱩ ᱡᱤᱡᱤ ᱠᱷᱟᱱᱡᱟᱥ ᱞᱚᱜᱨᱮ ᱛᱟ ᱟᱱᱡᱩ ᱤᱧ ᱡᱤ ᱱᱮᱜᱮᱴᱤᱵᱷ ᱥᱤᱜᱢᱟᱨ ᱵᱟᱭ ᱠᱟᱱᱟ ᱡᱤ ᱠᱷᱟᱱᱫᱟ ᱫᱚᱜᱡᱚ ᱠᱤ ᱫᱩᱜ ᱠᱮᱝ ᱠᱮ ᱞᱚᱵᱫᱩ ᱡᱟᱢᱵᱟ ᱥᱩᱥᱩᱞ ᱠᱮ ᱢᱤᱱᱮ ᱱᱮ ᱨᱚᱝᱜᱩ ᱪᱤ ᱱᱟ ᱱᱤᱢ ᱪᱤᱠ ᱛᱤᱱᱫᱮ ᱥᱮᱱᱟ ᱠᱷᱟᱱᱡᱟᱭ ᱪᱚᱜᱨᱮ ᱱᱟ ᱟᱱᱤ ᱞᱮᱜᱩ ᱱᱮ ᱯᱤᱥ ᱱᱟ ᱜᱟᱞᱮ ᱜᱟ ᱠᱷᱟᱣᱟ ᱪᱮᱭᱟᱜᱟ ᱫᱚᱞ ᱫᱚᱡᱮ ᱥᱩᱥᱩ ᱛᱷᱮᱢᱮ ᱜᱩᱢᱮ ᱜᱟᱢ ᱡᱟ ᱞᱮᱡᱮ ᱟᱱᱤ ᱪᱤ ᱠᱷᱟᱱᱡᱟᱥ ᱞᱚᱜᱨᱮ ᱥᱮᱢᱤ ᱡᱩᱭ ᱢᱟ ᱛᱷᱩᱯᱪᱮ ᱟᱱᱤ ᱨᱚᱝᱜᱩ ᱠᱤ ᱜᱟ ᱞᱮᱜᱟ ᱢᱟᱝᱜᱩ ᱪᱤᱠ ᱠᱷᱟᱱᱡᱟᱥ ᱞᱚᱜᱨᱮ ᱛᱟ ᱠᱷᱟᱱᱫᱟ ᱢᱟ ᱥᱮᱢᱞᱮᱢ ᱡᱮ ᱪᱤ ᱛᱷᱩᱢ ᱫᱚ
4: ᱥᱮᱢᱡᱮ ᱫᱟ ᱤᱜᱩ ᱱᱟ ᱡᱩᱡᱟ ᱟᱱᱤ ᱢᱚᱭᱩ ᱜᱮ ᱞᱮᱜᱟ ᱛᱟᱠᱥᱩ ᱪᱤ ᱫᱩᱫᱟ ᱫᱤᱜᱮ ᱭᱮᱱᱪᱤ ᱪᱤ ᱫᱩ ᱠᱷᱟᱠᱯᱩ ᱪᱷᱮᱜᱚᱨ ᱵᱟ ᱠᱟᱞᱮ ᱠᱷᱟᱠ ᱪᱷᱮᱜᱚᱨ ᱵᱟ
0: ᱪᱮᱫᱟ ᱚ ᱫᱤᱞᱮ ᱧᱮ ᱥᱟᱢᱵᱩᱞ ᱛᱟ ᱥᱩ ᱥᱩ ᱥᱩ ᱨᱚᱯᱮ ᱫᱤᱱᱨᱮ ᱞᱟᱢᱱᱮᱞᱟ ᱚ ᱨᱚᱯᱚ ᱨᱚᱯᱚ ᱨᱤᱝᱜᱟ ᱱᱟᱨᱮ ᱡᱤᱥᱤᱱᱮ ᱢᱤᱫᱟ ᱫᱤᱱᱨᱮ ᱱᱤᱨ ᱠᱷᱟᱱᱫᱟ ᱱᱮ ᱡᱩ ᱯᱷᱟᱡᱩ ᱫᱤ ᱪᱤᱠ ᱥᱩ ᱥᱩ ᱭᱟᱣ ᱡᱮ ᱧᱮᱢᱥᱤ ᱪᱮ ᱥᱩ ᱥᱩ ᱧᱮᱢᱵᱚ ᱜᱟᱢᱡᱟ ᱛᱟ ᱠᱷᱟᱱᱫᱟ ᱢᱟᱪᱤ ᱮ ᱫᱤ ᱠᱮᱪᱮᱢ ᱨᱮᱥᱮ ᱥᱟᱢᱠᱤᱞᱟ ᱫᱤᱜᱤ ᱭᱟ ᱱᱟ ᱱᱟᱨᱟ ᱥᱩᱠᱤᱭᱟ ᱥᱤᱵᱩ ᱛᱮᱜᱤ ᱥᱮᱢᱡᱩ ᱛᱟ ᱱᱟ ᱢᱤ ᱡᱟᱢᱟᱱ ᱡᱚ ᱭᱚᱨ ᱵᱟᱞ ᱱᱟ ᱫᱩ ᱪᱤᱞᱚ ᱡᱚᱭ ᱠᱟᱵᱨ ᱵᱟ ᱦᱚᱸ 직직 수도자 내주망 언제 연구도 아직 참여고도 오늘 삼월에 되면 내주든 제일 그거도 와 이제 유튜브 뭐 소소소 스템레마 돈나 소소레 간다 강점내 직 스템 스템 감 때문에 교든 제 차에 있는 것이
3: 다라 다치라기랑 다도 공수한테 변사서 내래게 소주야 말베 다 내래서 다치내가 소소랑 내든지 스템 감 강에 첨부 중요요를 님아 니네 다치조그지 기도 냠냠 망보지 그냥 살지 띵든 땅아 띠츠 아 다 그 갈소래다 아 다 미메즈스니 띠딘레지리 네즈딘레 용세리 아스는 땅기 길라기랑 세야지 대지 있었지 요 말베 띠띠즈 여버체제 땅땅에 단단다 생만두디 레가 지요어바 띠만도 지기 녜손데다 눈디 초소 지그날로레 알람 초소 체가조지 미 두게 그냥 연구르바 아 딜레야 지 녜베 쿠이섬 제네 되게요 말이 문에 직 삼시다 당면다 직 딘데 견도 지도비 제제 직 년고 딘데서네 땅 녀 땅기 뒤로 쉬어야겠다 미메스 스니에디나 문에 기도 재미나 존다 망부 준 거 다지 양마다 받아지 가르지 직 내주 담은 망부 준 거 다 된소야 직 되서 감사지 제일 니는 시제 아 무슨 디 삼도 뒤에나 벤처션 김산지 나로리 임베이나 다 김자노로리아 다 미숨시 지여비나 따직대 소아든다는 미소소스 레가 지거리 단냠도 양직도 소고야 다 장자 지거리 직 요마르베 다 딘데리 다 강부 쪼고 제 대대유미네 지게 아 다 겨라멘도 삼삼삼지 지 다 편에 나면서도 남자 쉬부지 라두라디 디 거기 갈수록 다 편에 나는미 군중 개침부 쉽부지 단단한 리로 있는 당한다지네 다시 두야르스라 다 딘데라 매비는 제대로 장세들이 다 지금 난장마지 되고 계심지 다 이내레 알레 람산도 씩 타주 제모도 딜 때네 난라시부 제비나 피기 강부 즉 생생제 대비들이 수수 셈 생생 좀 녀가 채서 가서는 달래 파 돈제 레스인다 제가 주스네 내가선 내가 다이네 간다 그게 난 배생 생생지 자유심사 최장 근데 고선 받고 심 긍앙접다 직 된소 아 다 강로 맛이 직고 남노소라 주어리 아니 직고 갈소래 또 세자서나 돈네도 장마 쪽으로 또 치다서 경우 장마 체제 안 내가로 근데 소유인데 또 양권다 또 소리 기브르 주어리 세지로 와 다이 왠장 양 님은 딱 왔는데 제 두배 내가 요 말이 나 제모도 받대야 당연 도야죠 개 지금 말이 제 둘이 세줘 말아서 어디 개 제모를이야 딱 아잔잔한테 대지지 길링이 무슨 이제 딘데질 가야지 아니 님은 지에 장도 맞지 니 장도 맞지 아니 돈네도 강으로 배 자르면 제 샤비네 용구 말 봐도
0: 다 디글아 나 소소 소소라 체베 내주시 총을 니만 아오래 근데 수수만 처음으로 봐 아니 이제 가는 감자 싶은 거 지금 내가 좀 하시 아 따디 중유나 아 니만 통상 군주 약고 제유나 아 삼제 직 수수쯤 나로 더부서 말다 오늘 이제 지만 님을 봐기라 이 내가 아래 밖에 내 줄도 못 통 그대도 막 감자 싶은 거 이제 간 따디 이제 지살 아 도디 간데 근데 소리 다 장주 지혜를 갑시 우율 나올에 수수 마톤에 레베데 나장마 지제 대고 얘들이 봐 딱 얘기 쉽게 태제 네 아자 네 아자 중중에 마 딘제 장자를 가고 요 말이 미나 소 진이 전 제 진이 맞은 60 그래 딱 완전 년보 대네 제제 아자 삼는 날 딘제 시아 에 레다 제제 야용 남산 참다 디 도발락 봤냐고 진짜 차야 되죠 뭘 아니 나랑 그 친구네 삼수다 오늘 내가 겨보시 계속해라 시당에 미직 진짜 균도 당사 아 미랑한테 장모 직권에 먹어내 강남 미랑 그 쓴날 진짜 차야 되죠 오 나야 로제 뒤치고 유아 삼성 좀 해봐 진짜 차야 되더라 아니 시선 직 시당에 오늘 미드 뺏대 진짜 수여샤 삼성을 중간에 나를 겨보시 웃기게 중간 아니 시당에 디샤 강조네 아자 독스 레다 제브다 왜 7월 7주 되게 잘 치면 좀 시선 미랑 쌤나로 뱃디 딘제 랑고고 딘제 지고 년이래 차서 땅 감저기 마치 지고 민도스네 직 녀마 톱치제 아 아직 디 톤의 기본 민도를 잡자 야래보다 참다 더 발락 많이 해야 되는데 미랑 기 쌤로 나로 간다 당할래가 디 지고 여 아 디 마체는 용금을 간다 미랑 소스직 녀수 개외다 똥 두주 똥부디네 섬지에 땡기면 도와 최선
4: 나 피기닝제 네법지 룽야닝 것도 와 딱기라선데 도나 충불바 네 겐뱅에 아자닝제 딘제 지기 삼제
3: 맞아
4: 최선 도나 뭐 존예 그제다그제를 와이가 딱 디테일량은 수 수수 디나 룽부 있는 아 슈겐데 페네 충샤 나랑아레 디네 게 아삼야 계신예 미신다 슈겐제도 우즈라니 슈겐 딘제 제샹아 군슈 당국이 네마나 天국이 딘제 국어를 와이가
3: 맞아 맞아 이제 딱 강세지대네 찍고 갈 소래 난조 벤조직 심고다 갸벼스니디 개쳔브리 다행히 급이 안 된조 직고 도적 네거티한테 연구여를 봐 다들 가르쳐제 연구하래 슬라비네 통메슴도 맞이 세죠 말아 오늘 땅한조 시세딘데 제고야르디 지금 오늘 기브라지요야 제도 지요하러 봐다 장도 지기위네 자도 두소 제기위네 자도 저 기브라지요야 된다 지요래 딱 급이 나래 애들이 통유요 벤자잖아 빈자가지나 쳔베이나 추조지스 때문에 고네 주보도 직 야면 답지 라바지
0: 진짜
3: 야면 참으로 지 야면 대바지 도서 헐려지지 마 대제 미데 미바라 정원에 세 점을에 딜이야 고긴 집수도 다자자 대상이네 가지니야 디 가바디 제 도한테 비게시시야 가바비게 직 딜랭스네 직 딱 보냐다 근데 고나샤제 제상 딘주 양직 고 가르소래다 네 단계 주야 고직 능주다 내주니 바랄이야 디스 축시 연구하래 성도 나 로직 니중문에 가르스 라베나 다 직 디스 타마직 베소른 장장다 뒤도 제모도 베소드는 직 디제선데 요세르다 되는 좀 미리 이라 인다 니중문에 가르스나 장다도 뒤도도 제도는 야고 쉬우지래 다이나 참잔 디스 제도 매비 내야 야 디베디 두두두두 지야 기체도 미드 미바라 저와디에 군데 마용바 미세나 시딜링자 메베이나 안디야 삼당과지리 와 가리체도 디치기요래 다 디즈급지 소소 직 우르스탄제 삼루 야고체 마담비나 나타나다 님카세 친수 녜산다 님봉우간리야 아니 무치다 바 줄고유바 조직 강배 둘루냐 디데다 제네리 다 피게 오늘신디 퇴진 기급다 계제 미시라면도 대자단의 스캠들레 아니 편의 리미지 가야 스테르 도대지 노르 사브르스도 저 지금 머리 시즌에 아니 니샬로 뜻 남자 쉬지 좀 때문에 디 찍고 무칼 간다는 스피에 찍테테서 주부도 아니 저셔 무슨 저셔서 이게 너야 양자 지주케 이게 미겔라 야부스도 타레 겐아니 레쇼 아타디 야모 그게 추고 가는 게 로봇이 편에 일로도 그랑 미 그랑지 가서 다 샘자 걸었지 미시거든 데 민도 안경에 다른 램다 나 감지 고면서 다 들려서 와 세세 안테가 차는 차차네 언니 계셔 당연히 안 하니 안 달아 주지
4: 감자
3: 아 네 겸네 대년미도 이제 겨우 지수스는 스님도 아니네 그러니까 님 봐서 게임을 제시해 준 문에 레메스메 때년에 게임에서 근데 산돌이
0: 참치 전국 이제 레 용기가
3: 없어서
0: 마치 삼네
3: 아니 직다티 니자로 들으셨어 직 남자를 쉬울 때 밑에서 샥샥샥 채우려
4: 지게 지 쉬긴 티고 봐 아니 님도 레가 제가 친사
3: 나 디젤 삼로 쉬지 코스면 딕스 대제 야 아니 문에 전에 겨울 미니민도 얘네 저한 구미도 아니 딘데 제고야민도 아시성운에 미스니에디 직 가소레 직 심소 등진스니에디 거리 니에네 데리스 매비네 디 도와디 도와지 다 계시 응응 고야 주디네 직 디주얀 직 노야 손데다 직 요세르 선상에 디 디급 디주즈네 디 제토유나 네주디 베지티그스 직고 가소레 응응서 라야지 용고야지 민도한테 문에 주고 삼단 주네 하고지
0: 당도 경원전락 송이에 대무디네르바 당아래야 아래기 근데서 다당 속머를 이제 돈에 이제 준조 총 다르케서 입는 아주 로 춘주 된줄아 진내 내가 책 갖고 이내야 내가 구급다 녀마다 저는 망으로 친구를 봐 만주 지 어 디메네래야 내신다 니 스버 봐 디 인도 좀 봐 얘기 땅 안주 럽저 이내래 야는 안주 김다 이내래 이제 준조 총다 안주 도 송예민도 김다 망부지 개요 말에 내가 디메네 신다 시 체초 그래 이제 망부 송도 다 진내 전에 디 그저 부글 섬소다.

别送养金别蓝面厂研究的部门去一个年代我年纪不如写前边的场地年别养的吃了的那些日

ཁྱི ཕྱད མམ སྲ རུ ཤེད དེ ཆབ ཚང ཡིན ན ཐེན ཅི སེ ནང དོ ལ

别松阳金边蓝面厂，研究部门去一个年代我，年纪不小，看遍面厂的，年别样的，吃了点点开日。

Hello, Kamsan.

0: sen chung na la chirang ge u zu ge ren cha sha ji so zhe xi le xiong na le
1: la la ta jian lao
0: xie ban zhe man le qi xie ren na
1: la la jian la sheng ji zuo yong a shuo
0: le xie ta jian na xu den qia guo
1: la la la ta jian na bi xin nang guo
2: sen ta xi ba du ne
0: la men na zhe lu xie di a 제가 전에는 안경기 가봐 송참지양 가까고 계수벨 행기네 권신하러나 쇼잉 가리니스는 나한테 주시는 인배 중달라 공개 루시에디 제가 있는 시 차서 랑나 주신나야기 루시에디 나로르게 주난기 퓨중키 만세 출레이중 고유세디 루시에기 아 시치 나리나 딘데스 코난샤라 除了一种古月当了三千么久文章出堂娘们吐了下若难堂过去了当月秋梅熊了起松扛大天的起心连着敲了起鸡大不主观主观大不七天落给大不脱干民族恰给心智来下死了下了老王那次一年来我王七天来给家里南北路写出了一种古月写把的养家天气三难度

Yeah.

Lucia,

디부 토라 쳔밍라야 다웨 수쿠바 콩게 나녜 비스 지난샤 최천한 쇼인 쳔밍라야 산난 슌노 아 람주인나 쳔녜 칸키 치실라스 지난바 콩게 인나 만제 유린 시스템 지난샤 키란리네 쳔지 쇼

0: 멤버 파이 네버 부싱
1: 네버 부이 멤버 하다구
0: 멤버 네베 테미 지슴 상부 지상 난추
2: 的 key 三星白天呢，抵达南京铁东路线海南面干西南面。
3: 迪克尔

0: 디 양론에 컨저질 양원진하고 딘저치세 지규라나 쇼인일
1: 네 아 딘저샤 로어 로제스 니디 또 디디샤 로라 겐트아제베 에 나츠시레스
0: 네
1: 로라 겐트아제 아니 로와 쳇짱비 내시민 지레스
0: 레스레스
1: 예 아니 페말레 칸데스온서 페지 페니 페말레 칸데스온서나 에 로디에 시바 로와 차제네 몰로와 타비 테이노스 데 딘데스 송샤스
0: 레스레스
1: 다디아 다라 레샤스 다드린 땡엔 두기 로디에 스니에티 디니 땅은 지나 유티 달롱오 다 동라 망고나나 은지 제브레 다디니 안도 드니 하산 주레샤스 카르스나 좀제 카르스나 드린 카사 아닌 거라 아주 다 로디에 디라 카르스 그러스나 니 다 디시티 다 아니 로바드 두고 와라 딱지 치비카나 아닌 카르스나
0: 非常多的事情都用过来啊，那是。我滴滴滴滴，他们讲了，你到底当俺这个老太，那个是，老年长接是吧？老年长接吧，滴答别的，可能是集中营吧。哦，是是。我集中长营吧。嗯，那是。现在这个当俺这的，滴答别的劳动者，这个怎么样呢？你们这对吧？这个怎样做？现在，三六天呢，你寒山居然热些是，嗯，今天可是那搞的对的。
1: 对，但别像说说，第一句话嘛，他实际的六八三十年代，他们那时候就是说，兄弟大姐，对不对？对对，他们是电影的，那些文字契约嘛，都可是那个时候年代的，他们是那资助，我第一次让电影文字契约的。
0: 那是。
1: 现在这里，他搞的对，就那那这个中间就是说的，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아니 사제 아마 사도 고려 인자 아니 되게 사도라는 신기 아니 연차표에 있는 신 망부 통주 아래
0: 네
1: 네바 망부 통주 아래
0: 레슬레스
1: 된주기 아니 네바 된주기 류라다 연차 뒤에 대자 만세 아니 되는 페이지 엔터닥 티스요 로지스니 되나 시티 나다티 다 시티 제비가 되니 페이지 정도 댄싱에 되베 통해 균통 균도로 안에 통해 왔다가 균통 따뜻게 되 어 근데 지르샤스
0: 레슬레스 다 로지 게스 다 디기 게야디 이네레 로에 난기 다 년차 딘제시 게베 긴체제발 다 로아디 이네레 장제 침부 차야 이네레 딘제기 이네다 튠튠 삼바 이나 나나조 디기 민디 다야디 이네레 다 년차 게베 딘제지 레원진 난제 아니야 로지 스틴데스 답시발 아 레슬레스 다 디미 이나 콜리아 요와 게 나로리아 다 야로네 풍산젠스 딘데스 슈송알 다 풍산젠스 야디나 양 컨데지 량은 지나고 그날
1: 다 풍산젠스 이게 이게 그런 카르토네 바체샤소나 나지 슈브라지나레 다 고아딜메나 풍산젠스 리카나 저 풍외 찬진 찬다니 찬다이마 풍외 찬진스 이거 와다 에 감바스나 디 컨데스 차고라스나 로아데 차와죠 로아라 차와죠베티 아니 튜도도 마민 바이나 차와드 마자 바이나 디기 겐기 로발 나게 로나 제브제 아니 디기 로웨 나 디기 아니 로와 파 세브 쿠 나사타 세브 추치제 아니 디차고 아레 사라즈 답도
0: 방구 방산서 어
1: 방산서죠 아 방산서로 차고 아레 방산은 차 마제 아니 디나로기 나 디게 디 아니 디나로로 방구 아니 장지사바다 차례스 어도 송샤 디 컨퍼스나 간저 송다스나 디 나나로 코먼 근저 데리기 제비 아니 아주 빼마던다 공시비 빼마기 이상 디 나나로 카르 송도스나 봉산진시 차벨로네니스 모로세 로나 줄발라 선지 봉의 장도 당사 따라서 로위 잡음나 잡음나 여바이 나여바이 송샤 와다도 쓰셔 데디 쿠사바 시오 송도와 디 나나로 카르 봉산생이 로아나 차바게 아니 디기 나즈구 디기 데니 천제디 봉창스 김제 천제디스네 아니 봉외 창제 봉외 창 창제도 안 장즈 사바다리 인드베데 로아부라 나사게디 오다 이군 비교로와 로아나 또 카두스스나 아나도 이군 비교해드려와
0: 레슬레스 또 내시디 이네레 키랑기 로아리아 차와 슉 침부시 개베 긴 제제 아니야 로아리아 다 나사야다 딘데기 능수시 튼제 나디게 로아디 세베스 제제 이군 몽고시 비주고 로아리아 다 로아디 이군디기 당나조 입다 딘데

0: 시작은 몸에 땀 발제지 마스 슈도 레바 샤도 로레자 스타디 카르송도 와르스나 로네 추쇼스니 디크디 아주 로라쇼레스타 당가라도 베 나조 담마손 칼레시보 때 달리제다 리존다 나조 담마손 칼레시보 때지기 아니 디기 슈고데 나니니 베 찬싱 본다 다 추망부 추창망부 동의 아 텐데기 땡 디기디 나도 중위기디 아니 추디 따고 들리주디 리주디 아니 가마쇼서 로알쇼도레스 네 네다다부터 되게 양거리 고나 양거리 미팅 서버 양거리 아니 덥지 당가 요아 말 로 망부 양거리 아니 다른 팀만 잡아 아니 옆에 냥 냥다지 냥
1: 양거리스
0: 냥 양거리스 아니 뒤에 무슨 아니 시작감으로 두리스 나 오나 튼튼 요아 말 아니 계좌시 비가라 배드 측 체제 바 체제 이제
1: 우마담 비스
0: 우마담 소르치 그 계좌시 비가라 바 담딕 베데 파르체지 베데 오마담 수르치 덴제 나무스 덴 투가네 다르 와라 덴 주고딜 아니 가르치와 세나 리바 아니 샤주 샤주 스리간다 까보 캬소소엔데 베 딩가라도 샤샤제 마짭 잡디리 지메 베 규베스로 덴제 소라 퇴용 그레스
1: 나스
0: 당한도 텐다 드링카사 내다 나 가만에 동거라 나 다티 나 나서데 그란도 사도라 하나 치다게 토연 연연연열이샤
1: 아 네스
0: 타이나 엔드스리샤 다 사자 마사네 사자 토사 연주야 되게 마무야 마무 토연스도
1: 아 네 가서나 사토차 느낀게
0: 어 당연한 사도 그냥 아주 디스부터 된다 자기 때문에 티 가요 반응이
1: 있어요 아 네스
0: 다 제리로 좀 소리 안에 배 잔나 삼마보니 요 아니 아니 이제 가요 반응이
1: 삼마트레스
0: 是吧 되는 페이스의 중심이죠.
1: 아,
0: 뭐다. 라나로 배 주사도 좋아. 로코라나 장기 멤버지.
1: 네스.
0: 장고 멤버지. 디나로 로코라나 주사 좀 줘야 돼. 어디? 디 통행 망고도.
1: 네스.
0: 뭐다. 딘데지 랑고도 쉬나. 안 참아 미쳐서 미쳐서 돌.
1: 네스. 네스. 당나 저 로네스 딘데 주도 좀 받아. 신조 구다 딘데리아. 몽구지게 다 로에 네시데야 녜로 로잠 게부모도 딘제기 테잠기 당나 저 너수다 딘제 착부지 메두 좀 봐. 회인 쇼 나니 이제 다 몽구스관. 로디진네 테잠기 나와 메지 맹가레 뒤돌이야 마비야다 딘제 제베 켄체제 기란기 로에기 네시디 답베디 종네 딘제 질친제 로조 네시 딘제 차주고도 관. 다 딘제 인도 좀 봐. 키시 로종기 네시 딘제 진비나 기란기 다 내다 슈네민도 다능신 디 득득 테니 준 디 컨제스나니 야고나 딘제 시세 지스크로나 슈윈일
0: 네세 다 로존 시기고라 딘제 스르샤 다 로요 종네 시고라 디 컨제스 먼저 슈그레스나 두스르시 로존 게스나면 디 디도 테카나스나 알아서 디고가 인지 면지 기타 디기 네부시기로 하다
1: 노원
0: 어 디고가 말이 네부디 네부디 이기 네도디 포나마도 지금 로아 나왔던 게 이네 로종 다음에 아침에는 로네 닝바천 로종 어 딘디 근데 지금도 드린 가산 땅 안에서 귀신한
1: 시선 아 레슬레스
0: 다 되게 로종이 네게다 나르신식도 같은 거 간주인식 드린 가산 다 자기 잡선 때 간주
1: 아 레슬레스
0: 되게 나르신디 되게 칼롱 쪽바요라 땅 안에서 다 네바 나니기 컬류도 되게 아니 간주만 주는 이유로 봐 되게 간단히 아니 다도 기네 야
1: 랑지 부드디 이게
0: 어 부드디 부드디 아니 클락버 아니 미싱 내고나 뭐다 된데 체제 아니 이게 클릭하니 나용 그래 세네 뭐다 람사 나바다 세요 말고 카비티스 주로 와
1: 아 네스
0: 주로 그러고서 제부치스로 와 된데 코 갑제데 아니 소소이 리톱다 참바다 된데 이게 총선 안 권나서 신이 야 라용 거래
1: 네스 네스
0: 된 소소이 리감 내바 꼭 주 내가 봐 내가 그 내가 쭉 총집 받아 제소나 아니 로좀 디바서 나 연결이스
1: 네스
0: 티기 다 들어 로좀 코로나야 이제 로좀 코로나야 이어와지 둘
1: 네스
0: 나란지 디디 기시 고맞다는 야 여와 숨도 실 주의
1: 아 네스
0: 기시 고동 받잖아 좀 그러나 롱레 주었지 안 트리발레 주었지 백엔레 주었지 숨도 두고 있고 로좀들아
1: 네스
0: 다 되게 따스라고 지다나 로 코란 로종을 한게 다 되게 감조 가르스나 지다 토마라로 간 칸스나 류지 또 되게 냠루이 아니 류 뒤로 붙여 두게

생남초 참대례도 드링키 안주 바나멘카 레젠시베 대동 레젠디 슈잠다가 셔이 레젠기 죽도 규미팅디 레젠기 이딘슈 군준 엄지지시게라 리네레 고다 뉴스 제슈규이 마상아지 발숨 통한 저 레젠리아 도고 난켄키 야지 생을 행게 리네레 키나베 뒤도 동안 저 레젠세 나와 니위네 도지나 슈규이 생게네 팅디 레젠기 낭드 양게 킨도 나고 공비나 변조롱 칭인지 리콘기 APP 주리딘디 계이도 주풍윤시베 락도 카파기년제토 간절리젠기 낭드잉보 코도다 리지진의 동구유베 디들링게네 공자나르나 슈구이 센럴링게 대단히 강가 우즈법이 카웨미도디인라 대단히 뚠뚜 칼파비 춘진가티야기 대단히 서도된베 방게미도디인라 대단히 군기줄린치베 노부티야기 슈장아나스 남샤코의 균도네 세줄리아 당신타 예도기 죄람리아 춘지 류심니가 대단히 안촌의 도표 줄리는 규칭구인의 슈구이 금일월

0: Kurjuki, Picho, Tudo Tang, Nicking, and Kong to Chu to Pachachi, Lasa Tongiri, Picho Ulinki, Mixe Chica Sumji Sogu Tang, Si Jemixe Jatan Sumji Suni, Tube, Benjur Kurju, Gudonki, Mixe Malazuki, Junam Jinki, the ship selling tang, Dachiki, Gudon, Dari, Yi Ship Jay, Ju, Benjur Kurju Chuki, Ganet Hang, Gangne, Tudo to Chesir Tajusini, Benjur Lugunki, Chapunang, Kurju to Parche Yuji. Jello, Nidogami, Yu Zeng, Lujitan Abara, Lasse Ezel Home. 解决查总团练令外宿国家给你日常结果组的培育新奇人别解决查总团练令通马铁的当不谈大铁的切动微博国统局日记谈这座协同性游戏培育解析国中国中途当参与公司跟库服工艺艺社会吧团练令其节能的从所基地区不谈拉萨内局吧切结最内铁动解松度职位人松所主持还见南巴的呢我去浪国西部切动去土国切切的用途前不谈
1: 조람키
0: 켈린이 부채부시긴라 켈린티 망초키 미토락신 토비 톰낭탕 기낭토 줄신 유시 강리지 차신 남가야 타부탕 당장 추모 상상토 교진 자지신키 코라코류 용수진 다자 기공 체마타 원장 지신 통주 유바탕 김군의 퇴마타 강사라 빵쇼 이번이 미세르키 균딘 초에 내단식도 줄이 없이 제로 언니도 겸인 유시쟁아 류진대 개발아 포장보다리 농무타 작보리 덥수네비 다세 튠지 지린 응을수 지만라 고치오시 지린낭키 증부 당신장와타 원장 중심 호키 시지기바 매도나조 루부르 시에진 지린인장토 뚱키 총미 디앙키 nga thangi na jiling thu cham cham la chim phi sim ba ha jang ki gib do jiling du be ji nga rang ki chowe bi zai chang ya tu chin song xi xie xi de ga le yu ling cho jing ki le ji chung ki nyong zu le xi yu ba ni ha za chung ji ki nam xi gam xie qiu wen ni lin xi jin le jun do zu xin yu ti xi ha za chung ji ki ji bie chung ji zu jun qi ba ti ge ji dam le chung ji zu du qia ju tan song ji ki de wei chung gu ki chu ju ju ji rin bo le zha zu ne tu la da che di jia bu ri ko ru ju ji tan
1: 零天你可以去求求贵人不了贵地单位求上重点人心我就是重点的去求求这里重点的你他准备他重点的去去家权激情解决咱们切入去吧重点的他们家权激情就凭他咱们拉手特别不行他是老师差别他路当着的就这几个人我他我们好像可以不明他大家我听听图求了也不行接下来你都讲没你去自己罗罗 Hase lori changri ngujo leja ngui su gochuk shing. Chia shi dana lo ji nang naso mu ti niji jumi chuk chi zi yubshi. Mingai para naso mu ti gupju likdub simba tang dong chung naso gang tong chur chik tang chazo nidong haksam tamne ngujan jun shing ki jimbe chong kiri kalere cha shing yubshi. Jilo nidong jami nishu zenga lo ni pyo rang jo jo unyi ni longu chuk ju korwe lo shi jimbe. Hasa ra tuan jing tang zha shi be chawa mangbu chong yubshi. 지겹수지 시진핑키 중앙구접속변의지티 벼랑교주 운인의 롱추주코르의 딘지제고로 슈바티 메리카키 망조투 튀럽사바라 배드체배조와 슈진피해유시 파사총기르키 피제리 튀럽사베 당기 표중제주기 접지고 탄장미리세구일 비제토의 피제기 람프로 약부교토비 등슈탄 등추 뇌바제규바 라주슝유시 대신바라 치미대지 롱아진 집시바라 총제 유르도 사와 토바타 종주르 장다 체지 롱아진 중앞에 지치 79 역시 파사 총제르키 방아르 체지기 장람 사바라 괴티 중국 로기 팅럽진 조준치 도쇼 리기소 비신 역시
2: 락도 카바 뇽고시 지진의 시타 계급 섬류타 론주기 커섭이 락도 카바기 광제 티웨키 레니 칸의 펩시 계급이 커섭게 정어 롱주 제초 토시러 워르나게 조교타
3: 天气人心了我写东西给你去救救写点能听中国地震给连年的片面录制能说中国地震给云志拉到卡巴城西亚夜了电价月了烧江阔月地卡巴塔安大忙为列去了熊给人阴界些修这龙时间的铁东年了坎地时一切卡巴塔这一样日子七日几个人最巧
0: 生了一个想到母体决定作为体炸西北能在南国居图虽然多那段没多都过了些
1: 강정 지배대 당 군기 송시 급에 니리 총기르키 강의 회배 지발을 제경탄 송정 지배 치료 자주배의 고로 니리 쇼기
3: 니외 러시아리 니리 총기르키 산에 대게 도용을 러시 속내 천도 너드 메도 당랑 전주기 강의 회배 지발 제경탄 송정 지배 치료 자주 사드 대비 고내 배대 강의 회배 지발 사드 서구기 캐주 탄산배 제경탄 송정 지배 탑람 살바 출십 제부지 계지 숙진 협업 탄 개발 예바 외세 퇴부 부르웨 드메 초구 총중 시엔탄 자와 렁니 라얀 수부 탕부식 용외 듬버 꼼바 총대 다 창신이 이나 양면 주 제발 메리 고치 숨주 잠동 괴더 김상키 코가 머시네 대잠 야보 메베 드메 능미 보면 나자 주주 리시 랑갈 미죠 가미총 제로 니도 니제르 다와 주발 닝제 총결 멍시 주게 레톤베 젠지 치링 네주 대신도 총어 타 태제 튜도도 레톤베데 천도 너드메도 게면주 럭급 체공소 체도 주백할 최된데 탄데젠 타 대신상 타 총데 스숑 키야 튜직토 달련 용월 님규 체데 深圳 토샥주 체바 체부타 저전 차장 당와 샥주 신제게 차계소 규림 시빌에 되는 처용에 튼주 제법 맞세 체시토에 진동라 되네 챔버 직장케 타주 가외 사공저와 타면주게 메린 토에 내튼 세엽시 제로 녀도 녀녀르 다와 니발 深圳 지변면강키 샥주 조람나 되네 샥주 제법 타 차계 총지 주면 수부 리미시 차르엽시 최대 차주 튼교 타 테르 편제 튼베 개린 차지 닝제 총게 멍시 주게 나소 달라 머버베 미 송경 냠제 총두 럼로 타 내게 최대 진짜 조대 최초기 견디 년도 단위 타 시숑 기초 제타 멍시 기니티 대전기 냠내 지소 슈퍼제 제베 냠규 내게 룸시 수연에 강의 예배 집을 제공 탄샴 대수교 처용을 켜발근대 당유 각절 민내 내민 주달기 최대한 자주기 편제 퇴발 제바 면주 럭격타 샘캄 제공이 송제 타용 제신 인제 총결 멍시 주기 광동기 카대 표결 예력자 된티 深圳 총결 토 천도 너드 미도기 면주 럭격기 샤주주 남대부타 최실타 면간 교로와 면주 첨지제기 척두젠기 십슈 남바대바 기줍기 멍유고 티니제학삼 첩소제 제발 림지겜나 니시제와 타왕부견제 첩진기 강의 예배 집에 시주 십게러 럭격 제바타 집에 내배 김자네 미리 쭈그 총미입시
1: 디디 치미드비 심캄 내포비 집에 양양니 심캄 로딧하 심수 십슈 핀톡비 최시임시 양양 키네시 한 김장기 강의를 미니 칠레기 지소 레드윈 초비 초기대 체제를 미디 대당 라스 로친 구지 제바타 심캄 로디웨 투가다라 콩키 아마 아미라 심소 당원마세 지심 덴비 켈레 당념구 제베 양양 키파 타니사라 레슈토바 총입시 균투기 칠레 민주 제바규 양양 키미신 타 디디 제베 네번원세 투베 렉소 치네 김창라 저와 라량 진디 천도는 메도키 미게르 셰프슈두비 춘주 쇼냠 퇴부시토 교류엽시 제안니리 총게르토 타동 롭소탕 차롱 레슈체키 레게 말라드니 니리 총게르키 치베 핀디캉탕 미세 롭스 롭자 레리 락제 롭자체수 미세 롭스 진저족디 가조 소종타 제뉴 토르동 레슈르 치륜제 체입시 민간족촌 터주촌 앞지 개주냐로타 롭친 로마 야탕 국주 코숨 소정 제바 미야탕 두주 튼주 레슈 레드 통니 레슈 투제 야제 국주 코지 하싱기 옆시 나바 사르드키 낭튼 푸숨 초소 당니 체드윈 차주 야보비와 보정토 로주레레비 딘진 김장 키네즈 키겐비 이목부로 줄디 타라 유린 롭참 조그 총 옆시 니디 총기리 멍시 주키 레드바타 디구이키 당라비 최시리 치링 내주티 시도 총배지 제마라 초방의 님구 람수 라린다르신 디구이키 초구티 존의 지중 체유키 제소 주부타 지소 전수키 초구티 체레 심캄 로교로 미네타 디도 제도 주과 지소 레드비 초구티 내시 내주를 신니 로교로 키 체시쇠바 당라비 튜가다라 김도 다도 치바 기줍 돕슈키 초외 커섭 개네 제디 초구티 초용의 차로용의 갑교로 차제시 준비 초구디 림신 강연의 주디 롭차라 칠로토바 중입시 최대한 차주의 편제가로의 딩서도 동체 니리 총기르키 오늘 최대 차주로 낭친 체리 멍울고르치 10진 63개단의 보종도 최대의 등비오시 진뇌 숨 뇌은 협슈 남부 최십 체내 갤레레 튼티 오베 토네 로람 치바네 심감 토네 참경 치바타 경화 송경 소지 차공수 노르싱 차주로 그디 후르다당 협시 체지 로교로 낭진 체신 자수 김장 종리 지심 파미 지바 종리니 중에 바르키 니티티 진중 민생키 투

0: 초바초바 마세 당랑바 뒤니 다르 로버팅지 타 롭종의 주지 팅지 체네 사디 치바라 초기 초르바 제유지
1: 네 초기 뒤지 저블리 양즈네 큐베 문디 카초 양차베 타세 뷰리 기자
2: 센터링게 샴랑한 최무 퇴체 개용계원 퇴실임 당전조기 시지 천년 통계 인지 통계 처입체 딤버 통제 비텁덤 규괴배 팀좀 고주토 텀징 전종 댐부드네 사드에 피게라 퇴계조와시 크브시 세나이엽쇼
0: 진대된배 퇴진인 인지 통계를 처입체 인지 통계 딤버 통제 당 지부수지 체링 남계키 지접수지 시진핑 키 차네 마당 자외 개용기 원퇴 시림 당전조기 라기리 티 랑싱 갑티류 나랑 심규 체메 팀네 유링 심퇴라 파답티 시지 체니티 나랑 직부 민바라 나조 팀바 총주 당유타 망초 용기 퇴문기 배전 체배 되부시 지 체링 남게 키 라키르 뛰신토 개상 퇴배 되다 셰부시 공기 셰바다라 팀바 총주 만당 라키르 당유체 레레 취외 동링키 당타 총주 냠데 변조르 키 키보 고급 총민 오동네 응외 디기기 당 총소 용기 미세남 로직 심지기 듄도 규비 튠지기 당소 조낭탕 총제 망부디유 지급수지 토답 하루숨토 나조로 토구로 삽시 남기유 비징 미마 초간 침으로 지급수지 나조 총소로 니자라 폐제 강조 총미 꼬로 간지낭쇼 시 총소로 7일 로마타 7일 남제키 지급수지 토구로 탕 시지천이 유미초로 캡자체 유시
2: Jinpa Chongzu lo Chuchang Rinke Chumze Ta Yungdo la Chimi Deci Tangzu Yungke Nite Le Simshu Jigdu Jitoba Chongyu. Te Shirin Pege Yurim Chueke Ningchi Gatsumke Netun Mangbushik Lecheba Ta Mangzo Chue Lakdang Jixing lo Sim Jigdunke Chawa Jube Chue Takchue Chongyu Pshigri. Kambu Medo Rabdu Shedu Chongzu Nangke Kambu Medo Ke Zinchong Kuto Yugo Wa Yunche Meibar 出家哈江退不远铁坦切记真正开头张着切不坦铁你张西切把玉国也即便上去歌曲当用所以连波忙途熟悉情

0: 대전디 빼체는 따라 개난 지를 차샤비네 로이는 주주 리숨 좀 성에 지를 신의 정부지 탱에게 링은 쉬샤당 저어열이 다 내게 의미리네 쉬샤디 의미리네 쉬샤기다 민차장들 가르치기어서 매부 민비에 링의 쉬샤 쓰기어리 대손접 제유디 가르에서는 탱에 링은 쉬샤당 민저와 양매나 탱에 링은 쉬샤 손접 콩수 머치비에 아니 민리기 링의 쉬샤 현타 망쳐그 좀리스 연제들 와래 아니 수준치 르모다 아 수준치 샤프다 수준치 대가르다 아니 셴마담다 대신 수준치 르제다 아니 세지다 아 수준치 제제 다 르메콩들 와 캬봉 딘데다 아 수준치 라시다 그래는 수준기는 나중에 소아리바 대신 아주 수 아니 망수 더부 의미리니 쉬샤기 캬봉스리 대조이나 대만기 링의 쉬샤 성격기 레트윈 콩 여말이 쉬샤 대다이는 그래서는 링의 다 만져와 다 링의 쉬샤 다 배디 만져오리 대조 창마이는 그래서는 수주 링의 쉬샤 문진 치당 인바 마도 뭐부 말이 콩라 쉬바 도조 수주 시합도 이네리 수주 대가리 이네리 아 쉐마담이래 대조 창마이는 뭐부 말이 대안 그래서는 미주를 내베기 제뉴 제탕 뉴바 미기 냠용 미기 시자 텐수리 진행 휴자 리콘에 있는 것도 성급 지어야 돼. 남주기 초에 나도 남주 있는 대지를 가려서나 라제당 차제다 냠용소 쓰기열이. 대가 있는 것도 의미 있는 휴자 쓰게 돼. 다제 미디 전에 텐데스 쓰기열 초에 나 균등열이. 배차 시합이 있는 건 주인은 미디는 라시 야부 열이 써야지 열 밖에 지 된대지 열이. 대단 뒤에 서 있는 미디는 샵도 차제 야부 열이 써야. 배차는 미디 루동 캐부 열이 써야. 아니 미디는 아니 냠용 체부 열이 써야. 태도 처음에는 아주 의미적인 수사의 작품.
1: 생각나 맞죠? 광토 니슝 노사라니 의미적인 수사 집에 다체티 의미적인 수사 뇌제수 송례 명답식 인주타 다체티니 지는 이동 순례 타로식 인주 타동 의미적인 수사 탕 의미적인 수사 니키 작품 명답에 예와 소지 시제 걸라 모두 도뛰나 접수 샴라 무튼에 의미르네 슈샤타 르응의 슈샤와 송급 집에 터블럼민더와 강유 주타 디신 의미르네 슈샤 집에 다제티 중록 중단 강이 미소지 꼴라 모드는 워티 세로나
0: 뭐뭐 시바텔라 퇴기 난도 난데 카스미어리 나도 뷰이 나린 그대로서 지니 뭐제 땅 자라 여제 소라 코토브리 나도 베나 디 미게르기 뭐브리 뭐부디 미신다기 제 시야서티 되게 나도 개제요리 이바디나 그래서네 뭐부디한 된다 차와라 코트브리 차와라 리바 배신에 창을 세워서 더부지와 딘디리 다순바디나 맞아 균통기네 그래서네 전제니바 소시 디밍기 체면한기 뭐부디 코트브 오나 뭐미리네 슈샤 세워디 영인 가르시에지 요래서 지바 임바이네 다 대나네 장 뭐부 민버스에 땅은 다바리 싱뭐부 민버스 주고 열바 뭐부 민버스에디 그래서 여기서 집에 있는 다리에 있는 공화 주변 넓은 남배 숙소 주변 규제기 잠자탕 락시 평에서 미통기 늦은 두배기 넓은 직마인 봐 넓은 대다당 저와차봐 양미나 넓은 대다기 준법부 미리기다 제뉴당 미리기 냠용당 미시저서로 거거지 현대기 나도 공화 주변기 아니면 넓은 고대한 신이를 거는 드리어 말이야 니랑 저어디는 뭐제든 제가 여제대부로 거주거리. 따라하고도 있는 안주 있는 그래서 뭐부 민부세요. 뭐부디 체면 체공수 댐배 전지 미부 댐배기 뭐부디로 그는 아니 배에 추주거리. 대 그는 저기 여말이. 뭐미진이 수사 집에 탄야디 당도 다용도 있는 매 마부시게 뭐부미는 따가리지다 가보자게 충분히 나도 지도돌이네. 딘디에다 아 마부지 딘디 숨겨리. 또 댐주 있는 그래서. 체면체공기 외부 지틀 고할림의 균지 외면진의 수사기 외부 매입의 수사세에 세외 난기 외부디 체면체공기다 외부디 지틀 고할림의 균지발 태리는 외면진의 수사집에 탄야디 용당용로기 리슝을 시피에기다 균은 제야 마당백의 균열이 되나 디태기 레트용을이는 대외 체중미백이 다 균디에서 전주별이 계기에는 의미리니 슈샤기 리슝케와 계기에는 원문장스미지로 코란하게 그대 수면에서 의미리니 슈샤집에게 빼집지어리 코란하게 디나 그대 수면에서 뭐부마인비에 리니 슈샤집에니 미마리스로와 대 뭐부왕 마리 안디 가르에서 대니 미타 뭐부를 좋아딘비에 리니 슈샤집에지 수면에 단단한 주의 시행거에 봐 시라 电脑都没没人来修。

0: 学校是非遗给他念的员工的建议人。我们这研究的每一天建议人是。看医生呢，建议外呢，非物质文化遗产是为大家的，养殖解说老师成立人类赞助给我们人类学校送给基金人，电笔写的，大家就是。对呢，基金人呢，建议的呢，电笔写的。对，看这是学习呢，但年终送落了呢。
1: 贴不下去的，我们这里学校的基金就要了吧？它怎么领导对呀？基金，对呢，一日卡出个团的对不对？这个呢，看来是各地一日呢，一日要的，阿拉伯一日要的，建议要的，那西班牙一日要的，法兰西一日要的，俄罗斯一日，现在一日卡出个团的，点给全省点不起来，各地对呢，一个地哪里呢？非物质文化遗产是个建议的必须担保的。
0: 现在呢，可能是我们都建了年终奖励奖金了，老大去问中华民族集团给不给？我们这里学校集成担保了吧？天然的呢，可能是呢，俺的矿机呢，证明集成的了呢，短期的的解决了啊，解决建议的呢，非物质文化遗产是个目的必须担保的。当然，第一呢，它的建议非物质文化遗产是个的呢，可能是呢，第一呢，成就的他念，第一呢，解决的他念就吃掉了。
1: 现在我们这研究的每一点，建议人了吃下了。听我们这，我们说，别给老早看见，跟起来吃了了，是吧？跟起来吃了了，肯定是呢。我不明白人类学校是干啥的，但是别人他们他妈就对，我不明白人类学校是干啥的。第一，各地给俺看的时候呢，我不明白人类学校意思，就不咱们说呢，提给呢对明了看的是呢，我们人类学校，他问我那种我啥呢？我们人类学校。
0: 都是给他一个拿钱，他给不到的。各地的人建议给呢，非物质是个叫什么的？非物质是个。再话提了短期呢，便宜了，我不明白是个印度开进铁达，亲爱呢，人少了呢，便宜了。目的呢，第一呢，少交钱了，我就便宜了。第二呢，各不停的就短期是吧？啊，一个的，我们人类学校这边大家的用到用路给路给给解决了呢，全部重要的。 我们人类学校的，我们每一遍人类学校玩的这活动，他把都开发人机设备来听了呢，参不要的。我们人类学校呢，双脚等军事设备的决定哪里呢？人类我们这些个人类学校都会呢，双脚切断记录给他批提堂，他们我们人类学校双脚切断记录给他批提议呢，满着我的。我们人类学校的双脚切断记录的可是什么呢？第一呢。
1: 作为呢，加个钱的吧？做大几钱的？第一呢，买了嘛学不起的；第二呢，股票没用过起的；第三嘛记不起的。一旦谈条件，我不买一百零年学校是个的，肯定也是呢。第二呢，每日给奖金、别墅么点钱呢？第二呢，捐赠哪个的？他给哪个的？现在我不赢不得，我不买一百是个的，偏嘴了一呢，就还要的，钱包要的。
0: 那听我们这里的朋友呢，他们那边的学校是个第一呢，他利用的真是吧？没忙不起个第一呢，学校的来给我们就是呢，肯定几个人是，俺那个做，别吃什么，出钱当当解决个那呢，告诉准备个加上人本的，我们这里的学校呢，俺那呢，托个青年院的，年休几年院的，但是那个做我们这里的学校开始呢，吃他们都不，我们这里的学校哪里呢，都是托个钱，年休几年院的。
1: 到现在，听说呢，我们这里的学校是个的，天安人为的满着我是一些，中间的人，听说呢，民通人心特别大，我们这些的双子，听说他们呢，俺那开始出现他们这边过去是穷别个，加大宁波人民的呢，人民学校呢，双脚切过去的，他的，大概是呢，加大的东岸的蓝色的这些，也不就有移民呢，第二移民呢，他的算不了，俺第一呢，我们这里的学校呢。
0: 现在听最天里呢，我们民族区的人呢，我们不赢不得，我们没赢不是的，一万几就在那里，我不清不要的。第一呢，他呢，我们民族，我不是一个的，第二呢，你还贵的，军队呢，天天就要的。他退休时呢，我们人家学校的两天的年终出给了啦，我就赔了，各组别的结束呢，俺那年终呢，就你就送各地方来对，俺那可是呢，俺这个老早外开不工作，没忙不及个，我们人家学校。 他问我那种，我也是我这边给他念的嘞，那个给团长亲戚，那老早也开公司，可是呢，除了矿煤给，除了我们就拿了人民给余度，可是是无形文化财，谁属于吧？今天谁属于吧？来，西区去是吧？他们便宜难度，那你一个没找完呢，卡什么都穷不了，我都一个卡什么都穷不了。但俺这呢？ 아니 상무동 거봐 실 리빈 기타에는 우신 문화 생물 배 뒤개이 뒤는 개익 페이우드 문화 이탈 세워 세워게 다지에 지어봐 뒤에게 용공 지부지 말이 멋있는 안주 다다 있는 개익 페이우드 문화 이탈 세계 다지에 뒤에 용공 지 있는 거 중에 조 지 있는 거 중에 우신 문화 자연이 되지 이랑 뒤지고 말이 있는 거 그래야서는 전도하게 페이우드 문화 이탈 세계 다지에 뒤 용공 있는 非物质遗产是你记住的是吧唐唐唐唐唐唐唐唐唐唐唐唐唐唐唐唐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 我们这里的学校给送给他这种专门吧各地都是给他让批准专门的满多我最近呢给他了无形文化遗产事业的这一呢就是重要嘛他那里呢我说人家说非物质文化遗产事业给这些事业给他大家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的可以给他 다 오신 문화 이천 세계 여러분 대례시 좀 보세요. 다 다들 먼저 있는 더워는 좀 넣어서 넣기봐. 넣어서 많이 비지 니 쉬자. 뭐 이거 민비지 니 쉬자. 세계 뒤는 많이 디클 좀 버렸으나 개이 非物质 문화 이천 세계 좀 보세요. 다이는 근데 레스나 먼저는 세계 자점 전화 전화 개발 신도 제세계 대체로 다다를 때네 마노르 전함 처지 스티디징가 조이나 하나 던주 배나 손분능 신이나 만수이나 다가레스나 이규르 친예지인 바 왕도 땅바이네 뭐도 된수지 삼로 장체 제바 아 이규르기 메이디 영인 이이들 된거 두게 탄대기는 가도 지규르 중배 개이들 된거 두게 길에는 섬시 텐지 제토비는 야부메로 섬섬자도 하바도 탄대에는 가도 미미리네 휴시하게 송교기 레전당 아니 이나 견진기 레트라 템바 용서리셔 대외당 만족기는 야치 미마 마서 남기 뒤네 리니 휴샤 딜레이네 아니 이나 진배게네 따당당 딜레는 고알린다 니로리네 편도 용서리 딜레 있음기도 없어
2: 생각나 보소 샴라 무튼네 의미 리니 휴샤 송급타 균진 고르키 시절에 의미 리니 휴샤 키 고든 고라 지리는 것이 세노나
0: 대도 양 아주는 마음배 대전하는 의미리네 휴식하게 레전드 모두 서비 제 구주 전에 나주리는 의미리네 휴식하겠다 고전디 있는 아주 콩도 주고에 개척 붙이셔야 돼요 뒤에는 고전디 있는 아주 의미리네 휴식 의송 제야 이내 되는 의미리네 휴식하게 균진 바에는 은진 휴야 이내 되 대신 의미리네 휴식 송급 제야 라소베게다 내가 정말 좋아요 계세는 다제 딜리는 과야 보지 내 모두 비는 아주 의미리네 휴식하게 송급 레전디다 커져주에 있는 거 여리다 재산 대주 마용의 제도가 아주 의미리네 휴식하겠다 이게 고전디라네 경영화 지어다 텔레롭정 쇼에디 개체부리 의미리니 쉬샤라 이도도 쾌백이 거대 있는 것도 칸이여리 뒤에는 칸제스리에 세비는 지기는 냠제께서 롭수체리 리니 전주기 의미리니 쉬샤 시칭나를 그리디여리 뒤에는 그리디여서는 예동 겸이 숨으로 땜으로 지칭디 그리발리 뒤에는 지 그리디여리 뒤에는 가조이나 뒤에는 지디리 지바디 전부링을 신기디리 니바디에는 가르서는 중화미만 지등기급지 의미리니 쉬샤 제팀나리네 디기 코든지 코디 헤이네 코디 코버선 니에도 겸이네 땅아조 쭉지기 러라 아니네 디네 제팀 디엠비 쳔버리 디나 코디어리 다디안 근데서 지신기 난도 그래서네 무미리네 휴샤 세계 디이네 휴샤 지버니 근데서네 디그타 망초 다 디그스네 디나조이네 지신네 사자지르네 냠디도 초 계신베게데 아니네 지조의 초지 아니 미초 진대지로 거기열이 대다 아니 대나리는 의미리니 주샤 냠지 진얘기 아니 롱바이네리다 미소이네리 진대지로 거기열이 안 디귀다 망조 급급 미게르기 급급수야 미게르기와 리니 주샤기 주지에 차세라 지외 지소지 라글리 제다 의미리니 주샤 쓰게디네 지소지 라글리 디네 제골 좋아요 삼비에 두시 진다 삼삼력이 켈소 그래네 시제 윤디에 유롱디나 예베르와 대신에 이런 지난 이외 미기 캐도 파괴기 뉴제 안 대다당 저와 차베게 락자당 뉴제 라시 리니 체급이네 제라세스 딜레지오리 다이는 카세게 딘디 가르치고 그래서네 아 광외는 의미리네 시샤디 외부만 임버스 시브리 양샴데이네 그래서네 아니는 라자타 응어제다 라시 텐제다 리니 체급이네 도저 외부 말베 순예지 요리 양디샤르와 티이는 아주 그래서네 의미리네 시샤 하는 정지 배송 집에 유림나라 라제 디다 얘네 야면은 규제 디다 야면은 망수 디다 저와 차비에게 다이는 매도 미루에게다 혈기 라자다 아니냐 디나 퇴뇌다 제법 배세에게 비유 유일어서 보지 디나 쪼네티 말이 맞으고 미리네 쉬셔나 시에야 돼 쪼네티 있는 거 쪼네 아니냐 도시 진다 넘버 천다 규제 이내를 대조로 거쳐오고 여러 번 이내 대조 있는 거 쪼빼셔나 라제지기는 정제 배송 집에 기름나 라셔 마보고 여래 더고 고고 여래 아니냐 차트지 집에 기름나 거 쪼이네 차트지 마보고 여래 디엔 가지고 고기 와리 디나 저 제자 텐도 조 말이 돼 이나 디는 의미를 내 시샤 정제 배송 집에 규정 나는 더조 코치 보여 제자 더고야 매도 미종 와리 이네 디나 전에 시야 디네 미랑기 줄이 유백은 라제다 아니 규제디다 아니 민냠용게 제자 대시기 와리스 저 디 쇼를 시야지 제가 의미를 내 시샤 디리 가래서는 디귿아 망조하게 줘도 미럽네 미럽스 규진치바 디는 그래서 로규기 차긴 시기요리 누미리니 시샤 디는 저 디는 말송기 지소나 정부 말송기 뒤에서 중화 미르브네 미르바르 균진치 저 레 디리니나 사르도 중에 규제 제거라서 마인바 디시기요리 망조 저 랑랑 초대 지세 유롱기 쿠류 대시 정주 감탕 로규 송주 집에 최도 법된 균제 미바 양양 사르도 치바 디시기요리 대는 의미리네 쉬샤 대는 아주 망소나 안에는 초학기백 정중 코류단 된체이네 랭이기다 코역을 시체 양양게 사르디 제초바 저와 대는 아주 편부만 임부지 얘기여 봐 아니 선부임 봐 아 대구다 망소 초르 면든기 선부탄 매버게르 좀 봐 딘데지 첸데이 봐 딘데지니 균베스미 면든기 선부탄 균진치 되게 선부기에 토네 아니 랭이 남한 랭신다 미리기 랭이 사르디니 봐 진조 지속체로 동안 대인스 대인은 아주 그래서는 대기 지신기 난기 다지부리 고대 지신기 난도이는 단대인은 그래서 계지 미리기 초단 이지당 참바 안 대기 망조다 미길 제베 편주기 진조기 과거당 균투 비계 동화당 튠베 의미리니 쉬샤라 섬시치기 인스 대소요리 조하미만 지진 계급기 의미리니 쉬샤기 제침 난도이는 그래서 그래서네 아니 무미진이 시샤 집안이 미리카기 미망츠 미르브니 미르바르 균진 제바다 링이 시샤기 투제 차실의 지위 링이 카기 남바 천당 대신 수주 링이 카기 천당다 지위 응어제단 지급빈에 지야라 세스타디 있는 것을 가려서 제심기 난기는 아주 거전지는 광기 지식 난기 거전지는 한 대외장 더대로다 카세로 거대로다 이렇게 토안에 있는 진동시부지 진례지르죠. 딱 거기 있는 아주 거대 칸이기 니래네 그래서는 계도기 개발 중세요리. 그래봐 예보면 또 뒤에는 지천 난도 직송리 난도 뒤는 직송리. 빼나이는 지진기 난도 의미리니 수시하세요. 뒤 지소기 란린당 삼류 도시 진당 남부천당 아니 세제 윤대 뇌제시 레리신 시시요리 뒤나 진례지르죠. 이내 제심기 난도 대다이네 뒤에 링내기 응원전 시당시 딘데지 시샤 땅은 저기 레게 난도이는 거두 딘이니가 있나 러브전 시고지리 냠도 배주동거리 찌르 때 찌르 마대와 딘데치는 유교요 말이 그래서는 거두 딘이니가 배주당시 응미리니 시샤라 교용네 다 경은 치고야다 고아딘스 럼버 치고야디 개치부 차요리 개세 거두 딘이니 균진 야구 마세나 이봐 거두 딘이니 예자리 있는 것도 균은 매부이네 무메진이 시작 성격 내든기 내든기 난도 아니 미치기 내든기 가져와서 저러 그리 가져와서 저러 그리 뒤에는 고아딩 서브지 말름 지적 가이 서브이네 무메진이 시작 쓰게 뒤에는 아주 그래서 나외진이 카기 나네 단대 뒤급다 뒤럽 뒤 민나 괴물아 참바 마음바 텐도야 균비에게 진탄대비 수주진이 비중카 인괴벌레 아니 인괴 유제탕 수주 유제디 무메진이 시작난 말이 땅은 저기네 정말 수익이 닝박하긴 나네 아니 수준하긴 나네 아니 표도 중요하지니 수샤 저 다음 거지리 제단 아주 있는 의미리니 수샤게 거대디 콘도 취부 제제 니도 줄이 야부 영화 체네 마상 딩주기 린단 대비 리니 수샤 성격 토라치리

0: 对面那个做呢，我们这里学校那里，你也都念不起，是吧？差不多，先把念不接住尾巴，真正传出去。现在我们这里呢，学校的扩建地呢，扩建是两个不嘛事呢，推进去呢，我们这里学校，他老板都我做呢，总卡一个人，我都社区卡了，我们这里学校的文职学院，嗯，写写去啊。
1: 但是我们人的学校的中学的结构毕业，那时候不停地忙不起来，各地的人推荐都是短期的，我们这里呢，他念的是第一个我们人的学校扩建都是培训单位的，培训单位呢，我们这里呢，我们人的学校呢，那推得全国性质，那你呢，我们这个出来哪里呢？但我们这学徒不去的，听说呢，双脚不去过。生意那不错，广东二小学生那里，我们人的学校呢，一套都区别扩建卡，你有最长，提醒我们人的学校呢。
0: 俺送给退宿穷月，六十一趟就在说了，可贵最高了，七七多对呢，这不是？下面某天呢，俺们人的学校去扩建呢，两个俺能就被开启人心堂，俺们人的学校堂人员送给学校贴，开把康玉米送给过了，七七单位这不是三楼呢？俺们人的学校给他扩建的，我做两个月了，他就开启不起不来。俺们人的学校给扩建的，但俺们人的学校送给几千人的。 但是我做艰难的，但我们这里学校的基础面的，到这哪里能够做三五十不是送药的？天南天南的，各种的，你平时多少等的，做起来的可能贵点是呢。我们这里学校的没得啥来的，捐赠不的，那我做呢就送药钱的，早些贵点的。他这个呢，我做我们这里学校民生作业的，他年终奖没出了呢，各种是吧？他的不要退呢，我做我们这里学校很少吃些呢，他挺出这水的，天南的呢。 我们这里学校给他送教企业给做问题的案例呢，我们这里学校六十一堂，那就是一堂，但是呢，第一个呢，女子也别没得出来做一下小的，我做很少吃下边呢，我们这里学校呢，送教解决结果，人民这边，我们这里学校送教解决结果要的，第一堂吃这个呢，我们这里学校给捐赠吧，送教他解决调节的，他不都在这一堂。
2: 完全需要的，可作为呢，作为个社会一个经济可以切入的，投资哪里能够说三楼呢？我们这里学校的，是天地，每日每日点过药的，开始每天每天呢，我们这里学校的是天天的，每日每日点过药的，开始每天每天呢，我们这里学校的是天天的，每日每日点过药的，开始每天每天呢，我们这里学校的是天天的，每日每日点过药的，开始每天每天呢，我们这里学校的是天天的，每日每日点过药的，开始每天每天呢，我们这里学校的是天天的，每日每日点过药的，开始每天每天呢，我们这里学校的是天天的，每日每日点过药的，开始每天每天呢，我们这里学校的是天天的，每日每日点过药的，开始每天每天呢，我们这里学校的是天天的，每日每日点过药的，开始每天每天呢，我们这里学校的是天天的，每日每日点过药的，开始每天每天呢，我们这里学校的是天天的，每日每日点过药的，开始每天每天呢，我们这里学校的
1: ཁྱི ཕྱད མི འབར དེ གུས ཅུ གི ཐབས ལ དེ ནས ཨ ནི དེ སྐྱེ དོབ དེ གུན དུ ཡོང བ ཆེ རུ བ གུན དུ ཡོང བ ཆེ ཨ ལེ ན དུས ཅུ ཡིན ཏུ མི མི རིན ནས ཤུ ཤ སོང གྱུབ ཅི དུ ནང ང ཚོ ཐར ཤི ཁ ཤི ཅུ རེ དེ ནང ང ཚོ གི དེ གི ཅིག ཁར སར མི མི རིན ནས ཤུ ཤ གི ཐན དེ གི
2: え、コデンティナリーね、ち、ソンドテチェね、シェゴヤスト。トゥジュイニングエカラムミリネジュネシュシャソンジョプチェクチリュイナカググリララバエググレスゲデタバシュ。タデクレスね。え、ソンジョプスゲティカンテジムザチブチグロバ。ソンジョプスゲティカラスムミリネシュシャギュンテニバルネベゲニングレタワチベチデブカギミンタ。ティリソンジョプミリネシュシャソンジョプスゲティロバ。あれ で、ぬみりね、しゅしゃげ、けどぷさん、だ、きゅんてぬばまにゃんばねばるちべ、げんりちべげ、ちてぷからすぎより。だ、てぃなら、そんじょぷちてぷたずなら、こんがかれよれすね。だ、ぬみりね、しゅしゃてぃ、ちょわかげ、なんてぃ、でんぎちぐや、しゅしゅしゅじろ、でんぎちぐや。あに、いざそこや。あにな、いざそいさすぬみりね、しゅしゃてぃ、しんじゅうちぐや、てぃけじゅう、てぃじょんじゅうべすんかれちぐべ、じょわ、じんじゅうちぐや。
0: 안디네는 의미를 내 주셔야 되다. 냐르자 치고야. 냐르자 근데 치고 그래. 정의 냐르자다 먼저 가르도 가지고 의미를 내 주셔야지. 냐르자 치고 다시 가르도 냐르자. 안디네는 성격 나바 가기도 하는 성격 치고 내가 근데 찾아 성격 치고 두고. 대신 이거 좀 의미를 내 주셔야 되다. 제자 치고 봐. 제자 내가 열이. 안 캬비 동거리. 캬비 동거리 봐. 캬비 동거리 봐. 안에는 균진 치고. 다 균진이 좋지 자 요거 열이. 근데 있으나 뒤는 가서 그 즉 의식이 없이 너무 좋아하는 거 봐. 롭자카나는 균진치다 지금 균진치다 지금 야 맞으니 의식 많이 봐 지금 아주 한게 균진배기 균진이 망쳐 균진치다 그때 균진 거야 균진이 있는 아주 탑시나 맞이 비율 봐 뒤리 태조이나 탑시도 빼거리 아 손주기 그 대고 그래서 탑시 공화주의가 탑시 태고자 뭐세이네 다 아주 별이 있는 믹세기 탑시 가시 동거리 그래야스네 아니는 즉 이규치야디
2: 네바르도 의미를 내 주셔야 하는 게 개체워지리다. 나중에 의미를 내 주셔야 되나 내가 지도 있는 즉 개난게 신진카 시엔다 뭐지 부지 양인 그래서 내가 그냥 즉이나 개체 대비 내가 지켜야 되는 이규리 개난에 무슨 의미를 내 주셔야 거기 시주리 안에 리베시오에 있는 창매 있는 것도 개인이지 개인이 진짜 지규로 무슨 신진카를 담지고 다 별에 있는 의미를 내 주셔야 하기 차라리 나한테 망부시 담아서 야지기 신조 만소 사바르도 디나는 아주 균진보 망부지 자지 신조 망소 인도 있잖아 얘는 자폐역이 이규디는 개체부치기 요리디나 이규디 아주 능음이리네 슈샤 십시르치도 탐탐하 있는 아주 네 비익이 남네 얘는 젠지치보다 얘는 이사 수도치보 얘는 디나 제십치보 텐데 삼아 비익이 남네 요구 요리 균진보를 깨지치기 얘는 텐텐수 참아 있는 치수 있는 아주 네 야인 그래야스네 백엔 예슈다 얘는 캐비치베 규림나 얘는 지기나 개일파 이규치기
0: 아니는 그 급급수는 개일 이규를 채워야 돼. 라리아 있는 아주 의미를 내 주자가 최고 비디오 있는데 얘는 비유 돌아 연결 중 로그베 투자 줄 최자는 의미를 내 주자 벽에 의미를 내 주자 레드인 치발 제벽에 투수는 갸비 이규를 내 개침 못 차디어리 맞은 의미를 내 주자가 레드인 진행 레드인 바탕에 있는 즉 갸비 이규를 돌아 치고요 사발도 있는 아주 개인의 비유 규야 비유는 개일 규백에 투자 줄 때는 즉 말수기네 타니엘에는 성격이 아부치고 봐. 아니는 직 개난기 다 건조 마부지게 티는 말수에게 타니엘이 개일 교배고 그 급수이나 개인의 코데비 여버지가 피인 아래에는 다 맞은 말수에게 민식이 대 장소를 좋아하고 있는데 다 내가 마부지게 제자인은 즉 의미를 내 주셔야 되는 갑이 이교디 개침벌이 아니 그저 다들이 이제 카이네리 아니 시주이네리 아니 대외적 의미를 내 주셔야 돼
2: 제이에게 다 리베시모 토조다 피토네 탄도게 탄데니가서 캡디아지 탄토비네 대외견은 균진부 상매이나 디나 고야부지 최제 의미를 내 주셔서 이게 굉장히 영인 근대질을 쓰기 위해 고야부지 최제 디나 즉 코나주가 정주 배송 지배가 규림을 대외견 야부 매용을 섭섭 내일 캡에 매용을 섭섭 최선 디기는 누구 만부지 전설이 섭섭이 두스 생각나 맞소
0: 샴라 모토네 의미를 내 주셔야 송급탄 균진골티 시절에 의미를 내 주셔라 캐주 강유미기골라 체디나무 티세로나 바 뭐에 보면 인베리네 주셔야 되게 캐주 유골지 주의스 다 콘도시에 의미를 내 주셔야 되게 코딘티 난도 그 유배가 다 빼셔서 의미를 내 주셔야 세워 아니 미럽네 미럽서 균진 중화시바 양 디귀탄 망조 세워
2: 양균제미바리양양사르세와 아니 민중기 선바단 균진 침대기 선바 세외가 다 강내 지역이 계제가시 위배 또한에 의미를 내 주셔야 개주 카 조진 아주 초동체 투비어리 대다 신바이는 그래서 의미를 내 주셔야 되는 외송치도 떠대어리 초안외나라 다 당부디는 아주 개주 당부디
0: 뭐부 마인바 세게들이 뭐부 마인바 세와디 카레스네 뭐미르니 슈샤 제베르니 슈샤디 케주 문세 되셔들이 팅에 공해지 슈비 뭐부 마인 마인바 세트디 카레스네 뭐부 되제스 송제 시브리 태양 카레스 르니 슈샤 송교 지에 미유 민저에 터니 시기어리 뭐미르니 슈샤디 민도네 송교 제유디 카레스네 뭐부 조 민바라 지소지다 나도 라글린다 아니 도시 진당다 링에 천당다 아니냐 뉴제 라소브리 디이나 카레스네 나도 강사 미규지 시자탄 냠뇽 아미 도시소 조르진기 봐 배차샤비는 나도 이네 댄제 샴즈칸 시기나라지 봐 롱동자 린베기다 잠예 자친부지 녀자 치유배우 제유배우 왕도 땅배 이메 이네 계시 잠년디 쯔동시겐기 규제버디 매버이나 잠년디 자친부 가주 임버이네 로규기 린탄 가주 예버임버이네 저바 퇴나면 잠년디는 잠년부지 차두기 말이 계시이네 디 매비는 라제디 매비는 제디 매비는 쯔동기 저바 제자 잠년 쯔동기 규제디 무미리니 쉬샤지 급도하게 잠년디네 무비나바 성장 티이네 테르장도 무미리니 쉬샤 차두기 말이 양배나 초제지를 차시하버이네 초제지부터 무미리니 쉬샤 차두기 말이 춥두기 말이 초제지 가려서는 무버리 주바 무버 차지리 디네 미통 럭신 제열바 이랑 미리기 초제지 개비하기 구림탕 냠뇽 탑시 대조지기다 무미리니 쉬샤리 대조 있는 거 조인다 나중에 냠뇽 때가 따이나 제부터 봐 시리 이마 자식 되기도가 제자한 대조 있는 거 좀 유미리니 쉬쉬하게 나기는 다 뭐부 멤버 세야지고 어디리 다 미기네 뒤로 세자 아니 냠뇽 대신 대다들 제외 다 리니 쉬쉬하게 당도에 걸지로 봐 뒤에는 아주 개주 저어디 집들이 다 뒤에 있는 거 좀 유미리니 쉬쉬하라 개주 니버디 가리어서 미럽니 미럽 발색이죠 그러면 아주 이제 집 유미리니 쉬쉬하 거든 시에도 있잖아 니 쉬버리 미럽니 미럽 발색이 진지워서 Mamirinia shusha di kareasa melo mangpo loju na mito jiki jila gyudi zingyong besum cheshinpe shusha tirigimba. Tela ta loju ngijen goebale tiringi na sarto chungwe rinia shusha mayimba chungiwari. Ta mamirinia shusha gina nga zoi na jichanen gyekabrimbe mamirinia shusha nishu chibe gyurimale dile chakin yore. Dile nga chakin di ngonsa tobe yore. Dile jichanen mito sumi yenje kwae shugu yore ta. 유미리니 슈샤 지리 미도 수미엔제 당하즈네 도시레네 미도 수미엔스디드네 미도 시국이야리 계시 케라이네 당하도 쇼부선예 지임바 차시야 차시나 아니는 케라기나 지 케라미도 시바디면에 케라 코나 케라기 빠라 아니 케라기 보라 대신 케라기 아니 양보라서 대체 대체 미도이네 짐지기야리 도고 미도 도고 짐지기야비면에 미도 시점 아니 미도 제절다 로숨주 지금 이외에 왕도 다음에는 아니 러시아 최초의 계속 있는 미도 숨디 모종부 있는 유기어 말이 나중에나 수사 인식에 뒤에다가지 미도 숨디 구기어리 미도 숨디 맵이네 나중 사르트 중에 이내지 안 뒤에 사르트 중에 지속이 최고다 아니야 명가서 대중 나중 주기어 말이 제가 안그 미리네 수사 미르네 미르바르게 아니네 나중에나 집 개주 유아리 주기어 어디지 뒤쪽이 계속 미르디네 균치비네 안그 미리네 수사 뒤에나 다 자동수 주기어리 다 뒤에 있는 나중 그 미리네 수사를 디귿타 망조 개주야리 다 디귿타 망조 세계티니 가르치기로서 무미진의 슈샤니 아니네 사공식도 그바 사공예제식도 다 퇴문도 좋았기에 야치 미만 망조스도 다루와 디니 그바 망조스도 다루와당 망조스 루지도도 정규도 서준체베 진의 슈샤인가 봐 디니 망조스이는 서준체보다 망조스이는 균진체베게 진의 슈샤들이인 봐 다 디만세이는 디니 하바르도 있는 코나주 서준체바 코나주 균진체바디 코나주 초아양이바 리바 땅은 벨라 사무체끼리 왕골 아니네 동기리 도도 참아 있네 그 저기 코나주기 초아의이바 진내 쉬샤 인바 가지 코나주 초아도 제디바 초아랑 이바 디디 벨라 땅은 좀 현대 뒤변하는 거 싱글 딱 로도 아미네 나름베 참스 들어봐 또 참말이 있네 그래 급들이 왕골 동수 열어봐 또 디디 있는 디디 있는 그래서 신규 망조 처리는 대기업 신도 집에다 제보지 링아 좀 망수의 제보지 봐디 제가 티나는 다 룰을 사죠 这个把它是吧？那啥叫这个把它？第二个呢，搞点就是给部队的这苦钱呢，王哥过来的，这是王哥过来的。那广州呢，另一个东西说，你知道吧？那他们草根这电池学校呢，那做那他们要给那那捐钱的那那老师去还算的是吧？这个情况嘛，现在我们这里学校了，假期忙做的，忙是定时不要的。我们王哥对不起，当别的各属于呢，他几千年呢，没挣钱的，一年没几年，人贵给。 听哪里呢？他王国给全部的过年以内是，俺爹那全部的那兄弟给呢，他全部当过是吧？一年没几当过几个，俺就人格还把都人格给爹那兄弟是吧？全部要是吧？伙食全部爹人，其实我们人家学校的第一个当忙做的天就要的是个的，假期忙做出来多，他说人家学校全部几个吧，三不着，他提的找我喊我的是吧？俺那个就给。
1: 艺术事业算的，俺那个就老师是也算的。他说苍蝇呢，他那个就给草蛾，电影那就爱讲的学，第一个他忙做的天他就要的是，学习第一。三个那不错，广土你想拿上来呢？我们这里学校了，我不明白人心疼，没得没得怕军人突破，第二个他忙做的人心少给天去过了，甚至难做不死。
0: 下面某天呢，孙北人心疼，女生疼，具备钱多给三百些吧，拉少被天就先抗与去过了，七天两月这不生了呢。哎呀，我做我们这里学校来呢，孙北人心的天就接的，第一呢，可能呢我们这里学校给他可能学的这样，跟着肯定要是呢，我们这里学校呢，军钱没把的，样样啥都，钱全部是给给给解决的。第二呢，可能是我们这里学校呢，突然民众要闽南的，出来的怪物汤，军钱。 军钱没把儿，伢儿给他当，啥都，平时啥事都交给俺呢，街道电表给人家学校去银吧，谁给要的？第二呢，街道电表人家学校去银不来，打的我不能信是吧？俺做呢，偏不买银吧，谁先去要的？但俺做我不去银不银呢？第二呢，俺做说的，出去谁不银呢？俺呢，出去打个啥子？但军队当然是果然点点要么的。
3: 那么你们南美一的，目前我注意呢，肯定是伢爹们呢，他个人那么累嘛，都得叔叔们说一点要么是，听我不去，所以去恰是对着呢，可能呢，说不得当，看多当，可能认真当，拖着当，参谋了，点给恰是，现在我做我们这里学校的，拉这当，就这当，忙水拉少把印度这呢，俺呢，杨哥家哥给，俺呢，啥对当，偏见多呀，但呢，第二个是呢，能就给呢，做那我注意呢。 我们这里学校肯定是有事，那在亚都松下二十个是吧？哦，每天那在亚都这双都是也给人家有的吧？啊，每天你写差不多全部写不都是人家吧？写出来亚都清下些，给些同志团呢，他写不了，考都不读啊。我们这里学校是个的呢，电视的呢，没人的。我们我们这里学校的没嘛事，一年来可能是我们这里学校的没了电个的，每天给写家长，啊，每天给娘娘堂，每天云天了电个的，他们都没哪两家。
0: 军政部的电个的，军政部的可能是我们人家学校给他写家的当，云田的当，南京的当，九寨的当，就这的当，那些有钱的是吧？第二点个的，但我这个谈到一年级，下个一年级，但我这个所在地，他贴不着所在一年级，忙说一年级，他听到长话，昨天呢，没了电呢，冷连当，我们这几个，他把都没哪呢，我这个军政部没办法，都当不呢，人家学校都军政图给嘛的了。
3: 我们这铁头给嘛的，现在我们人家学校军政区别双子的军政部上是，铁头呢，我们人家学校的呢，人文学校他蛮早了，我们人家学校他蛮早了，孙北人心提天就有不得，杨氏村那个是，第二个这个军政那边，杨氏村的东桥北的孙北人心天就的，但我这个我们人家学校呢，天就看了西区是不的，但天就近要的，他都给人家可能是呢，天就近。
0: 俺天气热呢，天气不热，肯定这是没心疼军政前头的三八，天热就的。没什么时间的，可能是呢，一个的老老婆婆存在是吧？人工啊是吧？但没康熙，强没康熙了，人都给人工给是吧？他就都没不穷也便宜吧？我们人家学校了，没设备也不康熙，军政前头的三八用不要。俺就他们一年的，俺就给俺那个，俺就忙碎个几个康熙不用的，王国都不得来呢，没长买呢。 没把钱不要的，这当对的，俺那俺做呢，什么时候钱不要的，是吧？别个，但俺做呢，别存起水平呢，但俺做了呢，跑到老李家，俺那大娃九年下去，是吧？俺做厂买呢，几九头的老三给给他捏过，大概就是老三成立起来，是吧？搞不提的，俺那老三没多大，俺那老表的，但俺做龙哥的接不着的，俺那。
3: Dergada, riba chirida, ane guzida, ta suamada, tersing, shibusota, lausage, nyobjigaga riba, gab tidu ina kareasina, mi sangme ina kareasina,

0: 而当地个生肖全部学不了的，但按照呢各地区海上的民盲学就吃住了的，他们都按照从事干个演员的，人们去演员的，那说白了，参加学不了的，没参加，但按照科学来讲吧，从来呢在那地理里面说了，其实也就了吧。但提到呢，可是这个样子呢，闽南的拉萨的当地的三八堂，拉萨的来呢，中南个润州的，但生肖的全都不要的。但按照培养单笔集团呢，内聚的三八市场松懈是吧？我们这里学校的没什么的，军政区队的三八学全部要的些，肯定也是我做呢。单笔呢，前几年拉萨了，闽西的大多当官要么的些，是吧？好地的。第一团呢，我最近可是呢，我们这里学校地里呢，家境密码忙做，所以呢，地里呢，感兴趣不一吧，地里呢，买不起不一吧。唐代呢，兰陵集团前面团了，我对兰陵的军政军队跟生锈的呢，全部有吧，地里就全土有了。第二就给他解决阿巴地里。我们这里学校是个地，我最近呢，所有这里学校的呢，淡水家伙的，地呢，文字学，文字学个就在呢，他空个车间，天气多个，电表门西多了，太多人我就呢，天气急，难免就当然这个样嘛。天气的可是人个人心思也就，但我们这里学校是个地，大些的三百元个一个工资，下面呢，我们这里学校是个地，联系的两个的高处一个工资基转要的，第二呢，人家学校呢，人个个奶奶交钱呢，第。那军人批件多呀，天明又做的双脚皮也个切多的，切在呢，俺就呢双脚给各个都给民都给大家的开起不的。我们里呢学校时间的里呢，可能是呢，俺呢退出民政委拿了，可能给呢他初年起也给苦力民政委谈，军人把民政委拉说被经济的人口主要的，切在人口的人心都给民都给大家的开起不的学校级，开始学校级了人口人心的每个人民呢，俺就呢学校呢就各位的军人要么是。空的车间也能按的点表多了，人口人心的，大家念不起来。第二呢，人家学校的军队那边，他呢，写不赢不赢呢？我不明白人家学校了，人口人心点要的。第二，我不明白人家学校呢，他军队多的呢，学校看的从年级苦力的军队，他军人不当做干着的，吃点不当吃不进，学校的人口主主要的。现在我不明白人家学校说的。街道的好像行不着，军政偏见多了，更爱吃点了，是吧？但人家学校肯重视，我不满意别人家学校的别村民团长出去，俺这上面人可能是见了的呢，实际也不错的，俺这。可是这是，然后我们人家学校地里，然后军政这边学校地给路给了，俺那呢，完全全部是路给的人当，第二个呢，就这个人当了完全全部的，第二个呢，村里的人当了完全全部的，俺第二个呢，将军别说。这边人谈了文政穷人，一呢，看着这设备呢，俺这呢，文政的了，穷别个梦想脱了。提外讲，我们这呢学校，既然军政这边，我们这呢学校第一呢，他这呢军政这边刚刚拆的吧，提了人口呢是送别一边，送别个但人家的还搞不起来，但实际结果没的，实际错过人了，但人家这点呢，可能是这呢实际人吧还搞不起来，你呢实际人吧梦想脱了呢，我们这呢学校的。军区别什么刚安拆的吧？他没对军政区吧里呢呢刚安拆的吧？他呢他厕所里呢人口人心拆的，他还搞起，他还搞不呢？我们里呢学校的军区别什么拆了？另外呢生锈家，他呢军区别什么？俺就来个拆啊，下面里呢来个忙不起别过去的，他双脚不拆都忙不起，他做俺这呢拆都不得。现在俺呢现在的给这多少段线路呢？这个呢实际错了个的，也是我们里呢学校那么最说呢实际错了个也是吧？实际热了，另外讲可能是。对学校的人口的专业都有吧，人家的也先不去个认识第一是吧？开始学校几个话嘞，学校他开个门去干脆坑入几是吧？但军政还将上来推一把是吧？军政要不前行别推了破别位呢？那我们这呢学校哪来呢？日学前进，年学前进，第一呢双脚起个个，怪不解药嘛？但第俺来他先解吧一把是吧？他的呢军政呢前年没也忙不一把。穿着的也不一吧，听这一位呢，第一呢，学校呢就钱呢，双脚切过，怪不给爹要。学校的民生呢就不一呢，但第一呢，人口主要多是吧？他那杂动主要人家有脚头，其他的人家要嘛的，人家没位呢，你双脚切过，怪不要嘛的，那个是吧？听这是吧？你其他的呢，起码人家车速呢，双脚切没特别难的车就在那，你第一呢，我们人呢学校民生呢就叫双脚切个，如何学呢？爹也不要，听这是吧？现在我听这是，光了学别个解决。 出台湾人，我从我们这里学校开出去，反正开始开出到外人还搞不赢不赢呢。我从我们这里学校第一呢，我就当时也不脱个腰的，我就老板都当时也不都脱不赢呢。我们这里学校的讲究别送钱了，你不听个的，老板都我就呢，乖乖有别学校忙不进呢。我们这里学校明修那直接双脚脱个腰的，加上学校的开出到外人呢，矿都去不接过来的，开心不这些事。
1: 生意那不错。空都日常落山那年，我们人类学校了，我不明白人心态，每日念每日拍军人图吧，忙做给梦想眼前点吧，提醒提顺便人心态，军人前队给老们点吧，我们人类学校给两个人心说就过了，我这开始拿住不是。下面我们人类送脚谈军人过了去写着了，我们人类学校给应届期当过了，确定了我生了呢。
0: 但我们人类学校是个第一呢，人类学校的其他几个别的我呢？天哪呢每日的蓝领党之外俄军党拉西党牛仔党盲水所的人类那所是对的。但开始提到了送救车给我们因为呢人民这所属集聚的开钱不是的。我们参谋老爷呢这对不起的下面呢司令部人车主要的牛仔党安尼拉仔呢发出年龄年龄车司令部人车主要的盲水的安尼什么党拉手被发出司令部人车主车长来个司令部人马车吧。切的啊你送就起得掉啊啊卡谁不用呀他把对呢能够能够命令你学校多个你一往起起呢你可是送就那样的可不用呀个切对呢他日期有日日期有日了他的日期也得乖乖清不有日但你东家面暗落呢所以呢坦地跑里呢让日期也给给我命令你学校明兄看啊但他不对你看不着切的第一呢你东出的但你东接的你东就记得你东就记得但你东呢你是自己了那技术你看不着切不着吧啊明星提到的呢都呢可能是呢我们里面学校提了看一呢就了一切要的肯定也是忙着个宗旨的啊忙着个热样的随军去对开的随军去旅舍的啊那热子热子是的啊那随军去协助的忙着去自责的啊随军去拉稀的随军去啊那呢耍里边的忙碎的东北人啊就看住了七下的。这一话这段提开的是呢我就培给我们人的学校那么平松错误提到人呢送给七八了他准备日短不能行的偏不脱掉了第一话这段就谈得不都培对我们人的学校的他民生贴不上去了但他那个就还是从结果来我们人的学校的民生他天么出去贴不上去了长满人日久地呢日久地来细节一话七下了谈得不都日久的一话七八天了没水不干净的都长满了人日久地呢吹脱不都但我们人的学校那个日久呢日谈不得忙出一个宗旨是一个人你看这些是家企外给忙做出的穷啊那第一忙做出的穷心啊每日呢每日把了军军投入出来我多少的宗旨就在了自由但是人家学校提给呢天主切续的考虑是呢家企每忙忙做出天目到三对钱的穷啊是吧第二呢谈天基础给哪里呢我最呢八路王堂的中八部拉手的名声是第二第二嘛是这忙做宗旨的天主切续的我多少人不当天目的三对给他咱们这些吧你这些学历他忙着总是给矿了肯定学习了他陪了下下面我最近忙着给单笔的不要了吧但我就陪给你他只能单笔密码学习这几天前我各自的学习过单笔的结果呀跟这个我最近就老师就要了吧而且呢忙着给学习也学习忙不及我是给你主要的别下下面我最近你们总给可以呢我最近他接信都请我给他们散步的过去呢学习我就推你路了卡推把给你创作的科技人特别进步了这些人就丢了个出生的科技人就有多远的工作呢过了薪水忙不起贴不掉了贴得不能就忙着的薪水是吧贴了呢忙着的中单他忙着的中单别下去了就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特别进步了吧你就上别中单是也算的忙着的是吧贴这个中单贴这呢贴哪里我就忙着总理控制了别下哪里他忙着总理的总是这个要么的其中的推荐呢忙着总理的呢没上面头难切过呀当提得来呢修改他把这忙着总理念书起来了几十年级过去我都参谋了即便四年级过去提了点些推荐给人家学校人生这第一呢念书起来也不多念书前面没在第一呢我就送一个 제트는 여부도 사바도 담비 소련 제주 왔다 가서 담비 마부지에 다 초에는 클릭을 일단 심심한 것도 다 지금 진짜 나도 비어 봐. 뒤에는 지금 연구 주고요. 제단 대중 있는 거 주인은 지금 도난 치고 이렇게 개침 버리셨어. 다 뒤에는 이 바디 인가 주인은 의미리네 수시하기 리카 이 바디 수준 기준모 생이죠. 다 뒤에는 그래 뒤에는 있는 거 주인다. 점을 이해 있는 것도 지셔네 때는 현지 나게 점을 다 지금 배셔는 거 주기 준비해 콩이 중요한 거 점을 되죠. 왔다. 양디는 정년 조동도 즉 정년 조동 임벌라 산에 소수형 계주 머집어 된대 다티네 나서 의미리네 수시하는 수준지 협조 요하지 즉직 수준 협조들이 다티 수준 협조도 근제질 구별해서 다티에 자신 내주 미만 남지 살주 제바 아 미럽네 미럽할 균진 치와 미도 직직니니 벌 균진 치와 제바 배사 머리 귀도 다수 첨부 200 나서 여기 머리기 고기 쉬엔스겠어 제바 알 해세는 사실 해세는 낭마다 알 해세기 뜻이다 아니 맞아 감기 귀를 달접지요 이게 아니 레바스인데 제바 안 대단 아주 있는 다 대신에 아주 시가절이 내리 라서벌 시진데 제바 다 아주 대설에 시진 여러 번 시진데 종지 제바 다 주주 시롱기 귀리는 아주 있는 그래서 시롱 종지도 다수 좀 종지다 안 주주 귀리 한 아주 주주기네 좀 이게 그래서래 준비해 귀리는 아니 구축 개발이지 아니 제야디 꼽지 제바 꼽지 라서바 제자에는 다 최신진 페디 로바기 계속 인세하게 가서 계절지 다다 보도 있네. 지적이 요거와 이내리 아니 친의 용배 미인들이 참으로 이제 때나 제다 취미 수야를 나가서 의미리니 휴식하게 단 다데 휴식 더고래 대비네 휴식 더고 튕고는 대비네 수준 샵도도 막 보인디다. 로카르기 계속 인세하게다. 되는 예 받다고. 근데 통통기도 없어. 다가 좀 의미리니 휴식하나 수준 더 가지 요리. 다디는 수준 더 가지는 가서 의미리니 휴식하나 리기네다. 시버들이 대인은 그대로에서는 양아주 의미리네 수잔을 리딜리는 가르스네 최숑기 남배터네 뜸기 첩진집의 규제리 다 더르디 카세에 세부시비네 그래봐 땅 수진 뛰어 가르딜리는 것은 첩숑요리 현대하긴 것은 샵주도고라 첩숑요 말이 대인은 더르디 카세에 보지 빼나 하미 규제리 땅 아주 수진 뛰어 가는 빼준들이 두가 딸 하물에는 첩숑요 봐 아 단대차리네 여배 뭐지 단대차리는 정주 비숨 집에 가서 첩숑 개요리 다는 내 집에 접종 뒤에 접종 대단히 접종 집에 유림으로 가려서 뜸기 농수 주기 이거 뭐세이네 아니 대접종 집에 주는 값이에다 아니 루시에다 남다르다 시험 담소 양딘 레기 리제 마부지 냠투이나 농주 제열이 제산 수준 대가딩 같은 의미를 내 주시하는 게 아니네 즉 이와 개침부지리 시험 담딩 같은 의미를 내 주시하는 게 이와 리기네 마바디시하는 즉 요리 또 시험 담스 굉장히 레스네 또 미리 소소 망주도 중에 제시장 뭐임바 시험 담 비밀이 잡된 진짜 봐 나도하기 좀지 봐 다 나도하기 좀지 배상 담비 이내리 现在 가서 중 이내리 라서백 내 좀지다 아니 시험에 규제 뒤이네 또 뒤이지 위나를 피제 침백이 차등기 규제 미세진지로 봐 뒤에 숨도 줘요 뒤에 폐지에 침배 멍시 토하래 아니 뒤에 이네 숨지 체제야 심어 땀 체제에는 아주 폐기 루카르 날이 이네 계주 뭐지 부지 차대요 따위는 아주 유전 구일에 이네 덜접신도 집에 제가 대부 차시합인 따 뒤에 이네 심어 땀기 쉬샤 빼순지리다 빼순지리 심 아주 제가 알지마 뒤에는 가서 제가 규제는 가서 제가 이네 다른 가서 아니 제가 코란게 이네 그 케용백 바 이네지 그러니까 라바 예윤 키베겠다 제주세르베 제주세르베 아니 디다 포바다 라소블라 안 제시에 대도 있는 지기는 담 담이버 니는 시에요르바 담더 시에 비메토르바 담담장에 뭐 시에시장에 뭐 디데 주쟁 남베던 제시에 작수요리 제전 디는 시에만 담기들이 시에만 담디에 담당 좀 이미지 내 주셔는 중세 명예에게 세대
1: 생각나 못 Tiringki Pyunchung Shede Lintana, Ngimi Rinne Shusha Songgyup Tan Gyunzin Gor Ki Shede Le, Ngobu Minbe Rinne Shusha Jibbe Daje Tan Ti Kodun Kandu Yintu. Ngimi Rinne Shusha Ki Kechu, Ngimi Rinne Shusha Yenji Chidang So Ki Gol La, Shide Nangwe Nangtun Yong Su Dang Jubs. Tengdi Lintan Ki Shibji Chengkyu Nangkin, Cidien Benjo La Tan, Zumdik Tan Zogyun Shukin, Danzun Obuyin. Tengdi.
2: 谈的你毕竟起去自捐的大大事。谈的起给三五处百里千里呢中亏品种西别应该里千日。
3: This is Hello, 西藏。
4: Located on the southwes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Xizang Autonomous Region is reputed as the roof of the world and the third pole of the earth. Endowed with a unique plateau environment and diverse ethnic traditions, Xizang has intrigued and bewildered the world with its many mysteries and puzzles.
3: Hello, Xizang will help you learn more about the history, economy, culture, and scenery of Xizang. Join us to feel the pulse of Xizang.
5: Hello and welcome to Hello, Xizang.
6: We bring Xizang to wherever you are.
5: Brought to you by China Xizang Radio and TV Station.
7: Hello and welcome to today's Eyes on Xizang.
8: Hello, Xizang comes to you every day with some major...
4: This is Hello, Xizang.
8: Hello there, welcome to Music Shangri-La of Hello Xizang English Service brought to you by China Xizang Radio and TV Station. I'm your host, Cecilin Digi. In this edition, our topic will be Tangka and the story about Tangka. Tangka, a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China, is a sacred scroll painting unique to Xizang with a history of over 1,400 years, painted on clothes with natural mineral pigments.It mainly depicts Buddha, Bodhisattva, and Tibetan historical stories, framed with gorgeous silk brocade. It can be rolled up for easy carrying, known as portable temples, beyond religious worship and meditation tools. Tangka records Xizang's history. Tangka records Tibetan history, folk customs, and Buddhist culture.It carries Tibetan people's spiritual beliefs and is an invaluable treasure of Chinese traditional ethnic art. More details, please stay with me for 60 minutes.
9: Discover the original Tibetan music.

0: 人家不去学吧，看来人家多的，可是人家来人家又不吃香了，也让了，可是的，没这个自信。
1: 妈的，你是那么说啥学的呢？

0: 통조 두교 급줄 학점 심번에 롱아 지금 쭉시바 쭉 뒤에 제로 예도 영안로 거르 통조 책도네 개외 팔 롱의 링 하사 통결케 뷰세 토의 피게 로리신 게림 사파르리바 타 충제 첨부 토비 예외 로시 링 통결 용기 고와 창매 충제 토발 예 미즈베 삼료 고도 타 제제 조발 나이 베베 루규기 겐티 쿠르심나 데네 게비 꼿봉 타 닝르 덴쿵게 탄잠게 대외 통계기 용련 살바식 표현 유법 타 듬바 팅럽게 퇴내 말라라 데네 가시 선주 제바 타사 통계 면주 공가 정도 내베 편중 쥐롱 데레 체유 공사 규급 경링 링뉴 춘신례 대듄토 락제베 수입직베 소콜 빅투니 투직도 거주 지신도 편종 주유롱상례체육공사 직접증리신바 乔빈키 사괴발 미타 추제러이남배 꾀죄바 태두마와타 제자체와서 레둡코류나 뇌미괴발 레둡계 댄자계린토바마세 디리 레리네 튼제 하장용토친유 제용어주체입시 라스총계 피규올린계 땅조이초지타 조리신바 조화위예 라스총계기 토니 머치키 남자 낭젠 체베 타제 덴부송네 솔레 텐용젠 타즈순젠 토초교 체발 근디 당외 제로니도 녀가로 솔레게 파담고 통조 니게 된주 튼제 타 최소 총동 갸스네 변주케 도잔 송제 갸자 이슈 접시 타 청중고 파 토르 친데 솔레게 투드 니버 티웨 원세 퇴도 친유 문루트 하세 기주 조싱 조싱 대기 동화타 로외 차치리 초월에 라서 통결기 롱어 동기 로규 타 피게기 균도 첨봉의 왕 광동의 영외 90 중라기 사괴바 조싱 조싱 타 첫된 탄 젠정라 르월에 박비기 나와식 진기도 제시엡시 예외 로셰링 라서 통결기 켄데링 내기 낭튼 먹듯 띵습체네 제외 초배 하세 기주 타 탕별계 모자 첨부 수학기 전에 남자 퇴교로 근디 당외 링내 타 유골 퇴내티 조싱 다골내 용료를 교대 링내 기습제 타 링내 기체제 냠내 토비 제로니도 년을 려다 주발 치계 기만저 제배 진진 제그리 레뇌 남자 식 하세 초도 최송 교토 최대 콜교 제고 접어타 진대 개발 교태 슈규 추든 샤바네 진데 주발 최다 콜규 최고 초배 발 투동 다와니나 규림 시부 처지 리그룹스네 총고 제배 로테랑러 최다 콜규 토배 사투 뉴제 되브지 총일 콜요 성민키 계제 슈왕 치슈 킬레르유 부즈남베 셰프슈 타 뉴제 격동 키 군디 동단 티리 레 킬레 티웨 마와 하살 시초바타 사도 베덥 체규 담가 지기유 제로니도 녀가로 라사 리카게 녀경 제부 티니 타게동 국게 망부 침바타 토괴 제베 녀경 제부 티 이슈적지 타 숨동 갸심바테 페기 숨지직 송협시
1: 변조 코르규키 피조 뒤도 당 네킹한 콩토 취도부 차지 라사 총기리 피규르 울린키 미체 체가 숨지 소구 당시 제미체 야당 숨지 소니 취베 변조 코르규 괴동키 미체 말라족디 괴남진키 다시 체린타 다치키 괴동 다리 20제 규 벤조르 코르규 트위키 가네타 강네 튜도토 체시레 타주체네 벤조르 룩든키 캡콩낭 코르규 토바르 체규브지 제로 니도 겸이 니슈쟁을 진등 아빠라 하세 이지알 호메 게드 차종 튜레링 무수 고장게네 니르종 지구족디 벽이 신지림비 게드 차종 튜레링 통마 테레 담바탄 다테레 치르동 우이버로 고르 통주르 직탄 제조 시동생 유시 편이 계지 코르 코리 도담 체유 공세 긴코와 후공 이이 사괴바라 퇴내링 키 제낭네 총소 직류 체배탄 라산의 규바 체계 전에 태동 지에 송도 지위 림숨 소주 차제 남바르디니 나주 랑고르 시비 치르동 키 튜고르 치치레 뇽도 체배탄 조람 키 덴뷰릉 신라 총제 켈린 토뷰 제시업시 민아르 링구이키 게르 차종 켈레 종이 슈규 이왕 구부탄 네발리 까다만두 치게 저기 튜딩 입에 조준을 구디 덴부 동신 유식 하자 최송 게르 총소 디네 총강 최대 녀중 체네 뇨에 닌 테랑라 라도 조르토바 총디 미츠 김네 콜라치비 총소 뇨토바 총 유식 로다르 노슈네 자자 뚜주인 망초로 동주니 하자 총의 당 총지를 세송키 켈린이 부채부식인라 켈린 티 망초키 미토락신 토비 톰낭탕 기낭토 교신 유식 강리지 차신 남카야 타바탄 당장 추모 상상도 교진 자지신키 코라코류 용수진 大家给公车马塔我将最新通讯约伯塔经过内推马塔扛下了帮凶一百年米斯的企业决定作为内档系统去了游戏接着我年度下面女士在俺流经的结巴了破绽波德里农会塔加布里德苏那边他在团体吉林我所吉马了过去游戏 吉林人去进步唐新藏瓦塘我将全新活起西地基吧每到那座路部的协警吉林年长土顿开重密地洋开我腾给人吉林土强强的亲笔信先把哈江给记不到吉林准备及我让给作为比赛强压度轻松谢谢不是第二个月龄错金开了几重给永足的西域吧你他在重建的给能西感谢求人呢连线进了军队中心约不提示 他在重建的给级别重建的组织企业不提，阶级单位重建的组队教育团送的去，单位重规去，出具具体人保来着，做那土拉达的彻底。再不是考虑具体他，凌晨你可以去求教规申报了，规定单位，求上重建的人民永久重建不是，明年把重建的永续重建的去出具激烈，出具的你他专门他重建的去去解决激情解决怎么切入进吧。
2: 他是老外系差别，他路当着了。推荐几个人，我谈。我们洛江区的不美塔，他家我听听土著的游戏。接着我年度下面女婿自己老了，他是老里城的我就来着我所过促性。七夕的呢，罗记能，那所母亲年纪准备出七夕游戏。明年把那所母亲过去立足三百塔，东中那所刚同居的集团，这座年度下咱们的我将全新给准备重建的卡累的
1: 下新游戏，接着年度下面女婿在俺楼里漂亮教授五年内龙出租口味老细金呗。他啥了？团建团这西北桥忙不穷游戏，直接出去协警平去中央古早草编的地铁，漂亮教授五年内龙出租口味点点结果了修补贴，美丽卡去忙做去，退了三百的别的七百桌，修建片游戏。他在重建的去偏见嘞，退了三百当个漂亮解决去组织过。
3: 他在重建的去偏见嘞，退了三百当个漂亮解决去组织过。他在美丽社会了，比这土的偏见去冷铺，也不觉特别定修他定罪。南北解决吧，热衷想游戏。担心把他亲密点子，龙安村就批把他重建，有多少瓦托巴他，终究了讲的车子，龙安村中央被几期七十个游戏。他在重建的去帮俺的亲戚去，将俺们三百的具体中国逻辑听得进，做准去都不需要立即说，不行游戏。
4: 六道可把用过去，几天内洗他。
5: 계급섭류탄론주기커섭유락도카바기광제티웨키레니캉르펩시계급기커섭야지정롱주체처토슈러고릉학교교교탄켄친릉신러월시동기기니슈조교시브제낭툰중구디진기레니르펩미루진낭로
0: 修这龙时间呢，铁东年龙扛点水桥，卡巴他这一家日子七日几个水桥。生了个，想了某天确定作为体察级别，能在南国居土，村多那段没多独孤路线，抗中级别的当军级送些级别，人家重建的去，刚安级别七百的集中他送中级别七点七九百块，人家收银。因为老些人，人家重建的去三年铁个，台湾了西村呢，村多那段没多。 唐浪赞助给钢铁月饼七百，集中谈松江七百七点七九三点点百个那边的钢铁月饼七百三天四个月开就谈三百，集中谈松江七百特朗三百，出席七不是？给这修建跨步谈给百，也不我说退步，不如为对面，出个穷穷，先谈找个人也来样，说不，谈不是永远对不，光把穷对打强行业，因那样面就七百面临过去松江站当街道，金山去。
5: 快个没事呢，提前也不买别对面能力，铺面拿着酒酒，日时让个米酒干米穷。进入年度年纪六到九百，迎着重建门市就给来团别，简直七人，那就提醒到穷我谈，提前，许多都来团别的村到那对面到见面就入局情况所，车都就别开，车点地摊地摊谈提醒想谈重点是兄弟样，头几头大连用完，你们够钱的，深圳头小区七八七不谈。 昨天车站等我，小区新街的茶几所有人设备来电了，却有眼听就接不满载，车是拖延，进度没得呢，前不几天去。
0: 他就告为骚共者我他面具给面人头为那天三月不是。接入年度年年流到你把深圳起别面刚起下去做那么的年下去且不谈长期穷极对面速步黎明西差的月不是。切断下去团结他贴着偏债团别给您下去。您这重叠孟西聚集那所谈了没不别名松用年这重度冷路谈那个 切断真的做的，却出去跟着年度单位托师兄去组织他，孟氏今年的得奖纪念呢，制作书不借钱呗，年过来给，准备说呢，刚刚预备七百借用他想的书就确用来去办工地单元，各自明年年明初打开切断车就给偏债团办去吧，面具若局他，先看借用你送的。 他用车型，迎着重叠的蒙氏聚集广东去卡点票局也列着，端铁。深圳重叠托村道那段面道街，面具若局给下周周南对不谈，车型谈面干九路啊，面具村直接给车队间去协助南北对吧？给住给盟友哥提你一下咱们乘坐这车吧，人际给那联系接我探望不远接车间去，刚刚预备七八十九十几了，若局接不谈，七八那边，金站那面人转过全面不是。
1: 滴滴前面对白，新康内跑被七八洋洋泥，新康路这趟新修小区偏脱白，拆洗也不是。洋洋去那些趟，新疆给刚来了命令，前来去制作那段错白，出个的开局了命令，但当拉水路线规制七八趟，新康路这位推个打了空气，阿妈阿米了，新修当我妈些，即使点白开了趟，人工切白，洋洋去怕他泥沙了，来修都不轻易不是。
2: 军队及前来面具切不去，洋洋去没钱谈直接切别那帮官司，特别勒索钱呢。清仓了，然后拉了杨金的，村道那段没到去，没给了协助周边，村村小娘推不起头，就是也不是。前两年的重叠的土，他从老早谈差了，来修切去来给马拉端呢。你的重叠去切别，偏得扛谈，没些老早老早来里拉在老早结束，没些老早进着走的，感觉说讲谈，子女头痛，来修了车端去切也不是。
1: 民间组村特种犬压着解决伢子不谈，六千六万加糖估计可算算讲钱吧。没加糖，就去团住来修来对通的，来修都在解决估计好几下三个月不是。那把三对鸡，农村普通厕所当内，切断车就也不别话，包装土，落久了那边定金，轻装去那最起见别，一目不如确定。他了，有人六千就要给穷也不是。你这穷给的蒙西就去来对不谈，得归去谈那边车些的钱人。 内最低写到穷白鸡，车马了，错帮的年桂蓝水，老林大的心，得归去出个贴，做那几种吃鱼去吃做就不谈，几座珍珠去出个贴，前来新康，若叫了明日谈，这都钱都交个，几座来准备出个贴，那些内最的心里若叫了去吃些水吧，谈了白推个他的钱都达到钱吧，给住读书去错位，可是给你吃的，出个的吃药呢，擦了用的，加表了吃些水准备，出个的人心，刚硬的出的，落不出来，气落都不穷也不是。 切断车就一片阵，二位顶舍不动去。你这重叠的去，我为了催他吃酒肉，囊清切的，门外过了这十几女十几单呢，包总统催得来点表示。今年孙女恩小徐，那不催十几呢？今年来团体，我被托呢，让他们七八呢，新港托呢，前不讲七八趟，开往松江所去，恰光是农村吃酒肉，各地扩大当表示。
3: 吃这肉嚼了，南京前行，扎水，紧张中呢，即使怕没吃不中呢，全爱扒起，你提提，金钟明星去，推梦错不错不嘛些，螳螂不丢呢，当然萝卜听着他，老将了走这听着钱呢，啥就起不了，初级错了吧，钱又不是。年少的女子，竹林样子的女子，门庭，他着洋茶的，他在玻璃之上。
0: 新竹林街，香龙安村木头村，沿用延安村市林当镇组织，随即青年团结凝聚团结成立区，顶部重组，别特登举个别听众过去托，他们正正宗顶部镇内三对批给了团结交往协，可不是三难有秀。
1: 今天准备推进人，你这重叠的车一票，你这重叠真不重组当，这部书记七零那么几期，直接书记习近平去吃呢。马当这位借用去安顿西林当曾祖基来给的提浪行，各提对俺让新规前面提呢，有人新来了不得提。实际前年提俺让几部明白了，俺做真不重组当院堂，忙做用给推门给别尊前辈这部书记，七零那么几期来给的短信图，街上准备提到了些不是。 空气写不得了，真不重组，满当来给了，当院村来了区委，东林去当堂。 총주 냠디 빈저키 키보 고급 총민 오동의 응외배 디기기 땅 총주 용기 미세남 로직 심지기 듄도 규비 튠지기 땅소 조낭탕 총지 망구 뒤유 직접 수지 토답 하루숨투 나조로 토구로 삽시 남기유 비징 미마 초간 침으로 직접 수지 나조 총주로 니자라 폐지의 강조 총민 꼬록 간지나죠 시 총주로 7일 로마타 7일 남기기 직접 수지 토구로 탕 시지 천이 유미초로 캡자체 유시
0: 진부 총주 로주창 링키 총재타 용도了 亲密대체

0: 부탕 주어 70배 세지다 디게 콩라 모두 쉬스면 능신 갸도 슈모급제 대슈고에디 카다스나 콩라 충에 머닝 커이급라 주어 귤세지다 머닝 커이급라 주어 귤시배 세지기다니 충을 와라 다 디니니 골라야이나 샴랑에 모두 주슈기니 디급기 주어 귤탕 주어 귤시바디 콩라 나도 외부 닥시니 모두 700급라 다기 외부 급라 나도 이와 디니니 시에마레 네 이외 낭세기 이와 치당 딜레 개바양 이수 요레 시바더부 마와지 시에제디 두버레 알라 망타네 초토제 시에마 다원데 테린데 간에서 멜로나로 숭배 베티다 급라 나도 낭도 디 체드잖아 샤망에 디고로 야이나 데셰지 슈구이 디급기 머닝 커이라 자외 제발 줄세 티타 머닝 터이기 급라 충외 듀얼 줄시바 더블 야이나 민 가르스 와드베스나 칠레 마옹바 스웨브레 칠레 마옹바 다디 칠레 마옹바스 러그 요아레 간에서 멜로나라 제바 보탕 제바치 제바 규탕 주어보 주어 치탕 주어 규 시소 오브 닥튼탕 숨으로와라 디숨만 능신 공두 시에베 칠레 마옹바세기 이완 남당 뒤에 오브 닥신이 낭네 오브 닥이 콩수 두지에 이완 남당식의 샤제 문지 능그레라 제시에 능그레 제사 제바 규리 이내레 주어 규리 이내레 디니기 나바 딜레야이나 나도 다저직바 로종 탕어드 치베 규딘 나라야이나 민레야이나 칠레 마음스 따브레 따오나 칠레 마음바세기 민디 튼기 댄자세네레 야마나 강세월 치베 튼디 가르레 팅문제 튼디 가르레스나 녜샤마 디고라 워드지슈
1: 今天那么做公共商谈到天南村新新八天的平种龙井年轻列公培给龙井给龙井六七列前世列前地南平种六大前面给人七木娃七零多吉拉年培给人打坠日别过了七零南西月别三南有秀
0: 디급기 칠레 마옹바세디 컨데지로 코구구아드베스나 차와 강시 치바보 런이탕 데와체 다오나 데베 멍시토라 치바보 차와 강디 진일교바 신조 더블 이나 쯔베 차와디 라 중일교바 더보 양마나 차와 텔 죽발라 니에웨 차디라 시에버레 칠레 마옹바스 오다 딘데지스월 콩라 네 비샤제 슈버 능신 치바베 신주베 차와디라 죽발 니와 더블야이나 코구구 요아레 제장 민례 칼럽레 민례 칠레 마옹바스 따브레 칠레 마옹바디 뭐부 다 감양마나 치바보 정이탕 지네 유다 뭐부 당신이 낭네 뭐부 다기 이외 쿵수 샤예기 이외 남당 치다기 낭세직라 샤제 대시 껴마 양요레 시그 양데 제장 주바보탕 주바 치시바 딩이니 콩랑안조 롭종 치두자네 개신 차외고네 모두 슈 주바레 다음에 니가 그 주바 귤시바 태양 당신 니수 이외 다그 외부 콩라 두제 낭세직당 이외 남당지레 알아 딜라야이나 칠레 마옹바스레 세상 칠레 마옹바시바디 근대지 세고하라 등 근대지 응어바르 채버려봤으나 차와강시 치바보 랑이탕 대신 치바보 랑원의 카레 차와 태탕태 치바르 죽바르 니와 더비 차딘대지글 야이나 칠레 마옹바스 시에버레 오나 난저 치바르 굴더보 응어보 닥신니스 기회 다그 응어비 이완 남단지글 샤제 콩랑 아주 숨 쉬어버래 숨디 간라 뒤에 샤나 디그래 샤바양 요리라 샤장 구구양래 루알라 강다나 콩두 쉬어베 쥐바보탕 다가는 신기 쥐바치 다가는 신기 칠레 마옹바 세바 쥐바르 구시바 더부 머닝 커이라 자와 뭐부 다 세월 쥐바탕 다가는 신기 쥐바보탕 쥐바치 쥐바르 구시소 머닝 커이

다 세월주베 빼더보이나 지강 나베급로 숨만능신 시소 뭐보 딱된탕 다 공도 샤베 빼테다 상마로 머닝 카다니 뭐보 딱신이 난네 뭐보 다 세월주베 다샤다 레숨데 참아 양제주베 도지라게 간에서 멜로나라 무드 빼샤난제 머닝 카다니 뭐보 딱신이 난네 뭐보 세월주베 추라 대시탕 모두 낭바리 빼나 근데 숨어도 뺐으나 제제신탕 제발차 디제네마 디월차 시소 뭐보 신된탕 숨어도 타낭에 로베 치강디게 머닝 카다니 뭐보 딱신이 낭네 뭐보 신된발 주베 추디게 나돌라야 빼샤난제 제시점으로 봐라 다 디가로 충외 제제신 세주도와라 제제신 시바디니 콩랑오드 송스마 능신 아머닌 可以디 뭐보 닥신이 나네 뭐보 셴세월 주거드와 세브라지 슈브이나 제제신세디 정오스 주베시 유종어보 레삼 유종어보 세월 체버드와라 디나 머닌 可以 세월 체버드 아빈이바디 제발 차시바드 샤나모데 제발 차시바티야 주어차 숨으리 디제네마 주어차 시바 베디 안돌리아 카드라도 체브르베스나 머닝 터이디 뭐부 당신이 나네 뭐부 시엔세월 주고 튼디 라도 탕 세시 낭바리 태양 빼나 디제네마 시바디 레섬 유주 뭐부암 차왕어스 주고야 시 유주 뭐부 세월 주고 다르바라 디 문주 머닝 카다니 나네 문주 머닝 터이기 세월 체브르와라 야 빼치마 주어차 주얼차시바디나 머닝 터이디 뭐부 시엔탕 제외 차례스네레 디세월 주고들와라 테다르 숭제 제제 신탕 제벌차 디제네마 주얼차 시소 초스 니그토네 빼샤제 치다가 낭시 니니 대낭제 빼디디디 타마카데 시소 뭐부 시엔둔탕 숭데 베디리 타마카데스나 머닝 카다니 뭐부 당신이 낭네 뭐부 시엔세월 주베 튼둥그 빼샤다레스 떼나모르발라 다디게 숭타마타 쥐신바탕 쥐신바 시소 탄다 둡지 주스부레 쥐신바탕 쥐신바 시소 탄다 둡지 주 숭베 디가게 쥐신바탕 쥐신바세디니 콩랑아동오드송스머능시 머닝카다니 뭐부 당신이 잠도 머체 투숨나네 투탄다와 세월주베 이외 낭세주발라 어따디시에구와르발라 치바보 다탕지외 집에 치기 빼주디게라야이나 치조그 교제 차와 강시 지진유버디 땜바디 빼나 거워짜나로 쥐타쥐 더워 까라다 짜키구찌 니가로 집에 치르와라 탄다와디디 디지라 니는 버워 샤키구 신나신 집에 자디 자제 차와 강티 탄다 치긴유바 땜바디르와라 디고라 야이나 나도 콩라에 대시에 집중 차와 타는 슈브리 야도 제시시라 슈무겁체 강단항 쥐신바탕 쥐신바 시소니 머닝 카다니 투기 탄다와 세월 주고 튼디 때마다 남아르와라 무조건 머닝 카다니 다랑 주위도 교배 민시 이기 남라 그바 강식이 치도 중민골라 야이나 네 모두 탕 제시 슈잠 다가시기 샴랑에 치다게 낭시 숨바 무조건 무이 어이 지치 주고 출라 야이나 자제 푸게 룽진 셈바보 남라 모두 탕 제시 두두지 슈기 무조건 무이 어이 让个主意都给别明细一个那么啦各把机器就给过送别在外七钢地了呀恰存的虚不一呢恰把那么给这边打对给这把密集不了七钢地一个卡机记录密集不停的多别恰下边一呢那做目的清洁堂大个能行给四对写龙说了呀一呢肯定是困难要的别是呢 当他忙起来是困难下第一个给他去读了 money 当他 他将起那么的接着 money 当他

0: 마음 치르스 그 낭샤 다디 코베이나 나도 제이 통전한 코베 이게 되는시 나도 코아지 랑웨이나 무이어 이디 그봐 뭐부 당신이 낭네 뭐부 다탕 다가는 신게 그봐 니버디 카데스나 당신기 이외 뭐두베 두 탄다와 세어 주봐 다가는 신게 그봐 숨어디 카데스나 당신기 이외 뭐두베 두 마음바 세어 주봐 더부르발라 그봐디 카데스나 초순기 차네 땜어 더부르데 디인국의 김재양 카데스나 수두셰롱 낭라 사월 숨베 치강 디고라 야이나 제시 군두자네 초 숨부 대찬에 제시 다 문진낭제 안돌라 빼샤제 제시 교난거를 제다 무디 칭디 당 시두 시에롱 더블 야이나 무이 지실 주베 급수 숨베 자외 치강 딜라 야이나 모니 딱타 마옹 치르스 코난샤 디나 지그제 나도 저디든지 춘두라가 제베 구상 공견 더블 야이나 양자와는 딘데 코난샤 모니 다타 마옹 치르 대진 안도 다 타장 내버 주발라 이거데 저디든지 춘두라가 구상 공견 나는 야이나 모니 다 당스 대진기 다디 다데데 당아 당어야 지나무래도 루알라 딘데스 코난베 머체 치수 충배 개발 남기 제배 난래 니급스 충배 당아 당시 두알라 당아 당디 두발 코네 퉁을 더 무이의이디 뭐부 다잠도 머체 뭐부 시엔랑 주바 유발라야이나 문지 당 제시 제부딘데도 제장 직 닥타디 직니 다 당지 루알라 당아 당디 저와 루알라 제장 굴루 미직발 나자도 다오나 모니 다탕 마옹 치르시베 당아 당디잖아 치수 중에 캐바 남게 니급기 당아 당디 카데스나 듀바데스 오늘 카레 듀브베스나 무이가이 딩어부 다잠도 못해 뭐부 샹랑 죽어 예바디 듀브레스 문지 당 제시에 제바딘데 망구도 무이가이 뭐부 당신 땜벌 죽어 예장 今年我不打电话的你的先生电话是吧了且当当先你个电话的院长第一位的先呢当的第一对不对全电话的主播的意思我的钱这些就不一年我的钱呢没得不上爱人的生意他一年这些人就听着了困难难改这边 다 쏜다 그 집에 디 나라야이나 무이의이디 我不先点把主播出了야이나계속문도第一个那样做三六七当一十七七八一那唐达的对吧이나야当我不先了主播的对吧了야이나可能爱与什么什么的软了独家的现代下不来我不先了主播的点爱与什么什么的
1: 但那天第一个了，完了，七刚第一个了呀！那谁到送到都不了呀？那今天送不的，莫你当先他忙死，莫你当先他忙死送这，没有一点我不嫌了，就把的七刚第一呢？我是在那下，接着莫你当先他忙死，快被没在，第就跟那么低，那没有一点。 我不打怎么没拆？我不嫌了，就被出的七早晚难了呀！那我说点再不得，是吧？了，且咱没有一机器的主播，先别给早晚准备七缸地难了呀！那恰村的徐伯一那是吧？了，这把卡给难了，咱们七缸地轱辘汤、七路姜、米几不忙不多啊了？地俺们俺那个做天怪的，开吃不就这下？李正地难了。
0: 我今年刚才是梅龙南了，三万门人看到你机器主播，团长个白铁大了，这些糖我对徐伯堂，你那里没有而已机器主播写不来，没有而已机器主播给早晚点白七缸地，七路米几把月吧，五路米几把月吧，出了呀呢。
1: 加起票个龙庭三百八南了，我对多对起徐伯英，李正七面南了，俺没有而已，机器主板高级难度卡，七百七间，加起票个龙庭三百八南了，就到三南了呢。
2: 谈的你毕竟去七十九点打大吉。
3: 감흥의 승부.
2: 三个那么错跟看不上，项目的点呢？刚不给送去，年终休息，年头三个月，奖金看不够有听呢，先到七八千呢。年到你十七六年时，让奖金几个月之前就吃了当他，来给做呢，完成钱吧，来团团月钱就他们自己七八千钱呗。老段去奖金给健康够用送给来团团，退场不上星期春节投票，先到七八千呢。他怕让奖金健康先别投诉做奖金别那么差，就批项目来个措施不他，马上搞通过团结群众当月费。 退卡送别让奖金健康先别做奖别团去，年到年给准备送电器七八台，退卡先别让奖金健康先别别团去做奖先别列团别个措施不成。三个团成员团去克隆杯菜来百年长期多长，加起过不去可处他成全过新月不成。中国平奖去喜马拉雅国会，给今年来领的更阿巴，这次就对你延拉领的新牛市。 沙头人民群众堂健康定价管理严拉领导，中期关注起怎么领导为民讲堂，给其玩儿你们来去有名呢？沙头健康松江堂绝缘吃的最新切的，亏空气健康定价堂，军退人心去偏见主角让对切血不成。沙头人民堂如果吃下半糖空白冬瓜果去严拉领导，中国堂切给关注起，军退人民堂如果做起苏呢？军退堂偏见给人堂得不堂，你们来吃些月饼？沙头人民堂如果吃下偏见东头两水。 沙头留在你们来去延拉领导，结合留在几个区他，中国全球偏松团组，我在检测他昂塘不脱偏少去，垂线明显，协助顶上南汇，团结入唐人不穷血债。沙头中区的唐延拉领导，结合其南西乡去本水他，苏里开吧，开往街卡街去，沙头南广面就给拉在三十学他，苏里新旧切这三十学所给垂线明显，两两百里顶上南血债。 这次交送人呢，交给人牌。我的社会去年到你所处理，西林区培训招职不局监督他，更新版将第二次成年人。总堂去看的原为西林区招职不局别学不成，绝对监督期间年到你所处理西林区培训招职不局他，结合给解决建议他，派给操心去哪里卡啥事儿，明暗打不他，看出来呢，他老急，西林区忙操操，但给土狗十七能路招职顶十七个月不成。
3: 三个月开始拆给牛市，他谈不呢，先到七八千呢。结合南国给谁五连兄弟看他，人穷天空不，求皮不，拆给牛市，他谈不切记。可你三个月看他，这月钱不谈，连空卡去，首先南村人给外面跟着西边谈，南村高孙说给来团也不住脚，打不打月不成。三个月谈三万七，新来长些健康苦肉送给不切记，俺就年七十些不，你先空对不成？年到什么就老离个，让给去新旧三家谈做准天区别，三个月苦肉定价跟送，南店都不谈，三个月谈三万七苦肉不切。 电脑样片用完，新来争取控别用为秋菜，我先退票套装完，再到电表创作手准去批人开钱用借钱运不成。三个月结合江南草本的先到熊儿心呢，他来老对了，江南做准去背着连锁单呢，改用江南去电价给拿了，马子东三天，广通局送到出给送去送你是不得，推送过来，给是你趟成熊去派去。
2: 改用江南去冷天三百人次，建立松江的平安堂，成秋二十岁。现年是因牌去牛追江南堂，今后呢，建的牌去牛追江南上去南城，透过长途打月不成。三个月开始给客批酒五连内，先到七八十天，给客批酒五连去中央公园在南海，蒙古国吃着松东桂枝切的，重庆的日年外，南是破桂去蒙西之桂塔，即便小学之桂，拉出七八十几天打月不成。 三个月肯定记得不呢，先到七八十天，这次就重庆记得不谈，结合人为求去，毕竟土场的少年，这月三年记得来空谈，人为前辈，人为年少了，请俺东爹当为来团，规矩才学不成。三个月中国建筑科专呢，先到七八十天，记得给别采用你呢说，中国建筑科专去，毕竟呢蒙块结合给建设，我连把推牌，破开能出艰难呢，团结前辈能出，谁估计估天也不成。 而且瞧见这次交给你那设备时，而且本人忙不，一人去电视被人撵他，交战的预备，而且马团电视接轨停西前天，而且莫名人闯不他，没救场，没军跑不马赛，天不能出忙活，军人大学去协助，而且本人给接轨趟，天明去穷困难，一人没本了，在地最久当年七八马赛，而且马去卡算过九月外，内部切入七百五千七九百。 三年提个退税，这次交给你。一是来本地，刚才穿个农具去出门对抗了，接轨前天，帕里斯站我阿吉拉姆头小他，没忙不，没跟跑去。天天讨论呢，三岁跑脱，一是来马去，刚才三岁忙不，接轨前天，没过吉拉姆头小问他，岂不是没学不成？先跟他们说，天地刚没生就年终休产，下面来这个农村年轻来困难，彻底学不来新鲜的，日不新鲜那学不消。

0: 수루이 기드 자자 철루이
1: 리제 갸츠 추디디 가도 세세 녜디이 곰도 세치 뒤지이
0: 리제 갸즈 추디디 치라 주디 따부이 낭라 뒤디 딤부이
1: 리제 갸츠 추디디 키라 추디 짐바타 이게 탄와 짐바르메 리제 갸츠 추디
2: 직제 갸츠 위수 양양토 소블레 총비 루카르 기창마
3: 튀럽 살비 니순 탕종니 랑츠 베그냠규 지카르몸
2: 디르니 규제기 지딘이
3: 디르니 루카르 기 싱캄이

Sembling

0: 간단히 비진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카라니
2: 헤니
1: 헤종 룽친 년친 예궁 헤게 룽친이

0: ཁྱི Tati hindu gan liya kaji ge kare sene nazi di ndesi da di kala wada yasin ge na yundu gan liya liya kare sene nazi shuk chim shu dan yundu gan bai ka kyo yung gujin.
1: Aale, lasi lasi.
0: Di kyo yung da yung nesu di jasu na ane yan di kala wada kari ndi ma di kyo ya liya zhong san che di che yundu gan kaji ge kare sene yasin da liya no nye chim bu yodzi. Yan di na kare yin sene kaji ge ngaran su bakba da za liya lung shuk je yan kare sene 동구조야 Longjib de chashabi nele yang kharesen longjib ge yang ran zhe yang khachi resen kemi yo zhu zhe yine longjib de khare yin sen na ze ne de khare yin sen guo gang de sun san na ze am na se de guo le zhe ne dang ran zhe ye zhe gu na ze na sen ne de khar ba yin sen am zhe ge lo za de ran zhe zhan de sen zhe zhe ne yi gan na zhu zhe di da le no ni che zhu zhe
1: da
0: di ni ni ye wa qu du gan ran ran zhe ken zhe se che wo le sen ye zhe gu kharesen ran zhe lu ne ka yo de yin bi ne
1: 카요르베마세
0: Shumde dakje che, siti sunje lamsan kekwa dengge.
1: Di
0: kekwa ma tangpin, karesan, goyo karesan, wangzaya gyunsho bine ngaranzu che ne cha karwa. Cha karwa sene ngaranzu pilu soa dupene che bine di karene sene cha karwa. Da chilo go che bine karesan ngaranzu de ya nao geng. Che san di ngaranzu nazi di changa di yinji ka yorze lo ga gung lo karesan yerjib lune ka yo de ma re. Di yindu ga nazi di yewa ya gu che to sene dilin xin ge kare sin men ju za dun de le ma no be to ne men ju che bin kun nu bu de be de lo ga ji s
1: a le les les em ji la da le kon le ya tang ge e qiu yin ji di gan li ya tang ge jin be chen bu ni bu xi shu su ni xi me ba zu ge cha zuo qi han de yu mao xue kong gan di ri xia ta su gu gan li ya duo ji ge a ne su dan se ge nian zhe men du s ta yin bi ne le ge su kong gan de di chi mu jiao ma bu su gu gan chi mu da han de jin be chi mi ne ri ka ri ne da xu chen bu xia zha du s ti ming ge chi mu le xu che che a ni ti sun ge kong ge xi yi s ne 디르마르 짱바기레 어디데게 침카운 기송게 콩게
0: 고라리아
1: 어 다한다 짱바기레 침 어 거기 송게 콩게
0: 고라리아 지니스 그네 두겐
1: 단데 콩게 랭교면 도르 지니스 그게 내 유미 탄게 니한테 친제 지디 간리야 진제스 그데 교연 지디 간리야 지 제가 콩게 디나리야 카레스 침은 도한다 제가 소디 카레스 온 디르샤 다한다 수구간 침디나 티멘기 카레스 온 침 아 셴레 카레스 온 슈크체요 바 틴제지 유바다 아니 이제 지기 수학자가 한다 그래서 짱바기래 침도 도저 송고도 와.
0: 응.
1: 뭐 제가 다가다 침디 나다 배 하장기 숙침부 유배기 다는데 어 네버 진짜 실례면 좀 생길.
0: 다 진짜 있는 거라서 가려고 그래서는 단다 그냥 남산 디토리 근데 가래서네 니고라리아 나지 디지 피그지스 이제 디 가려고 남산 슈토에 요마르반 니네레 코라는 거라서 진지 민지 디 가려고 그래서는 치료부 디 제제 제교 딱제다 디게 디체 나지 야오제 디아 가려고 그래서는 딱제 체제 디 체사선 언 제부도 돈선 언 가란주 가래선 경왕지 된지 주제는 디나로리아 내가 야우제 직대나다 다디 허브도 가라 언제 스타는 가란주 문제 체면다 안데 다시 서로만 디포르 디야 디 체무도 산 돈제 치워리네
1: 라즈라세 다시 산 통기기 가래선 송야 능시 제 디 어 수부나 로기 다디직 tengi rwal, di kareson yang mau cuba cair rwal, tang jaga kim tay cair rwal, di kareson suku kan liya, ani di cimut, suku cimut di awal rwal, tado di keme yang mau mebi ni le tengi di yang mau cetu mar rwal keme nalar, tinjau jek yang keme ni si yang ki yang tuan jek nama di ni le yor rwal.
0: Yor dan di kareson ni nasa nama nasa ke cikre, walau mana koran ke bang ni ke di cair ni ke le yor ni, cesang orang tu di cangka de koran dus siapa nama cece, inci dia ya kareson ni, tak cie yang mau cece, tak cie cebu si cia cece, kau yang main cuci cece.
1: 俺们这边没适当投币呢，俺得也会有事情。哦，那是那是，他的他给查找矿工孙杨给年代的啊，他的的出门年不的，俺的年纪没记好了，算他免俺骗我了吧？俺的参加个得骗我呢。参加到矿工开了是那个俺做年头过呀，爹呀，矿工给爹呀，我那得个是天气都搞了年头过呀，矿业的搞是大家钱的，爹也会用事情。哦，那是那是，他的查找羽毛了呀，俺们就拿孙杨这边的事儿，给他哦，的个矿业参加了呀，骗钱，俺那起来没办。
0: 毕竟八十个那些，你啊，那些个这个果树那些，人家们就打这药那些，开钱不得送给俺们去那个。我等这就是，今天杨开的树呢，最差着永久了是要空个一笔呢，空能久一笔呢，我那十几天给送给了，到底究竟开了一笔呀？跟着收回了。但我那条药的来，杨开的是那那那面那最要紧，开起开了也是那我那条药的开的是呢，几年开的是呢，那么些个做药的。
1: 我这。
0: 你那开的药的是呢，我那我那条药的开的是呢。
1: 王三爷远远的买个地契人，我那我那团员的可能是那扎嘎达的这娃有人呢。哦，那是那扎嘎达这娃是吧？扎嘎达的这娃。今年是这娃子，但那么些地的可能是说没多少次去，我那团员了吧？嗯。他们个养我那团员几地呢嘞？扎嘎达这娃。扎嘎达这娃。啊，那是那是，但现在永久了，给他带给俺们了孙杨给我那团员给究竟的三不穷穷有病呢？养起来个养几个没俺撇着，顶着是，大家难解啊，这不顶着热度个几，谁难得了？养起来个，是吧？
0: 人。
1: 他可能是呢，目的就是可能，伊拉里啊，跟着学校的电影，但他给矿里啊，可能是年闲的啊，出院给联系，但伊拉个龙舟拉索嘛，过去有点送不了吧？提醒可能是人家年的哦，马跑矿里呀，但俺就毕竟去面干里呀，主要给过不得云南了。
0: 把马跑矿里呀，但可能是面干里主要个，但第一过不得，米线要买的，都是干过了，可能是呢。 俺们就开销了，是呢，退军都呢，开的是呢，俺们就说呀，开了是呢，是不是钱钱？开的是呢，三大九两头呢，开的是呢，俺们我现在买那嘞，三大九两头呢，对呀，开的是呢，是不是钱贵呀？变成三九，俺们下下那俺们就开的是呢，俺们都要学车票送车，电脑了呢，开的是呢，卡车票送车，三也送车，俺们就居民本车，要买的呢，居民本车，但开了我的所有片段买本车，大概是，俺这是片段也买本，你别送车，但这个是跟这三也送车了呀，动作。
1: 成家了呀，人家没进来呀，俺俺就看了我的退军都呢，那是不是吃过呀？姐姐，但都能叫俺们吃了，吃下那俺俺就看的是那卡子，别的活都光大年夜退休嘛，也小孩男也退休嘛，啷不光大卡子也是，看的是那业绩那是看见那年都是卡子，是到老群去卡子的，能够让那看的是呢，光大我这俺俺就前面的年夜退休的财政秘书都确实顾得吃个，就不难是吧？
0: 啊，
1: 那是。
0: 控制开的这个是呢，今年开的是呢，两个姐姐带着，明年的开的现在是呢，老多开的姐姐，别的活儿开的，是他们那俺做电脑了呀，老群就开的，那些幺幺同志，给这幺个车队干，光大出去，他们也送不送这，别的活儿电脑了呀，开了我们是呢，咱们姐姐带着，俺们电脑带着都干，所有开的是呢，送东西嘛，小猪儿了呢，那电脑嘛用不着，但同时送这俺做钱的，绝那么是吧呢？绝那么干的呀，开的是呢，是不是嘛？这边呢？
1: 俺俩就拿着的运动杆，但动作还是俺俩就在别人家乡的熟的，对他的昂塘个运动杆，明天我到那边的也昂塘个送上，俺俩就引起退军都来，还是是小孩呀，俺是呀，俺家多些同志啥也拿呢？第二天早上第八日呀，还是是将大前头的将大前头的那里，马塔山里还是是推到了，还是是卡拉山也的开前部。
0: 那俺开始呢，他的拿着的那些军籍，他都还要的是，心里吃茶去。
1: 啊，那是呢。
0: 他开始呢，他的退休了呀，他看没，他没参谋了。昨晚要是生了嘞，一年嘞，两年开始，他了呀，到这要了吧呢？
1: 是是是。
0: 两个月吧，那两个月别动嘞，两个月吧，那两个月别干嘞呀，上了第一个月嘛，第二个月上了忙个单子，样第一个嘞呀，也当俺俺就到这要了，女婿压力。
1: 是是是。
0: 你干过了呀，你是体育队干，他顶着心里吃茶不呢嘞，开始呢拿着的。 那运动馆，俺俺就开的是那深坑的，早起晓得俺俺就深坑，深坑的也学习，开的是哦，他顶着的都是的，两个都是钱的都是的，他说说说说呀，开了我的是。 생부터 태우제체 점아르벤 디 앙당구제네 디에 체벤님들이야 아니 세다 줄람디게 야고 중순은 아니 소소 수대레 대단 윤도가 아 인지면가리 용고야가 딱 거기 요마르반
1: 워지르지
0: 레스레스 케시 나즈디 나베스 저 체비는 양안서 카지게 가려서는 딱동 네벨에다 나면 나서지 카지는 양 가려서는 나서는 알레레라바 멀럽지제 대대제 소소발이야 디신이 이제 주도발이 양안 저자 윤도가 나제 님은 가서 추즈 이제 신제 대대년 이제 여린 또 소소정 아주 인지 민지 가려서는 나서든 나베 샤데 님지에 뒤주 마장 봐야 가려서는 맹가리야 민주체가 요해야 되니 계속 쉽지 레스
1: 어 러스러세 당 원에 기란리야 니식 내다 가르 요비네라 인지 빈지 맹가를 배우르죠
0: 맹가리 요비는 어느 마타살에 가르서는 나랑 주다 변의 차샤니 여지고 나서도 나바 차샤니 양카지에 가르서는 나서도 다 단들은 신제야 된다 노제 원봉에 가르 조야 손제 양카지에 가르서는 고내로 조야 손제 이제 지금 이제 지도 가르야 나서도 단들 가르서는 눈에 가요대야 나랑 주 가르요래서는 나서도 자작 뒤져진 디데야 가라스는 지신 치스라 디데야 가라스 면주디 야고체 체모토비는 아니 면주디 가라스는 나르간 신제 고르 뒤도도 참어도바 계시 차와 차샤비 내리 데 내를 하야 이제 다 갈로 그래서는 니가 체불리에 죽으반 세상 계시 나즈딘데 나바 차샤빈 람상 가라스는 가라스 고래 칠레디가 변은 차샤는 거랑 좀데 스급대가 대 차샤비는 거랑 좀 아주 문의 시합이는 나즈디 거랑 좀 가렸으면 다 빼도 요시 빙중
1: 거랑 좀
0: 캔된 거다 면주 체가 디인도가 콘수 카치 가렸으면 남산 가래 하코니에 이민 어다 여지 포샤 남산 그런 거랑 좀 면수간 그대 스급대가 신제 면주 디 체가 적지 원면은 거랑 좀 빙자는 로이 내리 결교자나 로 이제 나녀유 어 남산 딘데스 교아디나 로 친아스데 러빈 나즈도서디 쇠도리 야직레토스는 응안스 가레스네 디 나즈디 예와 체제디 나로 면주 체윈 코타야 고르 격로 고르 로가린
1: 그 가레스네
0: 카지스 격슈 저도 간리스탄 님은 주주행한 나로네 너 고르 나즈디 시디 자제 베도 고르 차예디 다 디면 버세세 면주 고 캡처도 노베스네 첸 응 카지 가레스네 메스네 데제디 나로리아 샤제 님은 주스데 디 체베스네 체빈 코나즈 메주 체야가다 뒤주 약슈디 강주도 강리야 응안제사 초례도 강 아니 차야리야 너 고긴적도 쓰여용도
1: 안 제제제 오네 다치다 네시디 다 제스 네다 유브네 제 겐교 마르 바야
0: 제네 캬야 제요 마
1: 아니 네시디 주디 네라 갈라가 루르바
0: 제네
1: 레슬레스 다치다 통마르디 조디르샤 나남 주이미네 이제 초베토 기도 아직 세주다로 발 자주텔이야 이습샤고 계신부시라로도 와
0: 제네
1: 다도 팅산 이빈네 다티샤 자님 품베 강제 볼로 젠도로 발 한국한다 배 남지르야 베티 볼디에 슈냐만 고르바 디디거 이네레 야지 소소 녀수단 데거리야 야지 토나시라 쇼르바
0: 다
1: 디겜베 니 야지 소소 소부초라 테비나 용다 요마르바 도바지 단데 예지 푸베 야 티미기 제니시레 포노 요하 오마르바
0: 제제제
1: 세자 디토 랭게 수이네레 이습 나로나 슈야체 다 다데 뒤즈 단데 시라람도 제자 엄질라리야 다 조지 아 디기시 근데 슈야 일 단데 예지 그네데야 다 세주고 테네 토나치와 가르주나 안실라
0: 다 세주토니 계시 나즈데 나베 손제 체스노 응아라주데야 세주간라 차샤브네 베네 나베 거블리야 가란즈디 카레스네 디나로로야 디 룩시에 손제 차시에 손제 냐시에 손제 엔제간데 야가란즈 세주간라 덴제간데 섭서 직체 데네가란즈 카레스네 쇼다 데네 신도네 체비네 카레스네 철루마 샹저 돈즈 손제 간리야리아 섭서 직체
1: 아 네
0: 레스 체르 개체부 직다 데네 쥐람 간 체비는 나즈드 포제디 당도 포베급도 된가라 주기지 미지 칼리아 칼레게비에 고르 샤무코에 미리아 메신게비에 딘제지마 체비는 응아라 주 가레스는 나즈디야 멘주 체베 바라리아 고긴 망고야 가라 체야근 대야 디유스 세상가라 주 세줄이야 인지 미지 섭서 최고야 디게드진
1: 어 레스 레스 딱 콜리아 등기기 진어디 교긴 지디기 한테 유모라게 어 엄질라리아 도제나 슈길
0: 레세
1: 어 렌세 없이라 총송샤 공개
0: 레세
1: 생물이네 도제나 슈샤
0: 레세 프랑케 시티 체스는 아니 양 어제리네야 페쇼 아니 양 어제도 자로 가는 아이에 유네 디난 초르네
1: 레세 레세 로로로 다 지지데 엄질라리아 근저 슈야 디니 당 오네 그래서는 어 예지기네디 라리아 메타웨 치도 인다 그래서는 비루 소아리 베기 슝루기 나로기 네시 디리리아다 몽고기 특히 가르 간절해지나 다디도로 말하는 건 거치야 돼.
0: 이도 지서로나. 근데 야 슈슈나스 다 나란즈 가레스는 대야 가르고 그래서는 별로 소화를 배다니 나란즈 치료 이내지 중로 이내지 그나즈야데 아니 디 가르스네 자샤제 디 겹토비네 답변에 차샤네 디 여집주고 말인 나라스 빈에 차샤네 척집이네지 농집이네지 창말로

0: 리아 카레스네 나즈드 응원고 체리아 멘주디네 카레스네 케바덴 부지레스
1: 어 레슬레스 레슬레스 땅원에 염질라가 임네레 다 예집단 제외게 다 시제 망고지 모두 나송아 나래 이네레 원에게 다 드랭게 디나루야 균시디 무슨에 나라레 시제 망고 시엔줄라 티신 그래서 안데 친제지디 나로래 안주기 레로 견로줄라레 페샤라 안주년종 콩게 이베네라 견뱀불라게 아니 차 담배고네 안는 예집기 내시디 집게 제시 균야리야 스무네 토제나 슈고 양콩게레
0: 레스레스
1: 당원에 게라가 이비네레다 도와지 원고치야다 티밍게 그래서 내 당구 당두기 안 니에 그래서 나저디 근제 이미 티신 다 니단 저외 시제 망부정조나 심부르와 당 안주 이비네레 투균기 초에 나로리야다 예집네레 양원고기 제 망부지 신고주디 내래 뭐내게 개한 신도 치외 내던지 저도 걸 제장 아주 인비내래 다디 예직 내래 남균의 소외 나로야 도나 망자다 어디 내도 당외 거리야 결한 게 그래서 인지민지 뭐연네 그게 즉 어 차타배 가네 그래서 삼루 단지 인비나 네 시기 그래서 나도 미지 즉 독시 나지 맹간리야 나사 조과야디 개한 신도 치외 내던지 저셨어 대신 현계 수요 내는 내시대야 뭔고 가만한 규 정구시고 인이라

0: 가져올 가시가 좋으세요.
1: 송대 비운이 다 쓰임 받다.
2: 이제 이만 세우세요.
3: 중국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쓰니 들이시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려워 기구지 주 려워 기지 기지지.
5: 디카르니 헤니 헤정 룽치 년치 레공 헤게 룽치 이

0: 어제 조링기 토안에 튀기 뷰팡음
1: 심담 로볼지연의 미치 기도링
0: 튀랍기 당시에 로규기 겐치
1: 미치 기도 서총기 등규지리 차담기 치와디네 샘프 년토준
0: 다다키기 생구초비에 리제디니 어제 조링시비에 초규 조링리센스

0: 생긴 초불라 캄사 니찰 키랑기 초아타 롭중 레그제티엘라 컨제돌라 급급라 딜라용 야 급급라 롭함기 팀제기 네츠야 체시비치지 전의 티린 키랑 아탕 냠투 워체 조링티나 감응업중행 휴제 겐라코난즈 진주문주 생기 생기 공예 덕스나도
1: 做车不跑不是多了，嗯，第一来个的开始都是那，嗯，跟着是来年嘛呢，伊才来到这个不是啊？可能如果你先不是多啊，嗯，啊你嗯，你们去嗯，控制如果错过去了，你连修的，嗯，错别那落个米几个，嗯，跑不的车么？嗯，如果你先不去呢，跑不现大几了？
0: 但看他的脚臭不正，你也是孤独啊。嗯嗯。俺跑没的，你这地界通子，嗯，米的呀，你路些子去的。嗯嗯。俺如果错别那米线大的就新郎姐。嗯嗯。俺跑没的，那不家去给前面呢，天山小姐人心家里这边能出出了下主动啊。
2: 那是。

0: ལ ཤེབ ཤུ ཤུབ ཡོར གུ དེ དང ཡོ ཤེ ཤམ ལ དེ གོར གི སང ཇུ ཤུ ཡེ ཅུང དང ངུ ཚ ཤུང དང ཁང གི རིབ ཤི བེ ཇུ རིན ཁོ ཡོ ཡང ཅི ལིན ཁེ ཆང ཤི དེ དང སི ཚ ཡ ནང ཇོར ཆུ ང ཚ ལི ཅི ཆེ ཚ ཡེ ད དོ ནེ ཚུ ཁ ཅི ཁེ རང གི ཡང རྒྱར སི གུ དུ ཅི སུ མ ཤེ ད ཝ ཅི ཧོང ཅུང དང ངུ ཚ ཤུང དང ཁང གི ཅུང ཡོང གི ངུ ཚ ཁོར ཇུ ཉེ མེ གུ དོ ལམ སུ ངུ སུ ལ ད ཆེ གོ ཚུ ཡོ ཉེ ད ལེབ ཤེ ཐང ཆོག དོ ཆུ དུ ཅེ ཆེ ནེ ངུས ལེ ཁུང དང ཇེ དུ ཆེ དེ ཆེ མ ཆོམ ཤེ གུ ནམ ལ དང ཅིན དང ངུ མེ ཉེ ཁ ལེབ ཤེ དུ ཆེ དེ ངུ ཅེ ད དུམ ཤེ ཤུ དེ བེ ཐོ ཆེ བ དང ནེ ལ ཁེ བ ཡོ ཆེ ཡོ ཅུང དང ངུ ཚ ཤུང དང ཁང ངུ ཚ ཤོ དེ ཐོ དམ ཆུ ལེ དོན པ ཡང ཕ્યો ཕ્યો ཡེ ང ཚོ ཉེ ཐ རང ངུ ཁ ཅུང ཨ དང གེན ཇུ ལེ ཁུང ཅུ ཅེ ད དུམ གུ ཅེ ད དུམ གོང ཚ ཉེ ཅེ དང ཇ བ ཆེ ནེ ད དུམ ཚེ མ དང ངུ ཚ ལེ ཁུང ཝ ར ཆེ ཅིན ཁི གོང མེ མེ བ སུ གུ ཡོ ཅེ སུ མ ཤེ ཉེན ཅི ཅེ ལེ ག ཉེན ཐེ རང ལ ལེ ཅུ ཅེ གུ남 젠키 최지 코르규 람스티에 네튠 닌테랑라 세주투바타 타주투바 제규 네르케와타 답데웨 지투티니 종 등웨 응즈 총둔 칸키 주주 레스노에 최 간네 세주타 레가 교와당와 레게 펜제 야도 당와 제키 순냠 퇴베 응즈 시히 종 등웨 응즈 총둔 칸 초두 주 조장 진주 민케 주주 레스노규로 슈게데 랑웨 사치 제규니 중국 공제당키 두슈 냠바 메베 리제 시히 ངེས ཁེ ཁུང གི དང ཡོན ལེ ཆེ པ ཞི གིན མེང ངོ ནེ ཞི ཅིན ཕིང གི དང ཚོ ཡོན གི གོང པ ལོ ཚོ དེང སབ ཆེ ནེ ཇུ ཇུ ལེ སོ ཐ ཐན ཇུ ཆེ ཇུ ཐམ ཅིན ཆེ དེ ཅི ཟོ རིང ལོ ཐིང རབ ཆེན གི ཕན ཇོ ས བ ཚུ ཇུན ཆེ ཇུ ཡིན ཤེ སུ མ ཤེ ས གོ རེ ལེ གཅ ཆེན ཐ རི ཤོ ལོ ཚོ ཆེ ཇུ ནེ ཇོང དང ཡོན ངེས ཤོང དོན ཁང གི ཇུ ཇུ ལེ སོ ཐ ཁ ཇོ ལ དང ཅིན ཆེ པ སམ ལེ མང ཤི དེན དོ ཏོང ཆེ གི ལོ ཚེན ཤེ ཡིན ཉེ ལེ ན ཇོང དང ཡོན ངེས ཤོང དོན ཁང གི 주주레스동아타 주주 상부티 당연 메릉오리 금시 상부교와 제유치 숨바시 뒤지 당첸키 표면이 랑종수 로주 유린 대비 수준 표면 켈레시 이마타 종 등의 응의자 형등 칸키 미지팅타 최든 첨바소 지위 첨바타 지도 레망 제네 마강 투주 리지타 퇴레 마조라 형님 개비 켈레키 고장 계획 연수 레드나 고디 쉐진 팁 육시 변종 뒤지 당첸 표면 마강 체육 공시 직접 진열 유젠키 최근 속성기 구지기 킬레라 등시 제발 탱만 용례 고장 계획 피림라 시도 지지도 탱아 킬레리를 신 탱만 교육이 지유 단다 최근 속성 유협에 교된 직장라 천대 5주 창마 수요 서기 도치 숨바시 대로춘 종 등의 응의자 형등 칸키 된다 주발 용캔 국 대반에 킬레키 고카르 셰슈 주발 교배 바라 리규 제배 도체배 제덥히 총라 피게 주주라 튼진 자유 中等于我在兄弟看我在兄弟处主张于强铁罗舍波昨年开来主张了具体马照了多多堂国产给我冲不到短不切记干净岁月街上没到切割器偏执体外我在推出送乐器什么车中等于我在兄弟看起牛流浪在路上被我在他就切别切割了各地当年本来的我在天空天西林了跳不堂坦藏了跳不切年家姐出门的切不堂行中忙错了偏不脱把切越起送不切。罗崇基这个事车不送我看年老我看起跟过我选吧。康明也。年我看起写不去罗卡祖年坦藏忙错起刚刚写到切的。我被东为才个马路当我堂查到他陈明基特朗尼送这切的。坦藏编就了配件主角了我在偏不脱把切越起送不切。就在历史东就参民军主切割。将等为我在兄弟看起故事就这些具体军电机错也吹九年设定几年都错年就这些把它偏着三不全部谈且路上都中就军南建谈普遍建都就有了各地单元经济民间就这作用吹起两名谈切得三不的创动谈别就也不前年当运来七八推到那么军途西林谈忙错起来结束我的明白忙错起制度点别错了卡错别国国公就谈我在来顿天，我组织团团了拍摄几年，有人点个团，表达空白用具了，各地东就引些什么事？
1: 这个来过年那是不行，这次就别谈，交个名牌，

0: 一个比科色比较的正隆聚切巧脱去了国人阿给教给他天庆人心了国儿写东西给你去教给习觉两天中国地震给连年的片面陆之能说中国地震给云志拉高卡班城西亚爷了点价月了烧江阔月的卡班塔安大忙为列去去了熊给人阴界些修这龙时间的铁东年浪坎地是一巧 카바르타데기야르제치리지거르제초 편종 야르냥 계급 담래 지링키 지자균라 지칭 개동 둔제 숨주 섭제 유진 대난 담라 나서기 자균라 지칭 나동 숨제 둔주 퇴숨 심바티니 사대 유징이 남아른 신 편숨 속에 사자타 첩자 근주 제유식 임바마세 랑게 길흔읍 탄잠기 경감 된자 송경기 송제 개진식 야리 등급 원장 기럽도 겐베 강종기 유충디니 로죽을 학잠근라 지룡기 킹베 참당식 임바 섬유레 대바식리
1: Tenga Changme Koryu Songyong La Tonang Tezam Chigi Mebe Chunjam Ge Kangsa La Kenyi Ge Kengba Ta Junxin Ta Do Le Mebe Chu Ge Ge Xing Ge Chu Nu Ge Yu Ji Ningzhi Chong Ge Che Yip Chu Lu Ding Chong Zu Yu Mi Ta Yer Nyan Dam Zhe Todam Songyong Ba Pun Zo Chi Ring Ge Xie Yer Nyan Dam Zhe Ge Gam Koryu Ki Gyun Do Ti Ni Ji Lu Ni Dong Gu Lo Ro Dam Zhe Ji Ling Chue De Si Zi Jun Ba Ne Guo Chu Xin Za Zi Xin De Wei Yu Yer Nyan Dam Zhe Qi Long Rim Xin Jia Yu 记录你懂居住楼二年结合当日吉林托当局我也说国家给你组织他怕是人际给

0: pinzo chiring ki zare thang japzi kherne tamre kang tang lam thu kheni tu khin ngo ni ji chun sing ki jezar la te sip chi sin yu thalo lo thu ju ri sum la le pe pinzo chiring tamre to dang song gyum chen ne lo tyun song yu koryin song gyum gyun che me par che ba ju pinzo chiring ki tamre gyun do la nyong zoro sam chung yu la reng ni ji gen khru we sa gung ji za ji sing la khong gyun ha jang chen bo yu tenga tang gu tu yu be chun sing ni yang yu ji bom shu sum bu yin ba ta 타고르키 준신창마 로주 공투 따바샤다리 타자 첨부차도 제 핀조 세링키 준신트도 규티 급티드 링니기 따베 준신라 가조르 첨부 따신 디다르시
1: 야르냐 담라라 핀조 세링 데뷔 따 경바 된주 통화 예바타 군주 로코모로 랑랑 소수 긴지 사공스 교네 모장 퀴티 냠토 송경 지신유 따 경베 닌다로 거시 송경 제바타 균제 메바르 튜구산도 정외 친직탄 튠베 뜻이 체린 말라키 냠토 쇼디 체네 야르냔 담르 송경러 대교 된부 체유 산에 되게 변종럽 친소 털럽 단냠내기 모케타 덥자지 추제 소러 예감 뜻이 체린 초 용내 체유 제로니도 니슈 쩨니러 푀기 야르냔 담제 예감 말라키 예컴 니네 뜻이 체린 심주 서지 므소 고장케네 야르냔 예컵 담제 지린 친리탄 튠베 송경타 비주 룩튠 초 용내 피게 제기 튠잠 사발레뷰
0: 타자 담라라 뜻이 체린 제베 센튜나 보고 준비 지신나가 응압자 숨주 섭시다 레기 속자리 니게 숨주 섭시 교여바타 깽의 남아링신 균투 핀숨 초스 친바 깽카 말라키 댐뷰링신 균체 메바라 렉수 친유 담레 코리우 균투응앙 렉수 친네 타고르기 망조라 깽캄기 용법라유 야르냔 담레 닌담키 저입치 루딩 총조로 균투장 듄주 통하다 미숨쟁 업중행아 여바타 담레 코리우 송규레 된타 요거르 피게라 균티 군디 담와탄 듄 루딩 총주 망조기 버버탑람 삼미체 바라 양도 친유 저입주 루딩 총주 자두 레팅 루가 기루미 총셉 다르게 기체규바 연기라메 명아라 총주 난키 망조 자제 듄줄라 야르냔 담레 제종 규라 때네 버퍼라 총와타 세신 규슈타 제종 규도 레슈 신도 유소 최종소 체베 로시부로 총주로 용법 고르치 갸락삼 용어라 규디 투비 지시 녜동쟁아로로 루딩총주 미리 찬용용법 고로티 숨락잠 진여바리
1: 깨캄냠신도 좋아타 지롱캉사르 초반에 지신캉사르 깨와타 추제랑가르 푸딩체베 파르키 야르냐담제 균도니 캉종사드 깨캄 규림딘뱅아 조경체베 수냠퇴베 락린시리라 탄자 미리카키 망초추 링원추다 미릅네 미릅

Chomnam

年别松阳金别蓝列场年久的本期已经养大我年纪不如写前别列场的年别养大吃了的那些日

年别松阳金别蓝面茶年久的不用去一个年代我年纪不露些天别年长的年别样的吃了的年节日

Kirang ke nyingso namba, tochena shukuyin.

ཁྱི ཁྱི ཁྱི ཁྱི ཕུཤིང ལ

0: Pyoge lozo ke jen, gen tine chura la jwa ta, gen tine chura la ge kante sara, ngaybu minbi rinne shusha si gyur yori. Tati pyo len tang tamar gyu du, ngaybu minbi rinne shusha si gyur yori. Diri, qab ti gyan la khar su yana, ngaybu minbi rinne shusha yis, gyubu zang ma se yana, tiki yana dui ming la khar sara, ngaybu rinne shusha, tawa nga na dung ngay sa ngay, ngaybu rinne shusha, dos gyan la yigun na jay yana tar jib tang yori. Qab ti le yana, gya yi ki yana, fai wu zhi,
1: ཁྱི ཕྱད མ ཁྱི ཕྱི ཁྱི
0: 参不 요리. 맞아 人家 수사에는 송교단 군지 집에게 규림 나리나 人의 뭐에 차세기 人의 수사 도구이나 송교 재단 지록이 탑시 대당 단대금의 人의 수사 송교 재단 지록이 탑시 등이나 만져와지. 맞아 人의 세계 송교 재단 지록이 가져서이나 대이나 조이나 자가 지어야 되나 조 다지 지어야 되리. 대이는 매로 마셔도 지그리. 대는 구조 뭐 용어 체크리 대체 뭐 기부 체크리 이런 단대기 뭐 매인 배리니 쉬셔서 해야 돼 근데 그래서는 대는 미리기 정제 배수는 대체 있는 대는 균진 난 거리 다비 난 거리 제자 뭐 인바다 뭐 매인 바스게 돼 편주를 이나 좋아요리 개발이요리 다 대만 먼저 이제 배를 이나 당도 말 미리니 쉬셔서 해야 돼 이나 다리 용도전 是吧 매망 부지게 대리는 쉬셔야 돼 경험이 주세네 근데 지금 그래서 아니 먼저 배차시나 주진 당동 예비계는 급수 준비하기 작성인 분들 묘미리네 쉬셔나 아니냐 더그치니 열이 예수김이 열이 대신 있는 먼저 묘미리네 쉬셔가시에는 차감 더부 묘미리네 쉬셔나 얘네 또 더그치 예수김이 열이 또 제자는 대소는 먼저 묘미리네 쉬셔서게디 땡에 링의도 맞아와 있어요 경제들이 대소에는 미통적인 투배다 뭐배 차시에디 손자 대소 처음에는 아니 계속 조진 타동 계획에 고치에서 정비하게 제약다 닝버지면 뒤는 링이 쉬셔나 성격 체크 기리 다리 다 계속이는 제약다디 동예에게 라제디 되지 야부지 여비이면 이는 뒤에 여비이는 단다 선불라 안 뒤는 아주 미미리는 쉬셔나 제단 전주 태리는 아주 면지 지주에는 뭐부 인버다 뭐부 마 인버스게 예와 지주전에는 그거 첨부 열이 뒤는 타니 아주 민직 뭐부 세게디 뒤는 야구에게 경제에는 뒤대지 열이 다 퇴치수이네. 무미진이 쉬샤 디레튼디 니동 초게로라. 맞아 벌어 거주베게 제수이네. 아니 니동이네 중이 죽숨 거티바 레튜 아니 가레스나. 만주게 로사베 캡공소. 메마부지게 무미진이 쉬샤. 더원은 중에서 그 집에게 타니에디레 아니네. 그 도난 중지. 아니 로사베 캡공소 가레스나. 드럽 공메기 로럽 없지나라 리빙기 유도. 가레스 우신 원화 차에 세세유바. 진짜 세수이 봐라 시주지 봐 답변 비인한도 아니 이규 민도 아니 가슴도 좀 버리 나도 이규 가슴도 좀 버리 땅 안 되네 아니 상무동 거 봐 실 리빈 기타이나 우신 문화 생물 배 뒤게이 뒤는 계획 페이브드 문화 이탈 세워 세워게 다제 지어 봐 뒤게 용공 지부지 마리 머신 안 되다 있네 계획 페이브드 문화 이탈 세게 다제 뒤에 용공 지 있는 거 좀 조지 있는 거 좀 우신 문화 자연이 되지 이랑 티지고 말이나 좀 그래야서는 전도하게 페이브드 문화 이탈 세게 다제 뒤 용공 있는 페이브드 이탈 세게 지어지 봐 당토 말 당연히 차인도 돼 페이브드 이탈 세게 야 인류 코토와 페이브드 이탈 세게 근데 지에 좀 기술 양 뒤에 있는 그래 민간 창조 세게 다제 뒤에 충분히 学校 的 名位呢，大大家提到苍马来呢，偏最新旧结节，可是说不了是呢，年龄加密松落了，啊呢，非物质文化遗产是个给给的，基础到了改建全部的，改建全部没在呢，可是呢，我就艰难了，年龄加密就几多年前呢，我们这里呢学校给松旧给的，这种对不吧？个体都是给一大个人批准对不的，蛮多。 我最近呢，建议呢，无形文化遗产是个真正的，就是重要嘛的。谈到呢，我做人教授，非物质文化遗产是个，是个，但大家也得了看，建议得了看，是培养了一个民族的人生团队的。

0: 但天主因为呢，研究的文艺的习近平，民主的经济前不是，可是也给人家习近平的那个历史呢，讲个学别的，无形文化遗产是个角儿吧，得了习近平，但他的文字呢，台湾的中文上我记吧，我在没明白人家学校，我也不明白人家学校是个第一呢，文艺的可能准备的是呢，建议非物质文化遗产是个第二，准备是，但呢，肯定的是呢，俺做呢。 这个家长长了，听了前边的信徒，确实的，提前得到了点呢，蛮多钱呢，车啊，这些，这些情况做呢，俺那等就别人送不能行呢，俺做呢，他可能是呢，一脚青年基因吧，往都当不赢呢，我到点出去什么奖金是吧？俺一脚就没得，硬硬，硬硬的了，转个多个，他这个呢，我做一脚就别，硬硬的了，转个多个，他呢，什么事情？
1: 阿不，他这一年我做玉米人的学校的，送酒给两天堂，俺那呢，军人给两天了，偏把用事的些，另外当俺最近呢，家庭没嘛忙事，那么几天呢，人家学校的了一呢，俺那呢，准备给呢，搭档堂，提来呢，花人当领路里呢，偏到用事的，提来送给多事。
2: 生意那不错，下面某天呢，玉米人的学校送酒堂军人过了去，现在呢，玉米人的学校去扩展过了，现在呢，我提先了呢。
0: 태도양아저이나마음배태진나는의미리네 中国人的学校给我们用啊，切我的，贴了老将学院的开钱不是？外面人的学校了，一道都快别给国家人那个做看你了的。第一呢，看这是这些什么呢？第一呢，娘们介绍老师村里人家赞助的外面人的学校，疫情哪里快点的？第一呢，可就这些事呢，你当见面送了了，等不了激情的，是吧？第二呢，就可点的。第二呢，我做呢，第二呢，具体的，基本的，怎么领人心的？你不第一呢，可是呢？ 中华民国集团阶级的外面人的学校，集体哪里呢？第一个扩展就可以的。第二呢，可就可以说是，你都见面了，但我做就这个老了，你呢？第一呢，集体的点别全部的，第二可以的。但第二肯定是呢，集体的难度肯定是呢，外面人的学校是个第一呢，学校基本你肯定是的是呢，第一个他忙错，但第一个是呢，第二我做呢，之前呢，啥子机会呢？你们就都错，担心别给的，俺呢呢，记住个错记。
2: 俺们没错，顶这就是考个院的，天大俺们天大的农民的学校，俺们就去年给俺们龙柏一年级的，没错一年级，顶这就是考个院的。俺第一个他忙做各个没给的，各个是俺没给的，是吧？人家学校的初级、初级的职位，基础的六年，现在农民的学校是个点呢，基础的六年，点呢前后都要有的。上边都是正当，上六个前说，天然呢，现在云天，玉龙天那里边是吧？
0: 开始呢，玉龙天那里边每个街道旁边的女子，俺铁塔塘、这瓦桥边的、老街塘、女子、老西、人民七个边的接了三十，第六几个的。但呢，可惜个天就开始出不了事呢。俺看了人家外面人的学校的，我不满意不是学不了，俺想的呢，可是呢，俺那老街塘、女子塘、老西、天子塘、人民七个边的，都是我不满意的，学人接一个的，人底下是吧？第一呢，我做可是呢，外面人的学校。
2: 俺呢，将军别送七百，军人呢，六十提的，伢呢，伢们呢，九十提的，伢们呢，忙水提的，主要差别给他，没得没人会给他，哎，学了几六十的，俺呢，第一呢，疼爱的，七八十给，比月月了少不是，第二呢，昨年去买的，俺这个没人呢，学校呢，写的，昨年提的，恁个做呢，俺呢，都是正当，那么正当，就这一年的，天做了考秋月了吧，一年天做一年，俺做别说呢，六十几个呢。
0: 将军别送七百，军人呢？那些忙不过月的，讨个过月的。俺那差不多就七百，军人呢？俺做呢？俺差不多忙不过月的。第一，俺做呢？过个月的。第二是吧？现在天都早嘛的，第二天呢？俺们人家学校将军别送七百，军人呢？他做考秋不要的。现在他我也没有多没中啊的。一年第二呢？昨年写的呢？没人给丢了一百个，俺老在的他，俺那就在的他，俺没娘娘的，现在第四个月的是吧？第小了写的，他。 我们人家学校体力课也是呢，第一个他忙做个车多，没人呢，没人是军人去吧。 디는 그래서 로규기 차진 시기요리 누미리니 시샤 디는 저바 디는 마르송기 지소나 총바 마르송기 뒤에서 총아 미름네 미르발 균진치 저바 레 디리니는 사르도 총에 교제 제거가서 마인바 디시기요리 망조아츠 랑랑 초대 지세 유롱기 쿠류 대시 정주감탄 로규 성주 집에 최도 법된 균제 미발 양양 사르도 치바 디시기요리바 대는 의미리네 쉬샤 대는 아주 망설나 안에는 초아기백 정중 쿠류단 된체이네 랭이기다 쾌골 시체 양양게 사르디 제초바 저와 대는 아주 편부만 임부지 얘기여 봐 아니 선부임 봐 아 대구다 망조 초르 면든지 선부탄 매버게르 좀 봐 딘데지 첸데이 봐 딘데지 니 균베스미 면든지 선부탄 균진치 되지 선부기베 토네 아니 랭이 나만 랭신다 미리기 랭이 사르디니 봐 진조 지속체로 동안 대인스 대인한가 저 그래서나 대기 지신기 난기 다지부리 고대 지신기 난도이는 단대인은 그래서 계지 미리기 초단 이지당 참바 안 대구 망조다 미길 제베 편주기 진조기 거고당 균투 비계 동화당 튠배 의미리네 쉬샤라 섬시치기 예스 대소요리 조하미마 지진기급기 의미리네 쉬샤기 제팀 난도이는 그래서 그래서네 아니 무미진이 시샤 집안이 미리카기 미망츠 미르브니 미르발 균진 제바다 링의 시샤기 투제 차실의 지위 링의 카기 남바 천당 대신 수주 링의 카기 천당다 지위 응어제단 지구빈에 지엘라서 스타디 있는 것을 가려서 제심기 난기는 아주 거전디는 광기 지식 난기 거전디는 한 대외장 더대로다 카세로 거대로다 이렇게 토안에 있는 진동시부지 진리지리죠. 딱 공기 있는 아주 거대 큰 이기 니래는 그래서는 기대기 개발 중세요리. 이봐 이번만 또 뒤에는 지천 난도 직성리 난도 뒤는 직성리. 빼나이는 지진기 난도 의미리니 수시하세요. 뒤 지소지 라린당 삼류 도시 진당 남부천당 아니 세제 윤대 뇌제시 레리 신세 세요리 봐 뒤나 뒤래 이네 제심기 난도 대다이네 뒤에 人类 인간들 지당시 진대에서 시작. 다만 저기 레게 난도이나 거든 디니니가이나 러브존 체크지리. 냠도 배주동거리. 찌르대 찌르마대와 디대체는 유교요 말. 그래서는 거든 디니니가 배주당체 의미리니 쉬샤라 교용내다 경어 체크해다. 과딘스 럼버 체크해디 개체부 차요리. 개세 거든 디니니네 균진 야구 마세나 이봐 거든 디니니네 예자리 있는 것도 경어 매버이네 무메진이 시샤 송급 레튼기 레튼기 난도 아니 미치기 레튼기 가져와서 제대로 그리 가져와서 제대로 그리 뒤에는 코아딩 서브지 말름 지제가 가이 서브이네 무메진이 시샤 쓰게 뒤에는 아주 그래서 나외진이 카긴 나네 단대 뒤급다 뒤럽디 민남 거불어 참바 마음발 텐도야 균비에게 진탄대비 수주진이 비중카 인거벌레 아니 인거 유제당 수주 유제디 무메진이 시샤나 말이 당은 저기네 정말 수익이 닝박하긴 나네 아니 수준하긴 나네 아니 표도 중요해지니 수샤 저 다음 거지리 제당 아주 있는 의미리니 수샤게 거대디 콩도 취부 제제 니도 줄이 야부 영화 제네 나선 빙주기 린단 대비 리니 수샤 선교 도로체리 대면은 아주 네 의미리니 수샤 나래 아니 역도 냠지 저거 차고다 셈냐부 제주기 봐 진짜 전주리 세상은 좀 의미리네 수샤디 거전디 아니야 과딩서 랭급은 마세이네 뒤진기 의미리네 수샤 다 하바르도 맞아 있는 정카 이래링 아주 서비카라 의미리네 수샤디 다 문진슈야 셰프셰르치야 대신 의미리네 수샤가 정적이 최고비야 라서버 진짜 마부절이 그 뒤기인 퇴제도서 뛰어치는 맞아 있는 타니한테도 뒤기 의미리네 수샤 거전도서 배제했다는 거래 배제했다는 자 있는 맞아 있는 의미리네 수샤 있는 아니 퇴도 중화 진짜 아니 내가 저기 초에 나리는 다 문제 시도 버치거든. 대소리는 손접 치고야.
1: 생각나 버쳐. 광토 니숑 노상라니 의미 정례 쉬샤라 이토도 쾌베 고든카 니유 추타 디신 의미 정례 쉬샤니 나송기 투수 총회 락제타 규제 소라 고규 추고라 제지 또 뛰나 줍스. 샴라 모트네 의미 정례 쉬샤키 고든니 레가 응은 죽베 계지 정신타 의미 정례 쉬샤타 정의 손접 치조 태 개바 강유미 속에 고라
0: 지리능위에
2: 대신 것도 개난기 땅의 미리네 시작이 제트미네 도전하는 있는 것도 세우시고지 소요리 대난 뒤에게 고전뒤에 편집 돌아왔던 게 조치와도 결국 구별했으니 미리네 시작이 미래잘래디 전진바디 내는 것도 이나 즉 손주치야디 조시하고요리 단대기는 것도 미리네 시작 민修所有的, 但 you don't get me, true on a cosova, thunder poor to you, and so, Mumidine Shisha, Hesal Chashane, that ten truth is every Tina Lina, Mumidine Shishagita, Song of Chiaki, so what in Yelina, Mumidine Shisha Lazeta, and in Juzeta, Tessin, take or in Museve, Meditue, Zol Shashari, Mazo Hesal Chashabina, Mumidine Shisha in Sunja Jesukaku, Rigmido, Mumidine Shisha Sunja Jesukaku, Tedan Chapjigina. 미미리니 시작이 균진바 숨겨왔다 제주 개직딱딱 단다보도 제수했다 완전시위하리 코도 있는 쪽을 제구에게 경제관이 제비인다 미미리니 시작이 시딘디 미리 미리 땡구여리 계속 미리 매부이는 미미리니 시작이 연구 주그리스에 드리지요리 미미리니 시작이 단다 발이 있는 것도 집 내가 집에 주심나라 누민이네 시작에 거든 티기는 아주 양고지하고 그때지 도시 누민이네 시작 등기와리라 아니 지 누민이네 시작 거든 티에 막 캐비동도 동심으리 이내래 누민이네 시작에 내가 지내 균도 마부 중화다 아니 미 마부 지내 들리는 거든 지 균의 매배 왕기 아니 아주 누민이네 시작 등기에 다른 지 다음 마신 받다 아니 근데 지 차진 생고미 뒤 뒤에기 이제 지 직세부 뭐 중요하게 돼 내지 마부 열이 대거리는 다 지금 누미리네 수시하게 다 리베션로 배차서 누미리네 수시하게 지시 아주 개 왕원장 선생님 들이 개가지고 코란게 수입에게 빼집던 직세토비 있는 디나나 세부 열이 디나나 세부 열이라 아니 지 디코알렌 토비 있는 아주 누미리네 수시하 아니네 지 뭔가 진진지 다음 토비에다 개세만 뭐 전 토비 열이 대신에는 다 퇴치기 가서 미미리네 쉬자 단도부터 해설 차시네 조수 다 테모 조수에 버려라 마음바 단도게 테모 좀 개바 된데 속으로 아니 수입에 줄이는 거 좀 내팀 봐 이내지 아니네 디기 차라는 게 우리 이내지 참으로가 되는 미미리네 쉬자 고등디 있는 거 좀 즉 콩도 치고 제제 고등디 균종 처리 계속 고등디 균종 맞게 되는 거 좀 미미리네 쉬자 있는 다 내 콩도 쉬면 내신 수주 인부 탐제 미미리네 쉬자 말이 미미리네 쉬자 되는 자기의 열이 쉬어라 봐 아니 있는 거 중에 자기 말은 봤다. 아니 있는 디나는 코마로 붙인데 미미리네 수샤 민슈나라다. 즉 년년냠세지 주위에 인베이네. 맞은 미미리네 수샤 성격이다. 레시디레는 즉 포기 제부 양 투기 말이. 제자는 즉 미미리네 수샤기다. 거든지 즉 놀랑에 거야다. 레게나라 다 배제 동 거야디. 개체부터 차열이. 그래서 뒤에는 즉 저기 과외 아버지 레모도 비나 아니 성격 제대로에는 제대로 된 저희 아버지. 성격을 제대로 던져 아버지 주위에 두고 말이 딱 그래졌으나 맞아 의미리니 수시하기 있는 인위탄 자월다 수시리니 수시하기 콩수 뻔함다 인위탄 두어 제비니 성격 지대 딱 참아리 아니 의미리니 수시하니 딱 서구 명신 70년 뒤에 샤야디 마인바르티 구유주의기 탑라 되네 아니 대기도 없이 균주 영화 책으로 와 균주 영화 책 아니는 뒤주에는 의미리니 수시하 성격 지대자는 가서 다시 가실 줄 알이 디는 아주기 디기 집 가르스 의미리니 수시하기 단대게 거든 디나리나 즉 송도 대체는 시에고야도 되게 있는 게 가장 의미리니 중에 수시하 송급 지류는 카그그리라 라바의 그그리 생에 데이터 봤어요. 그 데이터 그래서는 송급 세계디 근대지 뭐 자체 비치로 봐 송급 세계디 가르스 의미리니 수시하기 근대 뉴바 뉴베게 년간에 타와 집에 지득하게 지민다 디리 송급 의미리니 수시하 송급 세계디로 봐 아니 대금의리니 수시하게 깨톱삼 다 균퇴니고 마냥바 네바르 집에 개는 집에 제덥 가라 쓰기어리 다 디나가 손접 제덥 던져나가 콩을 가려어렸으나 대금의리니 수시하게 초악하게 남균 땡기치고야 십시체제로 땡기치고야 아니 이자소고야 아니 나 이자소에서는 의미리니 수시하게 심주치고야 디체주 디정주 배송 그대 치고배 심주치고야 한 디네는 의미리니 수시하게 다 냐자치고야 냐자 그대 지그베 정의 냐자 담만자 가르도 그 의미를 내 쉬자지 냐자 지금 다시 가르도 냐자 안디네는 송급 나바 거기도 안 송급 제도 내가 근데 제자 송급 제도 왜 대신 그 의미를 내 쉬자지 때 제자 지그 봐 제자 내가 요리 안 캬비 동거지 캬비 동거 봐 캬비 동거 봐 아니는 균진 지그리 다 균진 뒤 쪼지 차 용기 요리 근데 있으나 뒤는 그 즉 ཁྱི ཕྱད མི ཡིན པ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진배기 튀기기 망치기 진진 쳐다보 된 주지 거야. 진배기 있는 거죠. 탑시나 맞이 비율로 와. 이리. 계속이나 탑시도 배거리. 아 손죽기 그 되고 그래서 탑시 공원 주비가 탑시 되고 좀 멋세이네. 딱 아주 별이는 미세게 탑시 같이 돈 거리. 그래서네. 아니는 즉 이규치야 돼. 네 바로 의미를 쉬셔야 하는 게 개치워지리다. 맞으기는 의미를 쉬셔야 되네. 내가 지도 있는 즉 개난기 신진 카 현다 뭐지 뭐지 양인 그래서 내가 그냥 지기는 계속 되게 내가 지켜야죠. 뒤는 이규리 개난에 맞은 의미를 쉬셔야 거기 시주리 아니 리베이션이 있는 창매 있는 것은 개인이지 개인이 진짜 지규를 맞아 신지가 다른 지규 다 별에 있는 의미를 쉬셔야지 차례는 이제 망부시 다 맞아 자지기 신조 망소 사바르도 디나는 아주 균지바 망부시 자체 신조 망소인 뒤전에 아니 자폐기 이규디 있는 개체부 지규를 디나 이규디 아주 능의 미리네 쉬자 십실치도 탐탐마 있는 아주 비기 남네는 젠지 집었다 아니 이사 최도 집어 아니는 디나 제십 집어 텐데 삼아 비기 남네 요요리 균진벌 깨지 뒤에 안 텐도 창마 있는 치수 있는 아주 야인 그래서는 백엔년 쉬다 아니는 캐비 집에 규림나 야인 지기나 개일 봐 이규치리 아니는 그 급급 수 있는 제일 이길 제부들 나야 있는 거죠. 노미리네 시작 제부 비디오 있는데 얘네 프리토를 양결 주로하고 배 되죠. 제자는 노미리네 시작 벽에 노미리네 시작 내든 제발 제벽에 될 수 있는 갑이 이길 때는 개체 뭐지 차디어리 맞은 노미리네 시작 내든 진행 내든 바 상에 있는 즉 갑이 이길 때로 도난치고요. 사발도 있는 거죠. 개인의 비위규에 비위는 개인의 규백에 저절되는 즉 말 수 있기에 타니엘에는 성격 여부 최고 봐 아니는 즉 계속 개난 게 다 건조 마부 지게 뒤는 말 수 있기 말 수 있기 타니엘이 개인의 규백 그 급 수 있는 개인의 거대부 여부 지금 비위 나래에는 다 맞아 말 수 있기 민식이 대 장수를 좋아하고 있는 되게 다 내가 마부 지게 제자 있는 즉 무미진의 수사들이네 갑이 이교디 개침벌이 아니 그저 다들이 이제카 이내리 아니 시주 이내리 아니 대외적 무미진의 수사게 제일이 다 리베시모 터졌다 피토네 단독에 단대 얘기가서 갑자기 다한 토비네 대외적 먼저 균진부 상매 있는 뒤는 거의 아버지 최제 무미진의 수사세에 굉장히 영인 근데 줄 쓰기 위해 거의 아버지 최제 뒤는 즉 코나즈가 정제 배송 집에 규림을 대외적 야부 매용에 섬섬 내일 개배 매용에 섬섬 최선 뒤에 있는 누구 마부시 전설이 섬섬이 두었어
1: 생각나 맞죠 Shamla Mutune, Umi Rinne Shusha, Sungyupta, Junzin Gorki, Shizale, Umi Rinne Shusha, Ketu Kang Yumi Kikola, Chedinamo Tisenona.
0: Ba, Mabu Mayim, Rinne Shusha, Ketu Gorji Shuis. Ta Kondo Shibe, Umi Rinne Shusha, Kodun Ti, Nando Kuyu Beg, Tapisha, Umi Rinne Shusha Serva. Ani, Mirubne, Mirubs, Junzin Chunga Shiba. Yan Diguta, Manzo Serva. Yan Junzi Mibar, Yan Yan Sartu Serva. 아야 민중기 선바단 균진 진대기 선바 세외기 다 강내 세외기 계적가시 위배 토안에 무미리니 수시하기 계주 카 조직은 저 초동체 두비어리 대다신 바이는 그래서 무미리니 수시하디는 무송치도 떠대어리 초안의 나라 다 당부디는 아주 계주 당부디 무해부 마인버스게들이 무해부 마인버 세워디 그래서는 무미리니 수시하 제베리니 수시하디 계주 문세 되시들이 tīngi kōnglē jīg shūbī yī. Ngāi bū māyīn bā sētyōng tī kārīyās nī, ngāi bū tējī yā sū sōng chē shībā rī. Tī yāng kārīyās rīnyā shūshā sōng gyōb chī yuwa mī yū mīndrā wā tō nī shīg yuwa rī. Ngāi bū rīnyā shūshā kī mīngdō nī sōng gyōb chī yū tī kārīyās nī, ngāi bū tsō mīmbā lā jī sō jī tā ngā tsū lāg līn tā, anī dō shī zīn tāng tā, rīnyā cun tāng tā, anī nī nū jī la sobre ge ina kares ne ma zo kansa mi ju ji xie cha tang nyam nyong a mi du xi so zo zeng ge ba be cha xia bin ma zo ine den zai xiang zu kan xi gi na la zhe ba long dong zha ren be ge da zhe mie za qian bu ji ni za qi ye be wu qie ye be wang du dang be yin be yin ne ke si zhe mie de zhe dong qi gen ge ju zhe bu ji me be yin ne zhe mie de za qian bu ka zhe yin be yin ne lu ju ge ren tang ka zhe ye be yin be yin ne zhe ba 나면 자녀티는 자녀부지 차두기 말이 계시니 디 맵이는 라제디 맵이는 제디 맵이는 조동기 봐 제가 자녀 조동기 규제디 무미리니 쉬샤지 급도하게 자녀티네 맵이 넘버 성자 티네 결정도 무미리니 쉬샤 차두기 말이 양변나 초전지를 차시하고이네. 초전지 부디 의미를 내셔야 차투금을 줍투금하지. 초전지 가려서는 뭐버리. 이봐 뭐버 차지리. 뒤는 미통 럭신 제열봐. 이는 미리기 초전 개비하기 구림탕 냠냠 탑시 대조지기다 의미를 내셔야지. 대조 있는 거 중에 다 나중에 냠냠도 다 있나 제부터봐 시리. 이마 자식 되기도가 재산 대조 있는 거 좀 의미리니 시시하게 난 게 있는데 뭐 멤버 세야지 그 어디리 다 미기네 뒤로 입에 세자 아니 냠냠 대신 대다들 제외했다 리니 시시하게 당대 걸지 봐 뒤에는 아주 대주 저디 집들이 다 뒤에 있는 거 좀 의미리니 시시하라 대주 니버디 커리어스 미접네 미접 벌세지 그거는 아주 이제 집 의미리니 시시하 거든 시에도 있더니 디슈버리 미접네 미접 벌기 진지워서 Mwemirini shusha di kariyasa melu mangpui lujui na mito jiki jila gyui di zingyong besum cheshinpe shusha tirigimba. Tela ta lujui ngijian goebale tirigi na sartu chungwe rinne shusha mayimba chungiwari. Ta mwemirini shusha gini nga zui na jichana gyekabrimbe mwemirini shusha nyeshu chibwe gyurimale dili chakinyiwari. Dili nga chakinti ngose tobiwari. Dili jichana mito sumi yenje kwae shukiwari ta. 미미리니 슈샤 지리 미도 수미엔제 당하즈네 도시레네 미도 수미엔스디드네 미도 시국이야리 계시 케라이네 당하도 쇼부선예 지임바 차샤 차샤나 아니네 케라기나 지 케라미도 시바디면에 케라 코나 케라기 빠라 아니 케라기 보라 대신 케라기 아니 양보라 서버 대체 대체 제제 미도이네 짐지기야리 도고 미도 도고 짐지기야비면에 미도 시점 아니 미도 제절다 로숨주 집지기 예배 왕도 답이네 아니 너게 저주게 계속 있는 믿어 숨디 뭐 준비 있는 여기 와 말이 나 저기나 신사 인식에 되었다 가지 믿어 숨디 고개하리 믿어 숨디 매비네 나 저 사르트 진네 이네 이제 엔 딩게 사르트 좀 지적이 제고다 아니야 명 가서 대도 먼저 두게 와 말이 제가 안 의미리네 신사 미럽네 미럽아르게 아니 내가 저이냐 집 계주 요리 주게 어디지 디저리 계시 미럽디네 균치비네 응미리네 시샤디네 다 자동스 주기야리 다 디네 있는 거 응미리네 시샤라 디귿아 망조 계주야리 다 디귿아 망조 시게디네 가르치고 그래서 응미리네 시샤니 아니네 사군 시도 봐 사군 이제 시

0: 되는 도르디고 가서 해보지. 빼나 하미 규제디 땅아 좀 수준 되어 가는 빼준 드리도가. 달 하물에는 접신 예 봐. 아 단대 차리네. 예배만지 단대 차리네. 정지 비슴 집에 가서 접신 개요지. 다는 내 집에 접신 개. 접신 대단 접신 집에 기름이나 그래서 땀주 나서 주기 예 봐. 뭐 뭐세네. 아니 대접된 집이 있는 갑시에다 아니 루시에다 남타르다 셈담소 양딘데기 리제 마부지 냠투이나 왕주체요 제산 수균 들갈딘 거 중미미리 내 수샤나기 야이네 지 이와 개침부지리 셈담딘 거 중미미리 내 수샤나네 이와 리기네 마바데샤네 지요리 또 셈담스 킨데레스네 또 미리 소소 망주도 중에 제세장 마임바 셰단 담비미기 잡된 진데지와 나도하기 좀지지와 때 나도 그 좀지 배선 담비 이내에 신다 가서 중 이내에 나서 버기 내 좀지다 아니 시동의 규제 등이 이내 또 뒤에 위나의 폐제 침배기 차등기 규제 미세진지를 봐 등이 숨도 줘요 등이 폐제 침배 멍시토하래 아니 등이 이내 숨지 체제야 심어 담 체제는 아주 배기 루카르 날이네 계주 뭐지 붙이 차려 따위는 아주 유전 구일에 있는 덜접신도 집에 제가 대부 차시합인 따뒤에는 심어 담기 쉬샤 빼준지리다 배순지리 시행 아주 제가 좋아. 뒤는 가서 제가 규제는 가서 제가 개는 다른 가서 아니 제가 코란 개는 그 개용백 바 이내지. 아 코란 개 라바 예윤 키백다. 제주스르베 지주스르베. 아니 뒤다 퍼바다. 라서벌 안 제시에 태도 있는 지금 지는 담 담이요. 니는 시에요. 봐. 담도 시에 비메토네. 봐. 담담장에 뭐 세세장에 뭐 진짜 규제는 배터 제시 작수요. 제산 뒤는 셈담기 뒤들이. 셈담 뒤에 담당 좀 이미지 내 주셔는 중세 명예기 세대.
1: 생각나 보죠. 대령기 변종 세대 내차나 의미를 내 주셔 송급타 군진고 제시자리. 我不明白人类学校级别大家他提扩展看着影响。我们人类学校去开去，我们人类学校研究其当所结果了，其他能为农村用处当主事。听的来听去，是不是请个人看？这点变着邋遢，总得他做点收看，等着老不赢。
2: 谈的你，毕竟去出做你学这批大大事。谈得起的生物储备里程的你，中国品种系列应该里程日。
3: This is Hello 西藏。
4: Located on the southwes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Xizang Autonomous Region is reputed as the roof of the world and the third pole of the earth. Endowed with a unique plateau environment and diverse ethnic traditions, Xizang has intrigued and bewildered the world with its many mysteries and puzzles.
3: Hello, Xizang will help you learn more about the history, economy, culture, and scenery of Xizang. Join us to feel the pulse of Xizang.
5: Hello and welcome to Hello Xizang.
6: We bring Xizang to wherever you are.
5: Brought to you by China Xizang Radio and TV Station.
7: Hello and welcome to today's Eyes on Xizang.
8: Hello Xizang comes to you every day with some major...
9: This is Hello Xizang.
10: This is Hello Xizang.
8: Hello there, welcome to Music Shangri-La of Hello Xizang English Service brought to you by China Xizang Radio and TV Station. I'm your host, Cecilin Digi. In this edition, our topic will be Tangka and the story about Tangka. Tangka, a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China, is a sacred scroll painting unique to Xizang with a history of over 1,400 years, painted on clothes with natural mineral pigments. It mainly depicts Buddha, Bodhisattva, and Tibetan historical stories, framed with gorgeous silk brocade. It can be rolled up for easy carrying, known as portable temples, beyond religious worship and meditation tools. Tangka records Xizang's history. Tangka records Tibetan history, folk customs, and Buddhist culture. It carries Tibetan people's spiritual beliefs and is an invaluable treasure of Chinese traditional ethnic art. More details, please stay with me for 60 minutes.
11: Discover the original Tibetan music.
12: Take a listen to how people sing about

신발뉴. 미스메 몰라 락바 챙규 대예 세심다. 쥐람 초르투바 대신도. 네기 타당 밤에 꾀년라 락베 제바텔레. 텐수 가단다. 빠싱 뒤에 시가 초르투. 디아나이 꾀년 기념줄레. 네기 나기 지도다. 랑왕기 별라 냠수뇽 투바다. 제타기 개부 생기양 뒤뉴싱. 뒤차 투슈 티리장 뽕월 뉴베 냥법 초르투바다. 피나시시이 꾀년기 파 조싱. 조기 냠기 네기 일라 심바텔라 바리기 성규 네라 청신 나기 상와 뜸바치 네기 비칸기 장딥나 호마르기 꾀년 능수마식 하자 마보로 깨네 샤유바티 락바르 릭 디와르티 호마르기 빠냠다 쪼나 댐베 쉐레라 네기 딱바르 뮤큐 침부 락바 챙기휴 진염 댐베 제외 년마 태균 공기 매지 지슈 임바티니 강티 계급당 매마기 된투 툭제다 까제 탑주 난외 빵다 임바티테 내랑 경아 태다르치 공기 식득 제외 진송키 투니 제외 기리스르 외난 모산 남가 제와 타마르 팜니 수치 신주 제부 텔레 바디엔 남다 참지 냠당 디니 거두 세민 양배 냥아 바시기 시킴시 아 공기 고스시부 토팜 티다 조주 메베 세모 링부 식당 자외 뒤럽 티라 내기 균아 하잔치 디니 므나기 므나 닝궁 니외 밀라 세티와 자와 니네 므나 랑랑나 외나 세리 남이야 마치소 시바다루 호마르키 루야 림바 네게 퇴겐 처체주 강티 차당 협기 남뉴신 머크루직네 직도 껴디 고리안티 소와다 제가다 먹주당 제법근 강티 굴두 시신 바위 미리 시기 제지 나와 분비 루르라 루티 모사르 럽칠라 빠냠탕 덴비 롱웨 왕두 손웨 냥아 켄티르 냠바 메베 시지 체냐다 지시 파도 뮤크 토바리쿠르 짐괴기 제슈르 락베 미글레 뇽르 렉바 토미 네게 딱바르 시바르트 네게 삼바르 쿄티기 섬지 손나테 렉시기 미시데 냠십네라 피과 차도 코나냠라 도카마 주발레 제베 기리시 레규딩네 나위 기리시베 로가 띵츠 네게 심바르네 德康的德具体呢, 내게日记직임, 고급提다, 망不明。 卡地给定度,这品别德康提다, 내了虚间穷呢, 내让一万创别吞噬提囊, 我所最把得不出呢。 德康给这品落把来讲, 捉拿七七我用具图。 내了听啊, 该查七位, 德康我卡些给, 先接托别给我哈将三不用用去。 콩남 교체라 신도네 장신 캐버티 키랑 유튜 디타 제투 주네 나위 쪽된 튀기 직된 두 치바뉴 세모 엘린 테르라라 교체 첨뉴 매도 중왕아신 탱시라 콩키 네기 루프 뒤세 쯔무식 첩신 유튜 네라 콩기 시레타 남사르 락바 창초베 나와 제주 콩기 감나 매지 헨리 오핑라 신네 슈두라 개뷰 춘다 다낭시 대이 쥐람기 추와 강산에 키뉴 캐두 박박면바다 남줄기 추베 강디시에 김대 균키 칼로 규루와 뉴베 개뷰 진념식는라 공키 개뷰 체제지기 시레레 민남다 마주일에 대비 이동기 냠나 장슈슈르직 짐바티니 내기 남양 지탑 마치소 내기 타동 구셉 제퍼슨라 모신라 강티 내기 자울 투바테르 내랑 뽀빠기기도 내랑 유 강식도 주투 테카르다다 콩키 착뉴나와당 뜻케와 이나 내기 인지 콩제와 제기슈 내랑 뉴유토 롭차르 짐징 콩키 착뉴나 팅 당불대바인 디두 콩키 제펜 웬켈시바 착뉴나시베 강식

생애남초 남불행기의 내원점 체멸루연 시베니 신신심나와 닝타분의 토제는 쇼이 내젠디 케기니 명이 톱세 톱에 루와 유라 원점 체멸루연 시베니 젠디 세네 니로 쇼로나

新年不错，天地别给龙城里村恰恰打茶，俺就去最西塘，干么个举托养家节育。

珠峰云西北APP年前多了呀，天干呀，推进了呀，信息拿出个月了。

年别松阳金别蓝面厂年久的本期一个年代我年纪不如写前边的场地年别样的吃了的那些日

Lo

年别松阳金别蓝年长年久的本期一个年大我年纪不如谢天别年长的年别样的吃了的年节日

Lo

이기 망시 디세는 뒤잠바 키라나야 뇽와 컨트리지 요나라 응나츠 나가메 로규 유진 템베 잠년기 잔년보 하장 법차고 딘제지 세는 뒤잠바 키라나 이네레 나메 첸차 미뇽와시 미듈리아 랑디 코유 샤질라 키랑게 이네레 지 나메 미게야 나메 잠년라 속바 단시 나메 식지템베 Shepshe gyun nambi riksu din rezi mi dhul ya koyu xia zhi la. Lo ngana tsui na pe miri ki rinne ni zibling ki rinne pang tsui chenpe nang ki wei dong bao wei gama dabu si yin la. Ngana tsui pe miri ki lu xie tang.

0: 平常龙青年轻人看，别给龙青年谈的龙青六七来钱输赢。
1: 你这样方便啷了？俺木有个一机器就被搞死，成为在外吃干地。目的亲自谈，大家能行给四对线路难了，快不能行车位呢？莫你大他忙，其实快又不谈。这对人就听着那个这边工商光建难了压抑呢？莫你大他忙，其实快又不。大家能行给三道送到这里呢？莫你大县他忙是快又不啊？要么呢？铁路米几个月白过了压抑呢？加起屁股龙庭三百八那么了，我都谈这些都对句就不言。唐代退出退没光吧的敌人敌马的退没找到我的敌人敌马的是要了说白其他区别跟着敌人的我认为呢现在说说现在技术的马不迎战动不脱不脱的他这不上不通做连白苦的的说说我呢现在呢是他要马的如何了这敌人你呢那段敌人了退军新竹切的马当白忘记他的爹呀家去批个龙庭三百八那么了地区没有光把的地马的了谁了说吧学个爸爸的买账就是挺马上如何了他一呢这一提档那么穷哎七刚看给王都当不赢呢吞了牙龈呢给这气娃的抗药嘛的软了几点这也恐怕几个刚了那有张我的代表呢跟气娃的这也给爱人呢送给我呢气刚送不的这个男呢即使点这这些糖我的其实送不赢了呢我的钱呢今年没有而已的我不打咱们都没钱我不嫌了就不的越不的听我的你呢这把拍击给男的没有而已的我不嫌了就不能是给一我的期间我都也能给这前场莫你打打忙七十倍躺着我不嫌了就不越吧对吧我呢这些就不一年的杨谁到宋大郎了我能行莫你打先他忙是宋白光我能行我一而已机器就被扩张过了这些糖我就是虚伪呢就按了生不多对面宋大给早晚郎了呀吞白一个如米几把了烧白能就吞不起多了第一开始呢他的爹呀从我咱妈的啊了咸阳开始呢天刚刚做就加些别个不来加些皮革农村三百包那么了我都许不能行就加个不来呀那水煮些龙汤目的亲自得不了呀那阿古翁就讲白样了恰菜了许明白了这地震就吞住了个这边工商公检得不了呀那冒外翁就了恰菜了是那种我都许不明白好了第能行送到给男人呀那一个人给他没几个顶的忙不要的他的电线呗没有一机器就被各处存在在外七天咱们给这个嘛的这张没几个吞白那就低低了呀开把嘴这些糖我们就肯定是能够在身上但把屁股不忘记毕竟没几个存在忘记存在的意思我们就谈这些能够的这些浪浪的我的车位呢存了马内吧今天找你的马内但把批准忘记毕竟那座吧穷问忘记就没找我送白七刚同志托了如这个账没几个内吧的用四吧就是我了第一个了牙医呢俺家就批个龙庭三伯伯那么这些天我都许他们大家写给
2: 新疆那么做公共商，唐代清南村新兴八天呢，平江龙井年轻猎工配给龙井的龙井六七来建设，来建地能平江六的前面给人青木瓦七零多级那年，配给大锤一边过了七里南西一边西南优秀。
1: 下面呢，木一二一。各把机器就被催了牙龈呢各组织我都谈这些修个人这样谈不学的开始呢没有而已各把我不打先你的能力我不打其他的事我就被过了牙龈呢当然就我都谈这些就修个人呢别拿 원 파드 뭐 핀나 핀 핀바보 다가는 신게 원 타드 뭐 대가사 대 대바보 원 카라다 찬난도 들라 드 드오보 원 타드 뭐 대바사 대 대바보 원 타나도 더 가사 덕 덕바보 이기다 보이나 원 파라다 차키고 치 주오보 둘러다 보이나 원 카라다 차십주 추 추오보 원 가하나도 과가 과 과바보 원 가나도 거다 거 과바보 원 자키고 진난지 진바보 원 차나도 저가 저 저바보 원 타십주 통아 통 통오보 원 파라다 차나도 초하 초 초바보 원 타라다 차키고 치 주오보 원 카이데 캬좀 키라 키 키오보 라소바 베주 샤베나 베주 망고 쇼보요레 나 홍두 샤베 베주 디게 참말로 모이의 뭐부 다신이기 난네 뭐부 다세월 주베 베샤다르와라 홍두 샤베 모이의 뭐부 다신이기 난네 다세월 주베 베테다라야이나 안주 무투제 삼로지다 20지 슈나 베나 대진아도 샤베 베 다팡시베 팡디르 자외 베더블야 차츠니 시베이나 치바포타

gyatu chensu shunu digri ala. Bena kong shabe pe pangja pimpa po dobo lo ya yina bishi chigi toa na mu yi e yi ki ngubu takshengi ka tenpare ro ala. Tenpare de ngadu sabiung dob shibe pe la jetu zane dobja kawa taba dob. Dabja siddhu zane, ngobu shentang, debapo, ngobu tatungu debasa deb, debapo debu muyi ee ki, ngobu da, denpa juba ribala. Yine, ngadu khonga shubha nangshi, ngobu shen denpa kabla ya, yine, ngunjugu muyi shubha maare, ngunjugu maning kayi ki, denpa cheba ribala. Cheba yinza, pe ditang te trawa namba nato yore. Ngunjuki iki kangte, chewa ming kangte la shukje, ton kangtang kang, dengi yume ki tsuli ya ina, shibe yishib na, shibe gongba shego re. Konga nge yishib shubha di nangshi, dene gaje pyuge lungdun sanpapo namge jang, gongba shego re, yishib shego re, ke chenpo re shuege. Tonda di, ngode chege che do, gaje pyuge lungdun sanpapo namla, 공라 슈베 셰미디게 네 슈베이 문조기 모이어이 뭐보 다신이 난네 다세버 주고 이너발라 땅뭐보 다탕드웨 치바탕 치레라 소바 세어 주고 유바디니 메메고브레 계세 원한 안드 다탕드웨 치바탕 치레 소 세어 주발라 야이나 앞에 샤쇼 베셰구라 쳬바이나 베나가도 디테 샤쇼르발라 베나 원 파드모 핀나핀 핀지 어원 타정모 데카사 데 데지 다가는 신경 어원 카라다 찬남로 틀라지 르치 다가는 신경 사변덥덥으로 인해 데지 민다덥으로 인해 덕치 이기 치덥으로 인해 치지 두로뚜덥으로 인해 추지 람가덥으로 인해 꽉치 신지꼬덥으로 인해 꽤치 다가는 신경 숭배 진리야 인해 진치 이래 샤덥으로 인해 적치 차장둥덥으로 인해 퉁지 노차덥으로 인해 차지 깨제 치덥으로 인해 치지 라동에서 키덥으로 인해 키지 제바더보 공도 샤베 빼디게 창말로게 차원민 대달라 야이나 문주기 모여이 슈퍼샤다르 와라 다운나 편지 대지 르지 대지 시바 속에 다 대다게 가르세워 제바드베스나 뭐보 당신 이수 이외 다탕 대외 제바세워 주베 다샤다르 와라 디나 나도 당신 이수 이외 다 뭐보 콘수 예베 이외 남당스네레 치다그 낭세 치바세워 주베 골라야이나 빼샤바자미 다운나 나도 샤므라 야이나 치바보탕 대외 레 치레 세월 주베 베셔셔 숨어이나 베나 원 파드모 핀나 핀 핀바르치 덱바르치 원 타드모 덱 가사 덱 덱바르치 다가는 신기 원 카라다 찬난로 드라 드 드어와치 사변더부이나 원 타드모 덱 바사 덱 덱바르치 민더부이나 원 타난로 더 가사 더 덕바르치 이그더부이나 치워치 그더부이나 초아치 람더부이나 고아파르치 신디더부이나 고에파르치 숭자딘데이나 짐파르치 이라이나 작자딘데이나 조파르치 차장더부이나 퉁아르치 겨노르더부이나 톡파르치 더부 공두샤베 베디다 참말로이나 치바보탕지웨 치레 세월주바 샤다레 제당 콩도 샤베 베티다 진에 다탕 드웨 치바세월 주베 베임바타 니네네 치마디게네 카데 다탕 드웨 치당 낭세 양마나 이웨 남샤 치바보탕 드웨 레 세월 주베 베샤다르와라 디고라 네 모두 슈드람 다가시긴 응주구 모이여이 고바 뭐보다 세월 주규골 디게르와라 아샤망에 응주구 모이여이 고바 뭐보 당시에니 낭네 ngobo xian se or jube ko la ya ina kya je phyu ge lung tin sem bo bo nam la ngo de ji shu ge yin mo yi e yi ngobo da xian yin nang ne ngobo xian se or jube chu la ngan de be da din de xia xiao song bo yin na be na wan pang a pang pang jia ta ba de bo yin na wan ta de mo tin na tin pai de cha ken yi de bo yin na wan pai de cha ha cha cha jia 다가는 신기 응원 찬나도 조 조차 응원 가마 감 감차 응원 파타베 배차
응원 터바 텁 봐야 돼 차 텁자 다가는 신기 응원 차키고 집바 집 집자 응원 자정은 잼 마사 잼 봐야 돼 차 잼자 시바 더불어 와라 공도 샵에 빼디게 창원로 가다에서나 문주구 무이 어이디 응원부 당신이 나네 응원부 시엔세 얼주부에 빼샤다리 빼디달라 투나 양안주 빼나 응원 팡아 팡 팡 와르 차와 응원 타정 틴나 틴 팀빨차와 다가는 신기 응원 파이드 차가 착 착빨차와 응원 타라다 차십주 주 주왈차와 시소 이게 뭐두배 남배토네 세초그리 빼나 방자시도 전에 이게 두배 레섬 유중어부 세지기 다디르와라 팡월차와시도 전에 이게 뭐두배 남배토네 레섬 유중어부 세월주부들와라 이 강릉시기 토네 지네 이게 요아래 대단 뭐체 양안도 공도시합에 빼더블로 이나 팡제다 틴제탁바 착제 개니 시바더보 레섬 유중어보 저왕어수 주고의 시강인바디 어수 세웨 남베 토네장 레섬 유중어보디 세월 최초으로 봐라 무이어이디 어보 당신이 나네 어보 시엔 세월 주고 유나르다 어보 시엔탕 지웨 낭세기 이와 이웨 남당 저유라 소바탕 차례라 소바 세월 주번이 유태제 야지 퓨게룽딘 세바보 남게 주버 여바디 켄구구 여바디 하장기 개침으로 와라 다우나 개생한저 무이어이디 차외 유탕 차례라 소바 세월 주베 튼둥게 빼딘데 샤쇼 더부 숨버이나 빼나가도 딘데 샤쇼로 와라 응원 팡아 팡 펑유 다가는 신이 티유 초유 배유 응원 받아 배 와라 배바치세 유디 배유 다가는 신이 터유 다가는 신이 응원 가마 감 야십주 유라 유더보 금유더보 무이어이 집앞에 차와 강디 집에 내삼 유담 세월 집을 와라 배티다가 전디 응원받 집을 와라 양아도 배나 응원 타듬 티나 틴 틴바차 팡월차 착발차 배발차 감발차 집발차 시바더부 세직다 대다게 무이어이 디카레스나 차례 세월 주버디르와라 리젠 디난라 네 자주 피글 눈튼 샘버본 남라 무이어이 지치르 주버 시에발레 무이어이디 뭐 닥셴니기 코든 댐발 주버 추고라야이나 모두 당대시 슈버예 리젠 치매 나랑에 무여이 지지 주베 시에베 최기인 낭두카 자제 퓨가 룽딘 샘바보 나랑 오데 슈즈 유베 듀도도 세나라나

무신 긍충투 송주타 무신라 도라 동베 침게 차주 주직 타직도 집어타 세시토 외신가 조준라 멍위 동쇼타 도담 송급 지수치로 당해 무신기 창보라 겐송 유바타 뷰세 토로 조규로 겐레 유바차 구시 된유 로디셔츠 사네카기 치내슈기 무신 송급 람루 튼주 집어타 균퇴왕 도담당 송급 제답기 림바보와타 주경 제타 사르드 신해 무신 상마 로리기 신스 신부로 규로와 지신 유바시 남시기 경에 균로 레응외세 대비망위 내주와 다로 랑게게 연주 라리안 로리 중앙마세 팅당보로 야마통주로 송동래 계획 레라보로 중화식 민비 로리티니 선약하기 문신 송교타 뷰세 토르디 삼미시에바르 제바타 카체드 메지 초징네 페미도 교로베 사괴 무신라 교교로 군디당화타 초신식네 군급 페미도 류베 신급 사비 배주 지수치로 동화타 딥주 주피 렉수당네 연주 딥주기 자균 댄송 시바타 카체드 메 무신라 송급 제균이 토도 바로 송투 지급 주지 시신핑 기 토구르 침분낭부의 퇴진식시 당기 속진 접접아 소순 독십 딱제 팅지진항 신계 세르릉주타 장바기주 주리 도법소라 세바타 지계부지 신계 토싱네 독삼진부시규 니동 족섬류 다오중니베 중앙기 총습례된 주소토 지계부지 시진핑기 신바 신례 민베 레가르 쇼초 이나양 무신 신례례 대바라 배주제미죠 계시 무신 상마 신례 민바라 배주제나 안주 선주 지대 메바라 교주 지대유 로마낭 지겹주지 무신시베 속사디 딘송체규티 千贵组团听马那么他 나지수 지친康부타 지경앙준비조카 서신坑중투송니 康부준비제 장세주디제니 무신行列明白的确保라 가고타 주리타조어明白的确保라 문고체규티 랑체등유 무신송급기 머티 딘송체부탄체부지 지겹주지 시진핑기 무신기 뷰세텔라양 랑체티베도와등유 대야 산에서 독심나오로 배급 팅마 신계낭핌리에 최시토베 신급 조준태 독심낭신 신급 네바르도 신상라 규로 자구 계급기 주리대자기 퇴례규 조준체바타 신계 추비 조준라 흉류격바 산하 송급기 레자 락다르체바 리기네 파사젠기 사제 주경체 자구비 랑체되나규 당기 속신 접예바 소순 랑계기 무신 송급기 동시가게 제대도 교화타 제팀타 시주 삼미체바르 퇴구상도 진규 사제토담 제팀타 사제토담 제팀기 락다르 수익기 소주 직주 니퇴왕 리급 중화타 산하 송급 제팀 뜻단 희네 된토바 무신 송급 대기 밑변 제보기 견진년 보수여바 무신 시엔도 주로타 무신 크습 제배 규림 시부로 더구 토담 년 보진니 송습 토님 남루 된도 당파 신진가세기 탄통 신빈 남루 된니 신급지지견 미리지지유 다로 중함 고류 성급 제팀라 데타 제부규 최점 중화타 무신 성급 대 안한 매배 토세토 바르 유신 치 년배 남루타 치 차담배 팀중라 된니 사제 소르지지양 토담 야부지 규지 대다르 제덤 년부 럽단 인부 락다르 제배호 랑게게 무신 성급 레든라 편제 문세 되부 되부타 무신 통주르 좁게게 머티 댄송 도규 무신 송급 제바라 창보로 송경 제구범마세 당동 뷰세경 토로동규 니람로 셰징 세시토웨 서신 조준태 멍위 동세 로리신 망도진예 중앙기 멍위 무리 창용토 동세 고른 니동래 계유 철괴다나 니동겸이 숨졸로 리금 겐용소 림지체나 세시토웨 서신 무 통주르 족송타 제왕아 준사로와 제규시 明儿 광동 韶关 주장区及 사공용기 사제축대주지기 퇴定이배 남장 철구타 주구 지교소 동신유 서신총재대 서신진보로 유로와 제부규 무신 카토르진 섭취배 주장취수 다자 몽아면기 무신총재 등진유주 섭등용도신유 원경 최시토위 서신가균무 직진이동숨기 주장판의종유 다류중앙기획자 앙당변항 바자젠기 서신 축두 배주타 교교로 무신 주종라 군디 딘디 동괴시 카세등유 니니공 장시 이풍기 주종제비 교교로 무신 토기 응민 제라 로리종유 사내티 로숨기 뒤주제디 교교로 무신 무치계라 삼주종제니 딩에 튠법마비 교르신티 튠법토비 신사르 교주임시 河北沧州 중节屯里林规기 금신타 서신 바자젠기 최순상 소비기 신계능 行列六十日子期间算
罗杰梅孙上所被切据彻底切

0: 탑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지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싱글링게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페 레젠 슈구힌 텐티 레젠키 낭튜엔 소니 로규 제시르 진티 년더 윤토 동괴 시베고르타 점린 봄피에 강제 보류 된도티 종크 수준타 카체 미토피에 규긴 강인 시베고 사용 뇌즈트치 웨네수엘 유피에 치르투 중국회 튜엔지 로지키 간엘레 드원 제베고 중국타 아우스트루트키 탑주 족디에 저웬낭튜 균체 미바 푀숨 초수 단위고 중국타 러디미링키 므주 냠레 캡콘 티웨 양바타 짐바 티웨 토웨 조수 개기 단위고 콜리시피 정진 변조 속진토 중국타 지게 냠레키 지투 첨부수 배고 소히 샴르 팅디리진키 낭튜 십트남 센조나 Long get your cookie, one key, down to be a seat, doing a key, tinky to Logo some jump key, mend it here. Same cousin jockey. Jarbian marketing lookie, moon soon zeming up. Don't call it zinzu chippy, milk to chow yon near lamp shake. Don't wear put to two, go I get at hand. Mugsing, tag your key, ludon chimpachetti. Jago milk to love, love chin key, get calanti, some link key, see the cheek, noob to maybe a leggy pew. 听言的说, 特东亚, 明人土色心, 年代者亚, 阿心, 南人土科, 陆居落了颠簸的一心, 西德的人民级别团层, 开前帖, 某处期, 米纳, 拉亚提古组不帖, 加边耶瑞角度期, 西德自称极度居帖, 马街人路三帖, 卓兰托, 母兔, 短兔居心于不堂, 年测期为恰去, 日盘人不解帖, 某处期期, 给及之人, 古典落别, 含心, 马新图电约, 尼维罗迪纳, 地宋以及宋, 所去给古的密帖, 加边上王芒族等期, 西兄乐, 比自约别出席七星乐, 春江切, 南屯还将天气为七星天纳, 国宋中于修经期, 八五堂, 选择七东期, 村经, 却永年灭不死活, 提醒, 八国人经期, 马屯都修, 女修于区, 撇给东西去团前去去天天接当起西区立地切不起早晚年没一盘加边起耶律角度起蒙住接起这水起清个列即个起绝地叫用你拉天蒙团监督局会年起东冲切不起干事第六年东京持续作地罗九九国会罗西时
6: 长田期持续提出加尔边马街镇路期建筑业主了就是年不给票文感最特别为路局期电视端托加尔边业主角度了缺席期三百不怎么样没牌铁列多地恐怖人主期取西丁地给及沉入堂每日期长田期他在了千米托这弄其心血
5: Jabinki, Yeru Chotoki, Guti Donwani, Siju Gangba, Ligi Chibasi, Dene Moyin Part. Nasin here, Chugu Yujin Chisin, Jimbusin, Pike Donwe, Gekuki, Tubju Kachosi Yimper, Jaju, Kangli Chung Yupsi. Take it to Maki Jinglu, Jolan Gabby, Namsit Han, Isiat Han, Sidigazu Chimuku, Ladian, Sensin Sowe, Hamsim Muhu. 第二天，一些个级别客客，迷茫期特殊面积特别大，阶级基础期年的密度特别多，可以不是。第二个级别，马街人路期两片，独处区为建筑期，一些个级别客客迷茫了，可以吃侧边水不马塞。第二级别人一来向，马旁边中正人不硬头就去，问起马龙特通人头送没片。 ཁེ་དེ་ཅ་བེན་ཁེ་ཡེ་རུ་ཅོག་ཏོ་ཁེ་རང་དུ་ཁེ་ཅུབ་ཐང་ལམ་ནོར་དོག་སེ་མི་ཅི་པ་ལོ་གུ་ཁེ་ཅི་ལུ་ནང་མེ་ཐང་སི་དེ་ཕེ་ཅོ་ཆེན་པོ་རོ་གབ་གེ་ཅེ་དེ་ཨུ་ཅུང་ང་ལ་རྒྱ་མོག་ཅུ་ལོང་ཁེ་ཅག་ཅུ་ཁེ་ལོག་ལམ་ཐོ་གུ་ཅེ་ངེ་པ་ཐོ་ལ་རྒྱ་ལོ་གུ་ཁེ་ཅིམ་སི་ཐང་ཅང་དེན་ཁེ་དོག་རུ་ཐེབ་དེ་ནམ 推行前行月了。万平接着点起地修起路局局更多了帮不起个月。路局局大千地大起接近没变安年。咱们起没那么了决心不提。中国民望起是的松江级别确实你特别大点不谈。多数康熙期间毛主席给给几只人固定路局点点没算了。这边嘛，改正路去，那天咱们去给我滚了，南子东桥铁外江就没事。嘛，改正路去，没人面不改成吃不汤，毛主席给西地正冷了，正冷级别，严格吃去继续饮食。铁大仓嘛，记录他长点去，三强江西短途，短途冷一些。年度人数走出了二十趟，加拿大、墨西哥、泽连蓬佩顶住争夺去，争夺着在场岸变形与不实。墨西哥中国这边刚才不留入卡，他顶去争夺着前面男最美女。我讲过了视频，我团团在谈，两者出席了图片，中国入卡时叫先行的，让其子女安心入境。刚才不留真人难脱，怕东初顶去不谈。中区垃圾堂中区团里的检测所女秀端着前的推木头孙秀堂三对的鉴别刚才不留给